0: 맛있겠다.
1: 1, 2, 1, 2, 2, 2, 2, 2, 2.
2: 우와! 2, 2, 사과 두 개. 우리 둘 다 너무 작아.
3: 짜잔짜미! 삽이다! 날 좀 봐. 난 키가 커서 손이다. 잘 봐. 1, 2, 3. 사과 세 개. 세 개라고 알겠지? 따라와 볼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게임을 하나 해보자.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게임 이름은 바로 사과를 찾아라. 섞어 또 섞어 또 섞으면
2: 섞고 또 섞고
0: 또 섞으면 제자리 준비 멈춰.
3: 자, 몇 번 컵에 사과가 있을까요? 1. 네가 첫 번째 숫자니까 제일 먼저 맞춰봐.
0: 이거 첫 번째 컵.
2: 우와.
3: 아깝다. 1. 2. 난 두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로 맞춰봐.
2: 이거 아니 이거.
3: 오.
2: 내
3: 차례네. 3은 세 번째 숫자야. 1, 2, 3. 행운의 숫자 3.
0: 와.
2: 잘했어.
0: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
2: 남은 사과는 두 개야.
3: 다시 또 놀아보자. 이번 게임은 바로 사과 머리에 올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해. 사과를 머리에 올리고 안 떨어지면 돼. 그럼 이제 바꿔서 해봐.
0: 뭐야? 손이 안 닿아.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난 숫자 중에 제일 작아.
2: 그럼 무조건 내가 이기겠네. 난 너보다 크니까. 어? 이런 바보. 난 1보다 크지만 3보단 작잖아.
3: 난 너희 둘보다 크지롱. 내가 제일 커. 내가 또 이긴 것 같네. 1, 2, 3.
2: 사과 두 개가 없어졌어.
0: 이제 하나 남았어.
3: 슈퍼! 방금이 마지막 게임이었어. 제일 크게 놀래킨 사람이 이기는 거야.
0: 석당석당. 끼.
2: 더하기 2는 바로
3: 3.
2: 정말 최고야. 이 게임도 네가 이겼어. 3이
3: 1, 2, 3. 다 내 거야.
0: 저게 마지막 사과였는데.
3: 슬퍼하지 마. 실망하지도 말고 그냥 기뻐라고. 1, 2, 3. 나무 세 그룹. 한 바퀴. 두 개. 세 개. 사과 세 개.
0: 하나는 내가 먹고
2: 또 하나는 내가 먹고.
3: 난 벌써 세 개나 먹었는데.
2: 그래도 나눠 먹자.
3: 고마워. 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해볼까? 이 사과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1, 2, 3.
4: 와우, so many rubber ducks. Where do you think they've come from, Blue?
5: Let's follow the trail and see.
4: Here's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Oh.

can't see. On. On. Oh. Oh. Off. No, no, no. On. On. Off. Off. Off.

0: lights off. Fun.
1: Fun? What's fun?
0: Oh,
2: this is fun.
0: Fun.

0: 저기 보름 좀 봐.
1: 가까워서 손에 닿을 것 같아.
2: 2, 3, 4 네모난 구름 3개.
0: 하나 더 있어. 어? 어? 그럼 우리
2: 저거 없애버리자. 2, 3 내가 제일 크거든. 3
0: 닭이 이름 바로
3: 4. 나는 4야. 난 하나도 많아. 1, 2, 3, 4 구름 4개.
1: 안녕 친구야. 따라와. 1, 2, 1, 2
3: 어?
1: 봐.
3: 4가 또 있네. 안녕 4야. 친구들을 좀 불러볼까? 4
0: 빼기 1은
2: 바로 3. 절대 안 돼. 난 3이야. 제일 큰 건 나여야 해.
3: 난 더 작아질 수 있어.
0: 이제 조금 낫네.
3: 오, 예! 정사각형으로 변신!
2: 정사각형이 뭐가 특별한 건데?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또 돼. 바로 대문자 L. 그 중에 최고는 짱 튼튼해. 어떤 건지 알겠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다 형도 나나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와,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1: 개미 한 마리, 안녕 개미야. 꿀벌 한 마리.

숫자를 셀 때는 내가 제일 1등. 맨 앞에 있으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내 최고의 숫자. 난 아주 특별해. 어, 1. 담요 하나. 1. 바구니 하나.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And he's red like me! Oh, I'm here, I'm excited, and I'm red, red!

어?

이익?

0: 태양 하나. 안녕 태양아. 오늘도 진짜 멋진 하루가 쫙 펼쳐지겠는걸. 뭘 하면 좋을까? 오! 예! 테니스 라켓 하나. 예! 공 하나. 예! 네트 하나. 오! 나랑 테니스 칠 사람. 같이 칠 사람? 아무도 없나요?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 나 하나뿐이야. 이? 이건 대체 뭐지? 어? 친구잖아! 안녕, 친구야! 널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혼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친구가 생겼어! 와! 넌 진짜잖아! 난 1이야! 나도 네! 난 또 다른 1이야! 와! 나 진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것보단 둘이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완전 재밌다! 공을 어떻게 받아치지? 우리한텐 라켓이 딱 하나뿐인데. 그렇다면, 번개처럼 빨리빨리 뛰자! 잘 봐! 재밌는데?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아하!
1: 우와, 1이랑 또 다른 1을 합치면 바로 내가 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어! 1, 2, 블록 두 개! 1을 만나야겠어! 1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와! 방금 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난 2라고 해! 반가워! 오! 아!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2! 이런! 그건 아까도 해봤잖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야. 그래! 요술 거울이 있었지?

0: 다시 도전! 이 닭이 이름 바로
1: 기! 안녕, 난 이야! 반가워!
0: 어, 알겠다! 나는 이리야! 그리고 넌 이거! 나는 나야! 그리고 너는 나고!
1: 드디어 같이 만났네!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0: 어떤가?
1: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예! 테니스 라켓 하나
1: 1 2 테니스 라켓 두 개
0: 그리고 1 공 하나 내가 먼저 할게 하나
1: 둘
0: 하나
1: 둘 거봐 둘이 같이 노니까 두 배로 재미있잖아
2: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of tea.
1: Oh!
0: Somewhere with a view.
1: Oh! Perhaps I can help.
0: Tuh!
1: Oh! Tuh! Perfect! Oh!
0: Tuh! Be careful!
1: Typical!
0: Now we're stuck.
1: I'm not. I'm popping off.
0: What's going on?
1: I know. What is it then?
2: Don't know.
0: Tea's stuck on top of a mountain.
1: I know.
2: Tea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ea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3: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ea. Off we go.
1: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2: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2: I do.
0: You do, don't you? You?
4: Oh, me?
1: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ea, little bug!
2: I know!
1: Is it my turn?
5: Bug!
1: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2: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2: I will.
1: Big.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난방구는 붙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도시를 지키는 슈퍼로봇

0: 거기? 안녕 키노.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일본의 후쿠오카야. 유명한 로봇 메타트론의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지.
1: 하루토라는 친구가 메타트론의 열렬한 팬이라서 엄마가 전시회에 데려가 주셨대. 근데 안타깝게도 메타트론이 고장난 상태야.
2: 오 저런, 하루토도 안 됐고 메타트론도 걱정되는걸.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트론이 왜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기대했는데.
1: 미안하구나. 엔진이 고장난 상태란다. 대신 그 적수인 뭐? 타이탄은 멀쩡해.
0: 다 소용없어요. 전 메타트론이 좋다고요.
2: 기운 내렴 하루토. 수리하고 나서 엄마랑 다시 보러 오자꾸나.
0: 오늘 보고 싶었다고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국제 속도로 날아왔지.
4: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5: 나는 하루토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고니치와.
3: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메타트론의 엔진이 고장났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0: 고마워.
5: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0: 우와, 이건 거대 로봇 엔진이잖아.
5: 저희가 메타트론을 고쳐봐도 될까요, 아저씨?
1: 그럼, 한번 해보렴.
0: 좋았어! 시작하자, 호기.
3: 그래, 일단 올라타, 하루토.
0: 야호! 신난다!
5: 바로 여기야, 호기. 여기에 로봇 엔진을 설치하면 될 거야.
3: 알았어.
6: 메타트론 작동 시작.
0: 우와! 살아났어! 최고야!
7: 우와! 저기 보세요! 메타트론을 고쳤나봐요!
0: 안녕, 메타트론!
6: 네가 날 고쳐줬니?
5: 맞아! 난 하루토고, 이 친구들은 슈퍼윙스야. 호기와 티노!
3: 안녕!
4: 나는 티노다!
6: 고쳐줘서 고마워, 하루토. 내가 보답할 방법이 있을까?
5: 글쎄, 가능하다면 네가 가진 능력을 직접 보고 싶은데. 하늘을 날 수 있어?
6: 그럼, 당연하지. 널 데리고 같이 날 수도 있어.
0: 엄마, 다녀와도 돼요?
2: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한다. 엄마는 그동안 장 보고 올 테니까 재밌게 놀아.
0: 예! 어서 가자, 호기.
6: 내 손 위로 뛰어올라와서 꽉 붙잡아. 메타트론 부스터 작동!
0: 우와! 정말 멋진걸! 모든 게 장난감처럼 작아보여!
5: 넌 정말 대단해, 메타트론! 나도 너처럼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싶어!
6: 나도 너희와 한 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루토.
4: 좋았어! 그럼 순찰하러 가자! 도시의 수호자들 출동!
6: 도시의 수호자들 구조 실시!
8: 고마워, 도시의 수호자들!
4: 길이 너무 막히네. 빨리 불 끄러 가야 하는데.
6: 도시의 수호자들이 도와주러 왔다. 화재 현장으로 데려다 주지. 와우!

0: 대장 호스 작동!
1: 천만의 수호자들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2: 우후! 난 역시 운이 좋아. 하나 남은 메타트론 장난감이 내 거라니.
3: 나도 갖고 놀래.
2: 안 돼! 돌려줘! 골든걸! 그러다 망가져! 이리 줘!
3: 우후! 와! 커다란 장난감이 이거보다 훨씬 멋진걸?
2: 아이고, 기다려!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골든걸!
3: 내가 널 더 예쁜 색깔로 바꿔줄게, 공룡아! 보라색으로!
2: 안 돼! 골든걸! 핑키복은 쓰지 마!
3: 핑키팜! 보라색이 훨씬 더 어울리지?
2: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이봐, 난 보라색 공룡이 아니다. 난 녹색이 좋다.
3: 보라색이 어때서?
2: 누가 좀 도와줘.
1: 타이탄, 멈춰. 라이드를 당장 내려놔.
4: 타이탄, 메타트론을 물리친다.

0: 내 다리! 다리가 얼었어! 이 궁실은 내 거야!
1: 메타트론을 도와줘야 해! 서둘러!
2: 누구다!
0: 이 타이탄을 막을 수 없다!
3: 거기! 디노 도와준다! 디노 확대 액션!
0: 얼음을 깰 수가 없다!
1: 내가 도와줄게! 그럼 지역말이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하!
0: 고맙다, 호기!
3: 디노, 타이탄 막을 수 없다.
1: 메타트론, 이제 어떡하지?
0: 타이탄이 너무 강해. 막을 방법을 모르겠어.
4: 잠깐! 난 네 열렬한 팬으로서 네가 가진 파워를 모두 알아. 네 메타방패라면 얼음 광선을 막을 수 있을 거야.
0: 바로토, 네 말이 맞아. 메타방패 작동!

0: 뉴스와 메타트론 오늘의 문제 해결 완료. 내가 꺼내줄게.
1: 멋지다 메타트론.
2: 너희 나만큼 멋지지.
0: 하루토 슈퍼잉크스, 너와 한 팀이 되어줘서 고맙다.
1: 넌 훌륭한 도시의 수호자야 메타트론. 도시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슈퍼잉크스도 고맙고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의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고스피가.
3: 세상에서 제이긴 기차.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출동할지 기대되는걸.
4: 나도야 호기. 어디든 내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당장 날아갈 거야.
3: 역시.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곳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셰리던이야. 수잔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대. 수잔나 기억해오기? 전에 만난 꼬마 보안관 말이야.
1: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수잔나가 날 부보안관으로 임명해줬잖아. 이하!
2: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인 마일이 수잔나의 마을에 꼼짝없이 갇혀있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기차 선로가 휘어서 움직일 수가 없나 봐.
1: 그럼 우리가 빨리 날아가서 도와줘야겠네.
0: 거기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1: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이거 와요 위조 쉐리다 드론 출발!
2: 빨리 가야 해요.
3: 시간 없어요.
4: 좀 비켜주세요.
3: 아, 나 지금 바쁘다고.
5: 햇볕 때문에 선로가 완전히 휘었어요, 삼촌.
6: 맞아. 그 때문에 마일은 물론이고 다른 차들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2: 어떻게든 길을 좀 비켜줘요. 이대로 있다간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라고.
7: 길이 뚫리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8: 모두들 미안해요.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화물을 배달해야 하는데 이런 선로에선 꼼짝도 할 수가 없어.
5: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부고왕관 호기. 우리 삼촌 기억하지? 빌 삼촌 말이야.
2: 하우디.
3: 당연하지. 하우디 빌 삼촌.
0: 어?
3: 우와 마일. 소문대로 정말 길구나.
2: 정확히 1마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긴 기차지.
0: 하지만 휜솔로에선 달리기가 힘들어.
3: 맞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물건을 가져왔어.
0: 어?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0: 아치형 철교가 생겼네. 완벽해.
1: 저 철교 위를 달리면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겠는데? 고마워, 슈퍼잉스. 덕분에 움직일 수 있겠어.
2: 그거 정말 다행이네.
3: 그러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을 걱정은 없겠어. 이하!
1: 내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지 않을래? 다 같이 가면 더 즐거울 거야.
0: 좋아. 그럼 같이 가자.
4: 저도 다녀와도 어? 되죠? 제발요. 보안관으로서 마일이 무사히 배달하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5: 그러렴, 보안관. 대신 슈퍼윙스와 꼭 붙어 다녀야 해.
4: 고마워요, 삼촌.
1: 그럼 출발! 추추!

0: 역시 드넓은 평원을 달리는 기분은 최고야.
1: 이거 영광인데. 슈퍼윙스가 양옆에서 날 호위해주다니. 어? 어? 우와. 너희도 지금 저거 보여?
2: 그럼 노을이 멋지게 지고 있잖아.
1: 멋지긴 한데 노을이 보인다는 말은 곧 해가 진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나? 혹시 지금 몇 시야?
0: 거의 6시가 다 돼가.
1: 벌써? 이런. 6시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약속을 했거든. 난 평생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속도론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거야.
3: 걱정마 마이. 우리가 도와줄게.
2: 우리만 믿어. 늦지 않게 도착할 거야. 초스피드 비행기 고기가 끌어줄 테니까.
3: 고마워 마티. 너무 놀라지 마 마일. 이제 간다. 준비됐지?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피드!
1: 우와! 엄청 빠르다! 이렇게 빨리 달려보긴 처음이야! 야호! 야! 이런 속도라면 6시까지 화물을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겠어!
0: 아, 이렇게 완벽한 날에는
3: 들쏘대요!
0: 완벽한 날엔 들쏘대라고?
3: 아니, 들쏘대가 선로를 건너고 있어!
1: 빨리 멈춰야 해!
3: 내가 도와줄게!
4: 멈추기엔 시간이 부족해!
2: 좋은 수가 있어! 들쏘대 위로 지나가자! 일어나라, 크레인!
1: 크레인은 충분히 튼튼한 거지, 마티!
3: 그럼, 걱정하지 마!
2: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도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
3: 맞아! 롤러코스터 같은 걸! 잘했어, 마티!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재밌었어! 야호!
2: 우와! 최고의 풍경인걸!
0: 저기 봐, 마일! 기차역이 보인다! 거의 다 왔어!
1: 문제는 기차역이 산 꼭대기에 있고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야! 늦지 않게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3: 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2: 나한테 맡겨둬. 산 꼭대기로 곧장 가면 돼. 선로 만들기 시작. 자, 날 따라와 마이.
0: 좋았어. 좀 가파르긴 하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고.
3: 네, 보안관님! 그럼 올라간다!
1: 정말 고마워, 마티!
2: 좋아, 조금만 더!
1: 화물이 부서질 거야!
0: 보안관 호기와 초강력 마티! 화물을 구하고 마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3: 네, 보안관님!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0: 지가 해결할게. 초강력 프레임 기차 당기기 시작. 포기 지금이야.
1: 포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화물을 제 시간에 배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도 마일이 해낼 줄 알았어.
2: 보안관 수잔나와 부보안관 호기 그리고 초강령 마티 덕분이에요.
3: 우린 보안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4: 다음에도 힘쓸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마티를 불러줘.
3: 수고 많았어, 슈퍼윙스. 덕분에 선로 문제도 해결하고 화물도 잘 배달했어.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고마워.
1: 안녕, 또 보자.
0: 3, 2, 1, 발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소 안티인더레이 자티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닫혀 있는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5: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7: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초보 비행기의 위대한 비행.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나도 그래 후기. 어떤 모험이든 난 준비 완료야. 역시 루시는 최고야. 언제 어딜 가든 늘 믿음직스러워.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지브롤터 공항이야.
1: 슈퍼밴드와 트레버 기억해? 그 친구들이 지브롤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월드투어 장소로 떠나야 한대.
2: 우와, 신난다.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다시 보게 되다니 벌써 기대돼.
0: 근데 문제가 있어. 지브롤터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서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태울 비행기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 비행기 이름은 지비고 오늘이 첫 비행이야.
1: 이 임무는 지비가 잘 이륙해서 슈퍼밴드가 콘서트에 늦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2: 자신 있어. 비행기의 이륙을 돕는 일이라면 슈퍼윙스가 최고니까.
1: 맞는 말이야.
0: 그럼 출동 준비.

충전! 리퀴드 파워 준비 발사!

0: 어떡하지? 첫 비행이라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1: 걱정 마, 지비. 나도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땐 엄청 떨렸어. 심장이 쿵쾅거렸지.
0: 우와, 슈퍼밴드잖아. 반가워, 슈퍼밴드. 난 너희 팬이야. 엔진에 사인해줄래?
1: 물론이지. 바로 해줄게. 엔진에 사인하긴 처음이네. 다 됐어. 우리 팀 멤버 전부 사인했어.
0: 고마워.
1: 지금은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0: 너희를 다음 공연장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기뻐. 이륙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갈 거야.

0: 루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안녕, 슈퍼윙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트레버. 지비의 이륙을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이거 받아.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1: 이제 설치할게.
0: 지비, 완벽한 경사대가 생겼어.
2: 저거면 활주로가 짧아도 이륙할 수 있을 거야.
0: 조금만 더.
1: 경사대 설치 완료.
0: 준비됐어, 지비.
2: 탑승하겠습니다.
0: 난 지비를 응원해줄게, 호기. 좋은 생각이야. 어서 타.
2: 와, 정말 좋다.
0: 완전 편해.
3: 모두 안전벨트 매주세요.
4: 하, 힘내, 지비. 넌 할 수 있어.
0: 당연하지. 네 자신을 믿어봐.
4: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럼 간다.
0: 달려, 지비, 달려.
1: 잘하고 있어, 지비.
0: 해냈어, 지비. 최고였어.
4: 예.
0: 예. 정말 잘했어, 지비.
2: 이 정도면 공연장에 충분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어.
4: 호기, 루시, 이륙을 도와줘서 고마워. 도착지까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프스인데 거기 활주로도 까다롭대.
0: 물론이지, 지비. 우린 비행을 좋아하거든.
5: 우리 공연도 보고 가면 되겠다.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 얘들아, 앞에 저거 보여?
2: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겠는데?
4: 어떡하면 좋지? 처음엔 짧은 활주로에 이번엔 폭풍까지. 이런 게 산 넘어 산이라는 건가 봐.
2: 비행의 일부라고 생각해, 지비. 우리가 도와줄게.
0: 따라오기만 해.
4: 이젠 번개까지 쳐.
0: 호기, 조심해.
4: 어떻게 빠져나가지?
2: 걱정 마, 지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거든. 일렉트릭 펌프, 번개 액션.
4: 우와, 정말 멋지다, 루시.
5: 맞아! 그리고 이렇게 멋질 때는 멋진 노래가 필요하지. 시작해, 슈퍼밴드!
0: 날개를 펼쳐라.
4: 우후!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0: 날아봐.
4: 와! 이렇게 멋진 비행을

0: 준비를 위해 고도를 낮추는 게 좋겠어. 이젠 지비도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을 거야.
1: 맞아! 나 이제 비행이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거든.
0: 예! 정말 대단해, 지비. 넌 최고야.
2: 아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침착하게만 해. 그럼 성공할 거야.
1: 미끄러지고 있어! 어쩌지? 탈출에 빙판했어!
0: 속도를 늦춰볼게!
1: 탈출이 너무 짧아!
0: 지비! 침착하게! 우리말에 따라야 해! 클립을 펴서 속도를 늦춰!
1: 알았어! 해볼게! 효과가 없어!
0: 저기 봐! 앞에 스키 점프대가 있어! 넓은 스키장도 있고! 속도만 충분히 낸다면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어! 좋아! 해보자! 사람들을 대피시킬게!
1: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돼! 못하겠어! 속도가 너무 빨라!
0: 경찰이에요! 긴급 상황입니다! 다들 비켜주세요! 여러분, 비켜주세요!
2: 내가 나서야겠어! 실력 발전 해볼까? 닐레키리 파워 글러브 액션!
0: 다시 이륙하는 거야, 지비! 내가 도와줄게!

0: 스탠드 비행기인가?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일렉트릭 슈퍼 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0: 출동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운이 넘치는걸.
1: 나도야 후기.
0: 나도 그래. 티키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하여간 너희들 경쟁심은 말릴 수가 없다니까.

0: 어느때보다 특별한 곳에서 수행하게 될 거야. 바로 픽셀랜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 픽셀랜드는 공중에 있는 장애물 코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야. 참가자들은 힘을 합쳐서 장애물 코스를 하나하나 통과해야 해. 그래야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는 최종 레벨에 도달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 맞아. 슈퍼윙스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멋지다.
0: 재밌겠다.
1: 앨리스라는 친구가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해. 그러려면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첫 번째 레벨에 머물러 있대.
0: 우리가 친구가 돼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네. 바로 그거야. 그럼 출동 준비.
1: 너희는 특별한 비터널을 통과해서 픽셀로 변신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픽셀랜드로 출발! 언제 불꽃놀이를 보지?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오늘 하루는 픽셀 비행기고 우리 티키와 타키야. 우린 언제나 함께해.
1: 우와. 안녕 호기. 안녕 티키랑 타키.
0: 너희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몰랐어.
2: 놀랐지? 네 게임 친구가 돼주러 왔어. 불꽃놀이를 보러 갈 수 있게 레벨업을 도와줄 물건도 가져왔지.
1: 우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부스터 부츠잖아. 우후! 완벽한데? 불꽃놀이 보는 걸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불꽃놀이 보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난 혼자라서 조금 걱정했거든.
2: 다행이다. 근데 게임은 어떻게 해?
0: 첫 번째 단계는 저 블록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 가워져!
1: 야호! 성공이다!
0: 이제 너희 차례야.
3: 알았어.
0: 나부터야.
3: 아니, 나부터야.
2: 해결책이 있지. 호기부터.
3: 됐다.
2: 왜 날 수가 없는 거야?
0: 픽셀랜드 안에서는 능력을 가지려면 숨겨진 특별 아이템을 찾아야 하거든.
2: 아이템이 없으면 블록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겠네.
3: 너부터 올려줄게, 호기. 올라가.
0: 알았어. 그럼 간다. 이제 우리가 당겨줄게. 고마워.
2: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불꽃놀이가 열리는 곳은 어디야?
0: 글쎄, 나도 아주 높은 레벨이라는 것만 알아.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자.
2: 나 같은 친구 말이야? 어? 부산에 사는 서준이잖아. 너도 픽셀랜드 하는구나.
3: 맞아. 난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중이야.
0: 우리도! 어떤 레벨에 가야 하는지 알아?
3: 그럼 알지. 제일 마지막 레벨이야. 무지개 레벨이지. 가는 방법도 알아. 나랑 같이 갈래?
0: 좋아. 어서 가자.
3: 나만 잘 따라오면 문제 없을 거야.
2: 출발해볼까?
3: 이쪽이야. 따라와. 오른쪽. 아, 이쪽이야. 이제 거의 끝나가.
2: 탈출 대성공.
0: 저기 봐, 엄청 거대한 회전 디스크야.
2: 어? 저분은 코보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코보 아저씨?
4: 여길 빠져나가려고 노력 중이야. 나 좀 도와주렴. 벌써 몇 시간째인지 몰라.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뭐 이런, 깜빡했네. 여기서 날 수가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0: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될 거야. 부스터 부츠.
3: 거칠고 야생적인 레벨인걸?
1: 그러게? 통나무를 타고 건너야 하나봐.
0: 여길 건너면 무지개 레벨일 거야. 빨리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가자!
3: 잡으세요.
4: 고마워.
2: 우와, 하늘을 나는 꽃이네.
1: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3: 아니야, 이건 시소다리인데 불꽃놀이를 보기 전 마지막 레벨이야. 건너기가 좀 어려울 거야.
2: 어렵긴 식은 죽 먹기거든. 아, 저쪽으로 가.
1: 싫어, 네가 저쪽으로 가.
2: 이제 균형 잡혔지?
1: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다리를 건너려면 힘을 합치고 호흡을 잘 맞춰야 해.
2: 야호! 마지막 하나 남았어!
1: 서둘러, 오빠! 나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고 싶단 말이야!
2: 골든볼! 골든볼!
1: 어쩌지?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2: 그렇지 않아! 숨겨진 특별 아이템만 찾을 수 있다면!
3: 맞아! 그렇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돼! 아이템을 찾아보자!

0: 픽셀랜드 우정 팔찌잖아.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얻은 거야.
0: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의 앨리스. 그럼 오늘의 게임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3: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한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호미, 이게 더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호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냐?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아,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포미.
3: 뭐?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포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0: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1: 우와! 신기하다! 어? 곰이!
2: 무슨 소리야?
1: 괜찮아, 티미!
3: 티미 좀 봐!
1: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3: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1: 티미가 화난 거였어. 봄이, 우유를 먼저 닦는 게 어때?
3: 에이, 티미가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1: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봄이.
3: 그럼 난 바빠서 이만.
1: 봄이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0: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1: 고마워, 얘들아. 어디? 괜찮아? 봄이.
3: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찾았다.
1: 내가 치워줄게, 봄이.
0: 어? 아, 공순아, 이것 좀 봐.
1: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말을 따라하라고?
1: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2: 당장 멈춰.
1: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멈춰!
2: 당장 멈춰!
0: 나 정말 힘들다고!
2: 나 정말 힘들다고!
1: 스스로 지워야 해!
2: 스스로 지워야 해!
0: 잘했어, 팀이!
1: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3: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1: 봄이,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3: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2: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1: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3: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1: 내 선물?
3: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자구.
1: 청소자구가 선물이라고?
0: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1: 티미 진짜 화나겠는데?
4: 왜? 최고로 행복?
2: 봄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3: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1: 티미랑 봄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0: 그러게.
2: 희순아, 뭐 그리는 거야?
1: 맞아,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5: 우와, 그래. 잠깐만.
1: 우와.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5: 혹시 모르잖아.

0: 이것도 필요하면서 야. 이것도
1: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0: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2: 소풍가방은?
3: 안 가져갈 거예요.
2: 뭐? 그럼 도시락은?
3: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2: 공순아.
3: 얘들아.
0: 공순이 안녕.
3: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4: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1: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어.
3: 나? 왜냐면
0: 안녕 얘들아.
3: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0: 조금만 쉬었다 가자.
2: 목마르지? 이거 마셔.
3: 괜찮아.
2: 어?
3: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0: 아, 잠깐만.
3: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1: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3: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0: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2: 공놀이? 어쩌지? 곰은 안 가져왔는데.
1: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이리 오나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3: 알았어.
1: 어?

0: 순우,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뭐,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옷들 언제 오지? 어? 거기!
1: 초콜릿을 발명하다가 재료를 잘못 넣는 바람에 키 말고 수염이 자라버렸어.
0: 수염 진짜 재밌게 생겼다.
1: 다들 여기로 오고 있잖아.
0: 히미, 포미.
2: 얘들아.
3: 안녕.
1: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0: 알겠어. 비밀로 해줄게.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2: 뭐야 뭐야. 둘이서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
0: 아무것도 아니야.
3: 그런데 코디는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어디 아파?
1: 아, 이거 꽃가루 때문에 기침이 나서 그런 거야. 우리 뭐하고 놀까?
2: 술래잡기 하자. 어제부터 술래잡기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0: 좋아.
2: 그럼 내가 먼저 술래야. 하나, 둘, 셋, 어? 거지 잡으래.
1: 뭐? 왜 하필 난데?
2: 야, 그 여자의 마음이지.
1: 여기에 대고 비밀을 시원하게 얘기하면 돼.
0: 코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우와! 신기하다! 고마워, 코디.
1: 대신 진짜 비밀 꼭 지켜줘야 돼.
0: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야호! 비밀 깡통이 있었지? 코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1: 여기서 뭐해?

안 들켜서 다행이야.

0: 왜 그래, 코디?
1: 그게...
2: 코디! 어? 수염이 사라졌는데?
3: 수염이라고?
2: 이것 봐! 코디! 콧수염이 없어졌어!
1: 마침 약기운이 떨어졌군! 드디어 수염이 사라졌다! 야!

0: 저 나갔다 올게요.
1: 오늘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0: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2: 아빠가 멋진 생일 파티 준비해 놓을게.
3: 많이 가려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줄래.
0: 말도 안 돼. 친구들이 날 다 잊어버렸어.
1: 콩순아, 일어나. 콩순이 생일인데 파티해야지.
0: 설마 꿈이었어? 오,

0: 사랑스러운 콩순아, 우리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신나게 놀자.
1: 콩순아, 생일 축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멋진데? 브룸 브룸

싱싱 달려 신나게

조심해, 겁나! 앞에 고속도로!

괴물은 어디 있는데?

거니?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0: 거기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이래라.

계속 찾아.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이거 혹시 뉴산이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작은 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자, 모두 멈춰.

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 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저기 곰마, 그럼 집에서 즐겁게 잘 있어. 안녕. 좋은 친구가 많아.

저기 곰아,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곰아, 너 왜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저걸 다시 가져오지?

너희 구름 맛은 본 거야? 알겠다. 딸기 맛이야. 대박. 이건 오렌지

0: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맛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4: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친놀자
4: 즐거운
5: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1: 얼굴엔
14: 순한 긴긴.
11: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보는 곳인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0: 연말이 안녕세요. 나무 한 그루 안녕 나무야.
1: 하나뿐인 세상 나는 일.
0: 개미 한 마리 안녕 개미야. 꿀벌 한 마리 안녕 꿀벌아. 하나

숫자를 셀 때는 내가 제일 1등. 맨 앞에 있으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내 최고의 숫자. 난 아주 특별해. 어, 1. 담요 하나. 1. 바구니 하나.

And it's red like me! Oh, I'm here, I'm excited, and I'm red, red,

0: 태양 하나. 안녕, 태양아. 오늘도 진짜 멋진 하루가 쫙 펼쳐지겠는걸. 뭘 하면 좋을까? 오! 예! 테니스 라켓 하나. 예! 공 하나. 예! 매트 하나. 오! 나랑 테니스 칠 사람. 어? 같이 칠 사람? 아무도 없나요?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 나 하나뿐이야. 뭐야? 예? 이건 대체 뭐지? 어? 친구잖아. 안녕, 친구야. 널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혼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친구가 생겼어. 진짜잖아? 난 일이야. 나도 내. 난 또 다른 일이야. 와, 나 진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것보단 둘이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아, 어! 완전 재밌다. 공을 어떻게 받아치지? 우리한텐 라켓이 딱 하나뿐인데. 그렇다면... 어? 번개처럼 빨리빨리 뛰자! 잘 봐! 아! 재밌는데?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아하!
1: 우와, 1이랑 또 다른 1을 합치면 바로 내가 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어. 1, 2, 블록 두 개. 1을 만나야겠어. 1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와, 방금 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난 2라고 해. 반가워. 오! 아!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2! 어, 이런! 어, 그건 아까도 해봤잖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야. 어, 그래! 요술거울이 있었지? 다시 도전!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0: 어, 알겠다! 나는 1이야! 그리고 넌 이거! 나는 나야! 어? 그리고 나는 나고!
1: 드디어 같이 만났네!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0: 어떤가?
1: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1! 테니스 라켓 하나
1: 1! 2! 테니스 라켓 두 개!
0: 우와! 그리고 1! 공 하나! 내가 먼저 할게! 하나!
1: 둘!
0: 하나!
1: 둘! 거봐! 둘이 같이 노니까 두 배로 재미있잖아!
2: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3: Huh?
2: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개운 거.

0: I was hoping to find a place for a nice cup of tea.
1: Oh!
0: Somewhere with a view.
1: Oh! Perhaps I can help. Perfect!
2: Oh!
0: Be careful! Typical! Now we're stuck.
1: I'm not. I'm popping off.
0: What's going on?
1: I know. What is it then?
3: Don't know.
4: Tea stuck on top of a mountain.
3: I know. Tea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ea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4: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ea. Off we go.
1: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3: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3: I do.
0: You do, don't you? You?
2: Oh, me?
1: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ea, little bug!
3: I know!
1: Is it my turn? Bag!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3: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3: I will.
1: Big!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2: 고비는 아프대요.
1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4: 시원해.
15: 언제나 신나는
16: 뽀로로 유치원.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자 형도 나. 유후.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사과 한 개. 꼭 맛있겠다.
6: 1, 2,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우리 둘 다 너무 작아.
6: 짜자자미
7: 삽이다.
6: 날 좀 봐. 난 키가 커서 손이다. 잘 봐. 1, 2, 3. 사과 3개. 3개라고 알겠지? 따라와 볼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게임을 하나 해보자. 아님 2개? 아님 3개? 게임 이름은 바로 사과를 찾아라. 섞으면
0: 섞고 또 섞고
5: 또 섞으면
6: 제자리 준비 멈춰. 자, 몇 번 컵에 사과가 있을까요? 1. 네가 첫 번째 숫자니까 제일 먼저 맞춰봐.
5: 이거 첫 번째 컵.
0: 우와.
6: 아깝다. 1. 2. 난 두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로 맞춰봐.
0: 이거! 아니, 이거!
6: 오! 내 차례네. 3은 세 번째 숫자야. 1, 2, 3.
5: 우와.
6: 행운의 숫자 3.
5: 와.
0: 잘했어!
5: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
0: 남은 사과는 두 개야.
6: 다시 또 놀아보자. 이번 게임은 바로 사과 머리에 올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해. 사과를 머리에 올리고 안 떨어지면 돼. 그럼 이제 바꿔서 해봐.
5: 뭐야? 손이 안 닿아.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난 숫자 중에 제일 작아.
0: 그럼 무조건 내가 이기겠네. 난 너보다 크니까. 어? 이런 바보. 난 1보다 크지만 3보단 작잖아.
6: 난 너희 둘보다 크지롱. 내가 제일 커. 내가 또 이긴 것 같네. 1, 2, 3.
0: 사과 두 개가 없어졌어.
5: 이제 하나 남았어.
6: 슈퍼!
0: 어?
6: 방금이 마지막 게임이었어. 제일 크게 놀래킨 사람이 이기는 거야.
5: 석닥석닥. 끝.
0: 더하기 2는 바로
6: 3. 1, 2, 3. 3은 바로
0: 2.
5: 더하기 2.
0: 근데 어떻게?
5: 어?
0: 정말 최고야! 이 게임도 네가 이겼어! 3이
6: 1, 2, 3. 다 내 거야.
5: 저게 마지막 사과였는데.
6: 어? 슬퍼하지 마. 실망하지도 말고 그냥 기뻐라고. 1, 2, 3. 나무 색으로 한 바퀴, 두 개, 세 개, 사과 세 개.
5: 하나는 내가 먹고
0: 또 하나는 내가 먹고.
6: 난 벌써 세 개나 먹었는데.
0: 그래도 나눠 먹자.
6: 고마워.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해볼까? 이 사과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1, 2, 3.
8: 와우, so many.
7: Daddy Robert Ducks. Where do you think they've come from, Blue?
8: Let's follow the trail and see.
7: Here's another. And another. Another. Oh. Oh, was that you, Blue?
8: Nope, wasn't me.
7: Then who made that squeaking noise?
8: It's coming from over there. Let's take a look.
7: Oh.
9: Hello, Mr. Duck. You're a nice yellow. Oh, I am. And you're a nice yellow as well. And we're all yellow together. There you are, Mr. Squeaky.
7: I'm not Mr. Squeaky.
9: No, this is Mr. Squeaky, and I'm yellow.
7: I'm red. Excited to meet you.
8: I'm Blue. It's cool to meet you.
7: Ooh.
9: Meet my yellow rubber duck friends, Mr. Squeaky, Queen Quackalot, Dr. Ducky!
8: We thought we were the only two colours in Colourland.
7: We did. So what does yellow do?
9: Yellow is a great colour. It's bright and happy. You can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yellow bananas. Check out these yellow lemons!
7: Ooh, I love it!
9: But the best part is...
7: What is it? Tell us! Tell us!
9: I'll show you! Yellow... sand!
7: Ooh, nice. Yay.
8: Hey, you know what would go well with your yellow sand? Some blue... sea! Now it's the seaside.
9: Hooray!
7: Ooh, and how about a red,
8: how about a blue sky?
9: Ooh, your blue sky would look great with a yellow

0: 가까워서 손에 닿을 것 같아.
1: 1, 2, 3. 네모난 구름 3개.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우리
2: 저거 없애버리자.

0: 쌈! 내가 제일 크거든. 쌈! 닭이 이름 바로
1: 사! 나는 사야. 난 하나도 많아. 1, 2, 3, 4. 구름 4개.
2: 안녕 친구야. 따라와. 1, 2, 1, 2, 1, 2, 1, 2.
1: 어?
2: 봐.
1: 사가 또 있네. 안녕 사야. 친구들을 좀 불러볼까? 4.
0: 빼기 1은 바로 3. 절대 안 돼. 난 3이야. 제일 큰 건 나여야 해.
1: 난 더 작아질 수 있어.
0: 이제 조금 낫네.
1: 오예! 정사각형으로 변신.
0: 정사각형이 뭐가 특별한 건데?
1: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다리는 네 개여야 튼튼하지. 1, 2, 3, 4, 카트 바퀴 네 개. 네 개 아니면 출발하지 마. 와장창 무너질걸. 나는 4. 혹시 본 적 있니? 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기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5: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6: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도시를 지키는 슈퍼로봇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12: 진호도 너무너무 기대된다. 으아!

0: 안녕, 키노.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일본의 후쿠오카야. 유명한 로봇 메타트론의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지.
1: 하루토라는 친구가 메타트론의 열렬한 팬이라서 엄마가 전시회에 데려가 주셨대. 근데 안타깝게도 메타트론이 고장난 상태야.
2: 오, 저런. 하루토도 안 됐고 메타트론도 걱정되는걸.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그러니 왜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기대했는데.
1: 미안하구나. 엔진이 고장난 상태란다. 대신 그 적수인 타이탄은 멀쩡해.
0: 다 소용없어요. 전 메타트론이 좋다고요.
2: 기운 내렴 하루토. 수리하고 나서 엄마랑 다시 보러 오자꾸나.
0: 오늘 보고 싶었다고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4: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나는 하루토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고니치와.
3: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메타트로.

0: 엔진이 고장났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1: 고마워.
0: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이건 거대 로봇 엔진이잖아. 저희가 메타트론을 고쳐봐도 될까요, 아저씨?
2: 그럼, 한번 해보렴.
0: 좋았어! 시작하자, 호기. 그래, 일단 올라타, 하루토. 야호! 신난다! 바로 여기야, 호기. 여기에 로봇 엔진을 설치하면 될 거야. 알았어.
3: 메타트론 작동 시작.
0: 우와! 살아났어! 최고야!
4: 우와! 저기 보세요! 메타트론을 고쳤나봐요!
0: 안녕, 메타트론!
3: 네가 날 고쳐줬니?
0: 맞아! 난 하루토고, 이 친구들은 슈퍼윙스야. 호기와 티노, 안녕!
5: 나는 티노다!
3: 고쳐줘서 고마워, 하루토. 내가 보답할 방법이 있을까?
0: 글쎄, 가능하다면 네가 가진 능력을 직접 보고 싶은데. 하늘을 날 수 있어?
3: 그럼, 당연하지. 널 데리고 같이 날 수도 있어.
0: 엄마, 다녀와도 돼요?
6: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한다. 엄마는 그동안 장 보고 올 테니까 재밌게 놀아.
0: 예! 어서 가자, 호기.
3: 내 손 위로 뛰어올라와서 꽉 붙잡아. 메타트론 부스터 작동!
0: 우와! 정말 멋진걸! 모든 게 장난감처럼 작아보여! 넌 정말 대단해, 메타트론! 나도 너처럼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싶어!
3: 나도 너희와 한 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루토.
5: 좋았어! 그럼 순찰하러 가자! 도시의 수호자들 출동!
3: 도시의 수호자들 구조 실시!
7: 고마워, 도시의 수호자들!
5: 길이 너무 막히네. 빨리 불 끄러 가야 하는데.
3: 도시의 수호자들이 도와주러 왔다. 화재 현장으로 데려다 주지.
5: 와우, 고마워. 우후! 소방 호스 작동.
3: 천만에 수호자들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8: 우후! 난 역시 운이 좋아. 하나 남은 메타트론 장난감이 내 거라니.
0: 나도 갖고 놀래.
8: 우와, 안 돼, 돌려줘. 골든걸. 그러다 망가져. 1인천.
0: 우후! 와! 이거보다 훨씬 멋진걸?
8: 아이고, 기다려!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골든걸!
0: 내가 널 더 예쁜 색깔로 바꿔줄게, 공룡아! 보라색으로!
8: 안 돼, 골든걸! 핑키복은 쓰지 마!
0: 힙합! 보라색이 훨씬 더 어울리지?
8: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 이봐! 난 보라색 공룡이 아니다! 난 녹색이 좋다!
0: 보라색이 어때서?
8: 누가 좀 도와줘!
3: 타이탄! 멈춰! 라이드를 당장 내려놔!
5: 타이탄! 메타트론을 물리친다!

0: 안돼! 타이탄이 초강력 얼음광산 무기를 쓰려고 해!
1: 멈춰! 내 다리! 다리가 얼었어!
2: 이 도시는 내 거야!
0: 메타트론을 도와줘야 해! 서둘러!
2: 누구도 이 타이탄을 막을 수 없다! 거기! 디노 도와준다! 디노 확대 액션!
1: 얼음을 깰 수가 없다.
0: 내가 도와줄게.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하!
1: 고맙다, 호기.
2: 디노, 타이탄 막을 수 없다.
0: 메타트론, 이제 어떡하지?
1: 타이탄이 너무 강해. 막을 방법을 모르겠어.
3: 잠깐! 난 네 열렬한 팬으로서 네가 가진 파워를 모두 알아. 네 메타방패라면 얼음광선을 막을 수 있을 거야.
1: 바로 두, 네 말이 맞아. 메타방패 작동!

0: 역사 메타토 오늘의 문제 해결 완료. 내가 꺼내줄게.
1: 우와 멋지다 메타트론.
2: 너희 나만큼 멋지지.
0: 하루토 슈퍼잉크스 너와 한 팀이 되어줘서 고맙다.
1: 넌 훌륭한 도시의 수호자야 메타트론. 도시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슈퍼잉크스도 고맙고 절대 잊지 못할 거야.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1: 안녕
0: 도시비가.
3: 세상에서 제이긴 기차.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출동할지 기대되는 건?
4: 나도야 호기. 어디든 내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당장 날아갈 거야.

0: 너희가 출동할 곳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체리단이야. 수잔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대. 수잔나 기억해, 호기? 전에 만난 꼬마 보안관 말이야.
1: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수잔나가 날 부보안관으로 임명해줬잖아. 히하!
2: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인 마일이 수잔나의 마을에 꼼짝없이 갇혀있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기차 선로가 휘어서 움직일 수가 없나 봐.
1: 그럼 우리가 빨리 날아가서 도와줘야겠네.
0: 호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미국 와이오밍 조 셰리던 노출!

0: 가야 해요.
1: 시간 없어요.
2: 좀 비켜주세요.
3: 아, 나 지금 바쁘다고.
4: 햇볕 때문에 솔로가 완전히 휘었어요, 삼촌.
5: 맞아. 그 때문에 마일은 물론이고 다른 차들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0: 어떻게든 길을 좀 비켜줘요. 이대로 있다간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라고.
6: 아, 길이 뚫리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7: 모두들 미안해요.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화물을 배달해야 하는데 이런 선로에선 꼼짝도 할 수가 없어.
4: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8: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

0: 난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부고왕관 호기. 우리 삼촌 기억하지? 빌 삼촌 말이야.
2: 하우디.
3: 당연하지. 하우디 빌 삼촌.
0: 어?
3: 우와 마일. 소문대로 정말 길구나.
2: 정확히 1마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긴 기차지.
0: 하지만 휜솔로에선 달리기가 힘들어.
3: 맞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물건을 가져왔어.
0: 어?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3: 오!
0: 우와! 구부러진 선로 위로 아치형 철교가 생겼네. 완벽해.
2: 저 철교 위를 달리면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겠는데? 고마워 슈퍼잉스. 덕분에 움직일 수 있겠어.
4: 그거 정말 다행이네.
5: 그러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을 걱정은 없겠어. 이하!
2: 내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지 않을래? 다 같이 가면 더 즐거울 거야.
3: 좋아. 그럼 같이 가자.
0: 저도 다녀와도 되죠? 제발요. 보안관으로서 마일이 무사히 배달하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6: 그러렴 보안관. 대신 슈퍼윙스와 꼭 붙어 다녀야 해.
0: 고마워요 삼촌.
2: 그럼 출발! 춘춘!

0: 역시 드넓은 평원을 달리는 기분은 최고야.
1: 이거 영광인데. 슈퍼윙스가 양옆에서 날 호위해주다니. 어? 어? 우와. 너희도 지금 저거 보여?
2: 그럼 놀이 멋지게 지고 있잖아.
1: 멋지긴 한데 놀이 보인다는 말은 곧 해가 진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나? 혹시 지금 몇 시야?
0: 거의 6시가 다 돼가.
1: 벌써? 이런. 6시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약속을 했거든. 난 평생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속도론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거야.
3: 걱정 마, 마이. 우리가 도와줄게.
2: 우리만 믿어. 늦지 않게 도착할 거야. 초스피드 비행기 고기가 끌어줄 테니까.
3: 고마워, 마티. 너무 놀라지 마, 마일. 이제 간다. 준비됐지?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피드!
1: 우와! 엄청 빠르다! 이렇게 빨리 달려보긴 처음이야! 야호! 야! 이런 속도라면 6시까지 화물을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겠어!
0: 이렇게 완벽한 날에는
3: 들쏘대요!
0: 완벽한 날엔 들쏘대라고?
3: 아니, 들쏘대가 선로를 건너고 있어!
1: 으아, 빨리 멈춰야 해!
3: 내가 도와줄게!
4: 멈추기엔 시간이 부족해!
2: 좋은 수가 있어! 들쏘대 위로 지나가자!

0: 밀어내라 크레인!
1: 크레인은 충분히 튼튼한 거지만 팀!
2: 그럼 걱정하지 마!
0: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도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
2: 맞아, 롤러코스터 같은 걸. 잘 있어 마티.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재밌었어. 야호! 우와, 최고의 풍경인걸.
3: 저기 봐, 마일. 기차역이 보인다. 거의 다 왔어.
1: 문제는 기차역이 산 꼭대기에 있고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야. 늦지 않게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0: 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나한테 맡겨둬. 산 꼭대기로 곧장 가면 돼. 선로 만들기 시작! 훗! 자! 날 따라와, 마이!
3: 좋았어. 좀 가파르긴 하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고.
2: 네, 보안관님! 그럼 올라간다!
1: 정말 고마워, 마티!
0: 좋아, 조금만 더!
1: 화물이 부서질 거야!
3: 보안관 호기와 초강력 마티! 화물을 구하고 마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0: 네, 보안관님!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0: 마치가 해결할게. 초강력 프레임 기차 당기기 시작. 포기 지금이야.
1: 포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화물을 제 시간에 배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도 마일이 해낼 줄 알았어.
2: 보안관 수잔나와 부보안관 호기 그리고 초강령 마티 덕분이에요.
3: 우린 보안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4: 다음에도 힘쓸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마티를 불러줘.
3: 수고 많았어, 슈퍼윙스. 덕분에 선로 문제도 해결하고 화물도 잘 배달했어.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고마워.
1: 형, 또 보자.
0: 3, 2, 1, 발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3: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아, 아, 아.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핀과 함께.

0: 우와, 이게 다 뭐예요?
1: 가만있어봐. 우와, 빛은 뭐야?
0: 어?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우.

0: 우와, 엄청 멋진 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하나, 둘, 세 명이나?
1: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
2: 친구들, 안녕! 우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입니다.
0: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요?
3: 네, 종이비행기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선수들이에요.
1: 우와! 가만 있어봐. 그럼 한국 대표면 우리나라에서 종이비행기를 제일 잘 날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멀리 날리죠. 하나, 둘, 셋!
5: 한번 날리면 66m까지 날아간다!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2: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오래 날리죠. 오. 하나, 둘, 셋!
1: 어디까지 간 거야?
5: 한번 날리면 23초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3: 네,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멋있게 날리죠.
5: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세계 1등

0: 내가 원하는 곳에 막 날릴 수 있는 거지? 이건 설마 마술?
1: 이렇게 휴! 신기하죠? 이렇게 마술 같은 퍼포먼스로 저희가 세계 1등을 해서 금메달도 받고 막 트로피도 받고 이렇게 상장도 있어요.
2: 우와! 와 이건가 봐. 선생님 이거 만져봐도 될까요?
1: 아, 네 물론이죠.
0: 아 네네. 이거 진짜
2: 와 댕구가 좋아하는 메달. 와
0: 이거 진짜 금메달 맞는 거예요?
1: 오 깨물어봐도 돼요.
0: 와 상장됐어요.
2: 와 세상에 이 상자는 뭔가요?
1: 아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요. 바로 종이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입니다.
0: 아니 이게 다 뭐예요?
1: 아, 종이 비행기 무슨 경납고인가 싶죠. 네. 이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종이 비행기들이 있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 쓰는 다양한 이 도구들도 자 이렇게 막 펜도 있고 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한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제습제입니다.
0: 아~ 물기에 약하군요.
1: 네, 물에 약한 종이를 보관하니까 제습제도 필요해요.
2: 네.
1: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0: 네?
1: 이게 사실은 2층 구조거든요.
2: 아~
1: 그래서 쫙 뜯어보면은 사실 한 층이 더 있어요.
0: 비행기 엄청 많아요.
1: 그리고 저희가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훈련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비행기들은 또 이렇게 아주 단단한 곳에 고정을 해서 이 안에 비행기가 숨어져 있어요.
2: 어머.
1: 이게 네, 이게 하나씩 뜯어보면은
0: 네? 이게 다 비행기예요?
1: 이게
2: 이 안에 지금 비행기가 있나 봐요.
0: 진짜 철저하게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1: 저희는 종이의 진심입니다.
0: 와.
1: 종이 비행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담아서 비행기가 날렵하고 멀리 날아가는 이제 멀리 날리기용 기체도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2: 아, 네.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세계대회 1등을 했던 바로 그 비행기도 있는 건가요?
1: 네. 그 비행기가 바로 이 멋있는 부메랑 비행기입니다.
0: 오! 와, 이게 1등 비행기라니. 아, 댕구도 갖고 싶다.
1: 댕구 가져도 돼요.
0: 진짜요?
1: 네. 저는 또 접으면 되니.
2: 댕구야. 댕구야, 자.
0: 미안합니다. 1등 비행기를.
2: 자, 댕구야, 소중히, 소중히.
0: 소중히, 소중히?
1: 소중하게.
0: 소중히.
1: 이거 할지 말고.
0: 댕구야!
1: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자, 이렇게 종이도 있으니까 우리 종이로 같이 한번 접어볼까요?
2: 우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0: 와, 신나 신나.
2: 친구들 어서 모이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0: 친구들 빨리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종이 비행기 난리 쇼쇼쇼.
2: 자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김영준 선수가 알려주는 세계 1등 비행기 접기.
3: 자, 그러면 우리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자, 앞에 종이 혹시 있나요?
2: 네.
0: 네, 있어요.
3: 자, 그러면은 종이를 길게 내 앞에 내려놓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3: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0: 네.
3: 반으로 길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옆에 있는 카드를 한번 볼까요?
0: 카드!
3: 이게 특별한 비법이에요.
0: 뭐죠?
2: 오, 카드?
3: 이 카드로 종이 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0: 아니 왜요? 왜 손으로 하면 안 되죠?
3: 이 손으로 계속 종이를 만지다 보면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땀이

0: 종이에 스며들어요. 아~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게 카드로 한 번만 샥!
0: 아~ 맞아요. 이거 잘 기억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네네네네.
0: 자, 우리 그러면은 반으로 접었던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1: 네.
2: 펼쳐볼게요.
0: 자, 펼쳐준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1: 네, 뒤집어주세요.
0: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오게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살짝 띄워서 세모,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닿을 듯 말 듯 살짝 띄워주세요. 또 옆에도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한 번만 쏴.
1: 아, 맞아. 카드.
0: 카드로 한 번 쏴.
2: 카드로 한 번.
1: 우와. 시작. 우와, 되게 잘 된다.
2: 오, 되게 잘 된다.
1: 완전 잘 돼요.
0: 되게 잘 되죠?
1: 네. 우와.
0: 잘 접고 있어요. 이번에는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 접을 건데 이렇게 자를 대어주시고요.
2: 네.
0: 3.3 위치까지 뾰족한 부분이 닿게 접어주세요.
2: 아.
0: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가운데 다시 한번 접기 선에 맞춰서 네. 이번에도 약간 띄워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나면은 작은 삼각형이 생겼어요.
1: 어, 네, 맞아요.
0: 작은 삼각형. 자, 이 부분이 아까 이 종이 비행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 배꼽.
2: 배꼽 종이.
0: 오, 배꼽.
1: 네.
0: 맞습니다. 배꼽이 어디에 있죠?
1: 여기.
2: 여기.
0: 몸의 중심에 여기. 있죠? 가운데 있어요.
2: 아. 여기.
0: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종이 비행기의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어요.
1: 오, 오.
0: 그래서 배꼽 비행기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잘 안으로 접어주세요. 종이 비행기가 날려면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날개. 게 필요할까요?
3: 날개.
0: 오, 날개. 맞아요, 날개. 요 날개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대각선이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에 딱 만나게, 우리 두 친구가 만나게 접어주세요.
3: 우와.
0: 자, 한쪽을 접었으면은 우리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모양이 되게
2: 싹싹!
0: 싹싹!
1: 싹싹!
2: 이렇게 밀어주고.
0: 자, 이렇게 배꼽 비행기.
2: 와!
4: 여기. 저희한테 네, 날려주세요. 저희가 잡아볼게요.
2: 와! 신난다, 신나! 등고가 던져볼게요. 잘 받아주세요, 황단장님. 간다. 하나, 둘, 셋. 후!
3: 저도 해볼게요.
1: 그래.
3: 여기!
1: 딩동쌤. 자, 잘 받으세요. 갑니다. 후!
4: 뭐예요? 잘 좀 날려봐요.
5: 이번엔 제가 날려볼게요. 자, 날아라!
2: 우와!
4: 우와!
2: 우와! 어디?
4: 와.
2: 어떻게 저렇게 잘 날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5: 우와. 비행기를 아주 잘 날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모양!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2: 와, 날개를 위로!
6: 위로!
5: 다음은 자세.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요, 공을 던지듯이 휘둘러서 날리면 안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팔을 쭉 밀어주면 비행기가 잘 날아가죠. 이렇게요.
2: 오! 진짜 잘 날아간다.
1: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신나게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게요. 자, 날개는 위로!
6: 위로!
1: 팔은 앞으로 쭉!
6: 쭉! 쭉! 쭉!

0: 딩구야, 여기 봐. 나는 주우러 갈 필요가 없지롱.
1: 우와, 이럴 수가. 종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0: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살살 말아주는 거예요.
2: 오, 말아요?
0: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앞으로 날리면 안 되고요. 하늘을 보고 위로 날려놓으면 비행기가 돌아올 거예요.
2: 해볼까?
1: 해볼까요?
3: 우와! 왔어, 왔어, 돌아왔어, 진짜.
1: 오, 진짜 돌아오네.
2: 우와! 우와! 돌아왔어,
1: 돌아와. 우와, 계속 돌아와. 우와!
0: 이번에는 둘이 함께 날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볼까요?
3: 네.
0: 자,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1: 우와! 하트다.
0: 이번에는 채민이랑 규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앞에서 등을 대고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이번에는 딩동쌤이랑 딩고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0: 자, 하나, 둘, 셋. 슈! 오! 오!

0: 쇼는 여기까지.
1: 벌써요? 아이, 너무 아쉬워요.
2: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죠?
3: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2: 그럼 모두 안녕.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먹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두기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 아니야.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0: 재밌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당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을 올려야 하지.
0: 어?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어? 어? 어? 맞다. 문자 보낼 거 있었는데. 어, 간식 먹으면서 그려야지.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아, 발 아파. 온달아, 아직 멀었어.
3: 아, 잠깐만.
1: 온달아,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3: 네.
1: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3: 너 지금 내가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1: 저렇게 집중력이 약해서요. 그만! 안 되겠습니다. 온다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3: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2: 네가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1: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머리에 지식을!

0: 정말 덥죠?
1: 그렇네요.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번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3: 어? 저게 뭐지?
5: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카레엿이 왔어요.
6: 자, 둘, 셋.
5: 자, 맘껏 먹어라.
3: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3: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7: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8: 온다라. 어?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7: 이벤트?
8: 어쩜 하트 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7: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8: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제가 될게.
7: 우연이라니까.
8: 이리 줘.
7: 안돼, 내가 먹을 거야. 안돼.
4: 왜 그래, 로빈? 엑스맨?
7: 엑스맨이요?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8: 네? 어떻게요?
4: 모여보세요. 저쪽으로.
5: 엑스맨!
9: 어?
7: 엑스맨이 올까요?
4: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지금이야! 예!
10: 엑스맨이라니 그게 누구요? 난 도와서 화원인데.
4: 혹시 김홍도 선생님?
10: 그렇소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 괜찮소. 다른 이와 착각하셨나보. 그럼 난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해서 이만.
7: 그림이요?
10: 뭐?
7: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8: 저도요. 저 모델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세요.

0: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단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0: 이름하는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1: 온 정신을 어?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2: 아, 거기! 조심하시오!
3: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2: 웬 달기.
0: 우와, 무림고수 같았어요.
3: 그랬나?
0: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3: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4: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3: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집중이라.
3: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5: 이거도 아유! 나도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1: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0: 저희가 보고 올게요!
5: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6: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5: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6: 뭐? 고물?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넌
0: 그만둬, 엑스맨!
6: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0: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6: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4: 아까 씨름하러

0: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씨 앞에 선수세요?
1: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0: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1: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2: 야! 어디 도망가! 내 엑스로는 어떻게 할 거야!
0: 안 돼! 까! 어디 가려고?
2: 아쭈... 이거 나!
3: 동강아!
2: 자리 비켜!
3: 안 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2: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3: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2: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야,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3: 절대 못 가.
2: 이거 봐.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3: 내가 말이지. 우리 학교 천하장 사고 뒷집 뛰지. 어차피 힘으론 나한테 안 되잖아.
2: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씨름놀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재미있게 해주지.
1: 안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2: 몬달아! 힘내!
0: 집중해!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2: 몬달아! 집중하라고!
1: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그래, 집중! 집중하자!
0: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1: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지금 날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용했어. 다시 한번 뒤집기.
0: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내가 안 돼!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3: 자,

0: 다 그렸어.
1: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0: 저게 좋겠군.
2: 안 돼!
0: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2: 거기 서라!
3: 설마 씨름도? 엑스맨! 그거 당장 내놔!
0: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3: 안 돼!
0: 다리 서라!
3: 멈춰! 선생님, 어떡해요?
1: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4: 괜찮소. 그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오.
5: 네?
4: 자, 보시오.
3: 씨름도다! 그럼 엑스맨이 가져간 건 뭐지?
0: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2: 뭐야 이게?
0: 나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6: 오늘의 위인 김홍도!
3: 우와! 김홍도다!
7: 너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7: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3: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7: 정중하게 사양할게.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3: 아, 그렇구나.
1: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1: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6: 야호! 김홍도 카드 수집 성공!
3: 경강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엑스맨이 선생님을 납치했나 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줄무랜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나도 나도.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조금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 떠니 떠니.
4: 오늘은 떠니가 산책을 하나 봐요. 안녕 떠니.
5: 떠니 떠니.
4: 어? 떠니가 뭔가에 겁을 먹었나 봐요. 무엇을 본 걸까요?
6: 떠니 떠니
5: 떠니 떠니

0: 떠니가 누가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것 같다고 말하네요. 떠니가 많이 무서운가 봐요.
1: 떠니
2: 써니
3: 지니.
0: 친구들은 떠니가 괜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요.
1: 떠니
0: 하지만 떠니는 아직 불안한가 봐요.
2: 써니
0: 소니가 떠니를 위로해주네요. 떠니의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1: 떠니
0: 떠니가 이제 괜찮아졌을까요?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0: 떠니가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친구들이 떠니의 뒤를 쫓아왔어요. 떠니가 무서워하는 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미니키즈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꼬니가 떠니에게 그림자를 잘 보라고 하네요.
1: 떠니, 썸이, 썸이, 썸이, 썸이, 썸이, 썸이, 썸이.
2: 찐이,
1: 떠니,
3: 썸이, 썸이.
0: 우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떠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이젠 두렵지 않아졌나 봐요. 친구들 덕에 떠니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아주 잘했어요, 니니키즈.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안녕!
3: 떠니, 떠니!

Windy.

snowy. Rainy. Thunder. Storm.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Oh. Oh.

0: Mr. Handy!
1: Oh, Silu, Cobit, hi!
0: Mr. Handy, what are you doing?
1: Me?

Laundry. Together,

0: You all look very nice.
1: Yay! Ya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중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Bo Big Bo.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비코리다 쨍다 쨍다 쨍다
1: 배고파. 이게 점심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우리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And Penelope's Vulga Game.
2: Oh, cake, cake, sweet cake makes m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끼 식사.

0: 조심해.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조심하세요.
3: 응? 응? 아, 아, 아니 아니.
2: 왜 그러세요, 파퀴님?
3: 동이?
2: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3: 아, 아니 아니. 그 동쪽만 그 동이랑 홍 동이랑 합쳐 볼래? 동홍 동홍
2: 홍
3: 동이. 동이.
2: 안 돼요, 박희님. 힘을 좀 더 주세요. 잠시만.
3: 왔다. 주변에 지금 사람 아무도 없으시지?
2: 아, 사람 많다고요.
3: 아, 사람 보시라 그래. 아, 잠깐만. 여기다.
2: 잠깐만. 잡아야 돼요. 안 돼요.
3: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 그치?
4: 화장실 급하세요?
5: 예. 제 차 안에서 해결하세요.
3: 어허! 그 어디 그 선비가 그 자동차 안에서 그 뚜껑을 한단 말입니까?
5: 제 차 안에 화장실 있어요.
3: 차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요?
5: 네, 안에서 해결하세요.
3: 아이, 그래도 그럼 잠깐만. 일단 지금
2: 속고 가셔야죠.
3: 감사. 고맙습니다.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주 기분 좋지, 다방아.
2: 에, 전 냄새 때문에 혼났어요.
3: 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탈 곳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러면 내가 조선을 가기? 이걸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5: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집 캠핑카예요.
3: 어? 바퀴 달린 집 캠핑카?
6: 캠핑카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여행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방을 갖춘 자동차예요. 요리하는 주방과 편안히 쉴 거실, 몸을 깨끗이 씻을 화장실,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등이 마련돼 있어요. 바퀴 달린 집이라고 부를만 하죠? 바퀴 달린 집 캠핑카, 함께 알아볼까요?
3: 아, 가야겠다. 캠핑카 구경도 못하고? 가야겠다.
2: 아유, 박희님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3: 아이, 원래 선배도 이렇게 좀 느긋하게 걷는 거야. 아, 그 캠핑카도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아직 이렇게 얘기도 없고.
5: 저기.
7: 예.
5: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캠핑하실래요?
3: 너무 좋아요. 네. 혹시 그럼 안에도 한번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5: 아,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2: 나도 차 안이 궁금했어요.
3: 우와.
2: 아까는 화장실 급하게 가시느라 자세히 못 봤는데.
3: 아, 그럼 아예 보지도 못했는데. 우와, 거기 옆에도.

0: 우와! 우와! 정말 좋네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집 한 채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2: 네, 여기가 아까 사용하셨던 화장실이고요.
0: 아, 그, 잘 잤습니다.

0: 아파도.
1: 네, 아 누워보셔도 돼요.
2: 우와.
0: 우와.
3: 어, 여기서 어. 조금만 자다가, 어.
0: 우와. 어. 우와. 아니, 폭신하니 아주 너무 좋구나.
2: 편해요.
1: 그리고 여기는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0: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주방이라고요?
1: 네.
0: 잠깐만. 아궁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주방입니까?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2: 우와!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오, 오!
1: 캠핑카는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보통 숨겨놓는 편이에요.
0: 오, 이런 숨겨놓은 거 덕분에 더 넓어진 것 같아요.
1: 아, 네.
0: 와, 여기는 그러면?
1: 여기는 음식을 드시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뭐 더 숨어있는 거 더 찾고 싶을 정도로 숨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1: 숨겨진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0: 정말 신기한 게? 이미 충분한데 뭐가 더 신기합니까? 이거 좀.
1: 바로 보여드릴게요.
0: 네네네. 뭐가? 어메!
1: 이건 드랍베드라고 숨겨져 있는 침대예요.
0: 드랍베드요?
1: 평소에는 거실 공간으로 쓰다가 주무실 때 좀 더 많은 잠자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0: 우와, 그냥 말 그대로 집이네요, 집.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0: 타마가.
2: 네.
0: 너가 봐도 굉장하지 않느냐, 이거? 이거 좀 어때 보이니, 이거?
2: 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멋진 탈것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심지어 좁은 공간이라 해도 좁지가 않아. 충분히 쉬고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어.
2: 맞아요.
1: 이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거기가 다 제 집이죠.
0: 와, 전국 방방곡곡이 내 집이다.
1: 네.
0: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시다 시, 그치 타방아?
2: 맞아요.
0: 와, 여기서 이렇게 쉬고 먹고 캠핑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1: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을 해볼까요?
0: 오, 저희랑 캠핑이요?
1: 네.
0: 너무 좋죠. 어, 가시죠. 캠핑을
2: 얼른 가요.
0: 이 차 하나로 어디든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쉴 수 있는 겁니까?
1: 네, 마음에 드시는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쉬시면 돼요.
0: 와, 아, 이거 좀, 아, 날도 좋은데, 좀 뭔가 이렇게
1: 아, 네.
0: 오,
1: 좀 드세요.
0: 아유, 물을 또 이렇게까지 좀 드세요.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물이 아니라 이거 뜨거운 물인데요?
1: 네.
0: 잠깐만. 이거 물을 어떻게 데워온 겁니까?
1: 아, 깜빡했네.
0: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까?
2: 이건 전기로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에요.
0: 아, 전기?
1: 캠핑카에서 생활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0: 어?
1: 여기 있는 전기 포트, 전등도 캠핑카에서 전기를 얻어서 켠 거고요.
0: 오! 잠깐만. 그럼 아까 봤던 그 집 안에 있는 그것도 다 전기?
1: 네. 캠핑카를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이랑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는 TV까지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0: 호호호! 아니, 그럼 전기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겁니까?
1: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0: 전기를 충전을 한다?
1: 네.
0: 그럼 충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2: 자,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이 캠핑카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이요.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은 태양광 패널인데요. 햇빛을 전기로 바꿔줘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햇빛이 캠핑카의 태양광 패널에 도착하면 짠! 햇빛이 전기로 변신해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전기로 바꿔준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잘 모아두었다가 캠핑카에서 불을 켜거나 TV를 볼 때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1: 와, 정말 똑똑한 가방이네요.
0: 제가 한 똑똑하죠.
2: 그렇게 막 똑똑하진 않아요.
1: 자, 그럼 드실까요?
3: 아, 저 국물 좀 조금. 아, 예.
4: 와,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운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와, 타바만.
0: 네.
4: 넌 어땠니?
0: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자동차에 바퀴가 되고 싶어요.
1: 꼭 그럴 수 있을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4: 그럼 뭐 조금 더. 내 특기가.
0: 등에 매달려 있을 때 이런 걸 못 봤는데. 뭐야 이게.
5: 시상이.
4: 시상이 떠오릅니다. 캠핑카. 캠핑카로 운 좀 띄워주시오.
1: 캠.
4: 캠캠캠.
6: 야, 진짜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4: 저번에 탔던 굴착기는 먼지도 많았는데
1: 핑.
4: 핑핑핑. 화장실에 물도 잘 내려가고 아주 좋은 캠핑카.
1: 카.
4: 카. 어묵 국물까지 예술이다.
1: 오. 삼행시 엄청 잘 지으시네요.
4: 엄청 잘했죠. 네. 아, 그럼 제가 이 센스 있는 삼행시를 같이 여기서 지내면서 평생 옆에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도 여기서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1: 안 됩니다.
4: 그럼 대체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진짜.
5: 캠핑카는 집처럼 꾸며진 자동차였어.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있어서 캠핑카에서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
7: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니 전기를 못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군.
4: 캠핑카가 조선까지 갈 수 있다면 참 편했을 텐데. 아쉽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띵.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빙동댕 동물병원이 동물들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났죠.
1: 딩딩 선생님! 왜 아픈 동물만 치료해 주시나요?
2: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 주세요!
3: 딩딩 의사는 아픈 어린이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1: 동물 말고 사람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0: 자자,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특별히 딩동댕 소아과를

0: 딩딩 선생님, 8시 됐습니다.
1: 아, 병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라 하실까요?
2: 네, 그래 주세요.
0: 정우재 어린이 들어오세요.
3: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4: 아, 저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요.
2: 자, 그럼 진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깜짝이야.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냐?
1: 저런, 그 말은?
5: 배탈이 단단히 났다는 뜻?
2: 그 우재 어린이 어제 뭘 드셨나요?
4: 어제 비트 주세요.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아몬드 아이스크림. 예! 녹차, 말차, 망고, 수박, 포도 아이스크림. 오! 버터, 요거트, 샤베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와우! 와우!
2: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만.
4: 아,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6: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어제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픈 건가? 또.
2: 딩동댕! 정답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4: 네? 아이, 그럼 저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건가요?
1: 당분간은 자제해야겠죠.
6: 그래도 너무 걱정 말아요.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니까.
4: 주사요? 아! 아! 주사 싫어!
1: 우전이니 진정하세요. 자,
6: 여기 팔 올려주실게요.
4: 잠깐만요.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1: 아휴, 가만히 있어요, 우재 어린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2: 자,
4: 잠깐만요. 아, 이 와중에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6: 오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도 되지?
4: 와!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잠깐만!
2: 네, 끝났습니다.
4: 야! 그거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배탈 나면 병원에

0: 오재 어린이 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많이 많이 먹으면
1: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 네 절대로 안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잘 가요
3: 잘 가요 안녕
0: 조심히 가요
3: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엔 배탈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0: 그러니까
4: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참새?
3: 아하 저기 죄송하지만 동물병원은 화요일에 여는데
0: 오늘은 어린이들 진료하는 소아과예요
5: 알아요 아는데 동물병원 가면 혹시 친구 참새들을 만날까봐
3: 아 저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나봐
6: 아 선생님 어떡할까요?
4: 환자분 그 일단 앉아보시죠
0: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5: 네
4: 자 참새님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5: 아픈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이상해요.
4: 그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요?
5: 그게 자꾸 살이 쪄요.
3: 나도 뭐라고. 아이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셨는데 뭘.
0: 그러니까. 에휴, 그게 걱정이라 병원에 온 거예요? 아유 참새님도 참.

0: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찰을 좀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어디 보자. 통통. 통통.
1: 네? 제가 지금 통통을 하는 건가요?
0: 네. 아니야. 그 심장이 통통. 통통. 아주 건강하게 잘 뛴다고요.
1: 아, 심장이? 아, 예. 아, 네.
0: 아, 그 참새님. 네? 밥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1: 다른 참새들만큼요. 딱 밥 한 공기. 그럼 간식은요? 간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과일 조금.

먹고 싶지만 그만 먹고 자야겠다.

0: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로 낮잠을 잔다?
1: 네! 그게 왜요?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뭘 하시는데요?
2: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죠. 저녁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3: 자자, 알겠어요 참새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느는 이유는 바로
2: 뭔가요?
3: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만 자면 그 에너지가 몸에 그대로 쌓여 살이 되는 것이지요.
0: 아이고,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대요, 소.
2: 소? 참새가 소 된다? 오, 괜찮은데?
1: 아니, 아니, 참새님. 소 되는 건 그냥 옛날 말이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돼서 병나요, 병.
2: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눕지 말고 움직여야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4: 네.
1: 현지 이름아, 이름아.
3: 가자, 가자, 참새님.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5: 약속!
2: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5: 잘 가요.
0: 자, 이쪽으로.
2: 감사합니다.
0: 안녕.
3: 너무 신난다. 자, 벌써 환자를 두 분이나 봤으니 잠깐 쉬어갈까?
1: 좋아! 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자. 동동이!
6: 댕댕이가 함께하는
5: 숨은 그림 찾기!
1: 딩동댕 소아과에서 주사기가 사라졌대. 주사기를 함께 찾아보자. 시작!
5: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3: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7: 네, 정혜철 어린이 들어오실게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먹으면서 솜사탕을 다 사오고.
1: 잘 먹겠습니다. 아.
2: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들고 계시라고요. 저 진료봐야 하니까. 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본다.
3: 알겠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0: 주십시오. 1번 소아청소년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4번 안과.
1: 정답! 2번 치과!
0: 치과 정답!
1: 와!
0: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정형외과는 근육이나 뼈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안과는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래서 이가 아플 때는 이런 소아청소년과가 아니라
2: 저도 알아요. 이 아플 때 치과 가야 하는 거.
3: 아는데 왜 여기로?
2: 그게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4: 해철이, 그동안 이 안 닦았니? 말을 해. 이 닦았어, 안 닦았어? 왜 대답을 못해? 왜? 왜?
2: 그래서 그 치과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좀 봐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자. 환자분, 이 언제 닦았어요?
2: 기억이 잘... 아유, 그렇게 솜사탕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안 닦으면 안 되지.
0: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각하다.
4: 해철아, 쌤이랑 같이 갈까?
2: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5: 제가 전화 드렸어요. 환자분 데려가시라고.
4: 가자, 춤추치라. 쌤이 제대로 해줄게.
2: 선생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냐? 살려주세요.
3: 잠깐! 그럼 이 솜사탕은요?
4: 그거 어차피 환자가 당분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 드시죠.
2: 내 솜사탕!
3: 우와!

0: 솜사탕 다 먹고 꼭 양치질하자.
1: 그래.
2: 나도 얼른 양치질하고 유치원 가야겠다. 딩동댕 수학과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3: 지하간호사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내일 동물병원에서 만나요.
0: 안녕.
1: 와, 솜사탕 맛있겠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양파, 양.
1: 이 물 마실 거야? 아니?
2: 그럼 내가 마셔도 돼?
1: 안 돼! 여기에 키울 거야. 어?
3: 뭘 키울 건데?
1: 양파! 응?
3: 양파를 키운다고?
1: 응! 내가 EBS에서 봤거든. 여기에 키우면 양파가 쑥쑥 자랄 거야. 응? 물이 담긴 컵에 양파를 이렇게 올려주면 끝!
3: 우와, 이 양파가 자란다고?
1: 그래, 좀 기다리면 하룻밤, 이틀밤, 뽀로롱, 뽀로롱, 뽀로롱. 그럼 싹이 날 거야.
2: 우와, 정말?
1: 양파야,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2: 우리만 믿어.

0: 있는 줄 알았어.
1: 우와, 우리가 정성껏 키웠지.
0: 응. 노래도 불러주고 햇빛도 잘 들게 하고
1: 바람도 쐬어주었지.
0: 우리 봉우리야.
1: 그래, 우리의 소중한 양파야.
2: 바꿔라 한글.

0: 매.
1: 양파가 양으로 바뀌었어.
2: 우리의 소중한 양파를 찾아야 해.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4: 응. 한글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후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양파가 양으로 바뀌었어.
3: 양파, 양파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양파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저기 한글 양파가 있어.
3: 내가 가져올게. 하!
4: 돌아와! 한글!
1: 천지?
0: 한글 양파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이 구슬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테니까. 안!

0: 우리가 구슬 안에 갇혔어.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안에 맞서는 말은 뭐지?
0: 확!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안 공격을 밖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돼!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6: 소설아, 한글!

0: 양파.
1: 저장 완료. 양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양파 한글 카드다. 양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안녕. 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양파, 양파, 파, 양, 양, 매, 양, 매, 양. 양파, 양파. 할아버지는 양파를 좋아해. 근데 양파 까는 건 눈물 나. 매워.
1: 양파에 파 먹어야지. 냠. 히히. 슈.
0: 오잉. 양만 남았네. 파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양파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0: 되겠어요. 파! 양파! 양파!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이응을 만나 양. 피읍이 아를 만나 파. 양, 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양, 파. 친구들 따라해봐요. 양, 파. 끝.
1: 양말에서 말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양. 앙. 히힛.
0: 양파. 양.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소중한 양파야, 쑥쑥 자라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양파를 양으로 바꿔라, 한글. 양파가 양이 되었어요. 어? 양파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안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밖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양파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양파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누. 비.
2: 미끌미끌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자.
3: 비누 거품 좀 봐. 하얀 비누 거품이 많이 나.
2: 비누를 만지면 재밌어. 비누. 이제 비누로 빨래를 해야지.
3: 그래. 손수건을 빨자.
2: 미끌미끌한 비누로 보글보글 싹싹싹.
3: 우와, 거품 많이 나.
2: 이제 헹구자.
3: 와, 깨끗하네.
2: 비누 최고. 이제 또 뭘 빨아볼까?
3: 양말. 재밌겠다.
4: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비누가 아니라 비잖아. 차가워. 비다 피하자. 비누가 비로 바뀌다니.
2: 우리는 비누로 빨래해야 하는데.
3: 비누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5: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흔들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비누가 비로 바뀌었어. 비누, 비누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비누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풍차 날개 뒤에 한글 비누가 있어!
3: 높은 곳에 달려있어!
4: 높은 곳이라면 내가 가볼게!
3: 여차!
4: 한글 비누가 눈앞에 있어! 아니, 천지?
0: 한글 비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을 거야. 풍차의 날개가 막아줄 테니. 빠르다!
5: 풍차의 날개가 너무 빨라.
2: 한글 비누를 되찾기 어렵겠어.
5: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빠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느리다!
4: 지금이야!
6: 나와라!
0: 아니, 나의 빠르다 공격을 느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2: 이런, 한글이 파괴됐어.
5: 비누에 비가 파괴됐어. 비음만 남았어.
4: 걱정 마. 내가 비누에 비를 쓸게.
6: 나와라, 한글!
3: 지하차! 비누!
7: 저장 완료! 비누! 국민 자금의 손으로!
8: 비누 한글 찾아다! 빨리빨리! 가자, 가자, 가자! 자, 비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거 빨자. 좋아.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비누. 비누. 비누. 비누. 비? 오! 비가 내리네. 비를 피해야겠어요.
2: 비가 내리네. 빨리 먹고 가자. 냠. 슝.
1: 오잉. 비누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비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누.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3: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니은이 우를 만나 누, 비, 누.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 누.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 누. 끝.
2: 비밀에서 미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4: 보.
2: 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4: 보.
2: 비. 히힛.
3: 비누. 비. 훈민정음이 비누로 놀아요.
5: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누를 비로 바꿔라 한글. 비누가 사라지고 비가 내려요.
3: 어? 비누가 어디로 갔지?
5: 천지가 빠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느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비누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가 멈추고 비누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자, 얘들아, 짜잔! 사계절 케이크입니다!
1: 우와, 사유가 최고야!
2: 와, 생크림 케이크 좋아!
3: 유후, 맛있겠다! 그런데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네? 사계절 케이크라서 그런가?
0: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온 시간을 소중히 하자는 의미로 사계절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
4: 사유, 정말 고마워.
3: 네 가지 맛을 한 번에 기대된다. 어디부터 먹어볼까?
0: 잠시만, 얘들아. 우리 허니바니 호도 잊으면 안 되겠지?
5: 허니바니 고마워.
3: 어디든 말만 하라고.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줄 테니까.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8: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레벨의 첫 미션이 도착하였습니다.
7: 치치핑핑팀 대 코스염 탐정팀, 두 팀을 기다리는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뿍뿍. 햇빛 지배인의 고민을 해결하라.
8: 여러분,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호텔이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7: 햄릿 지배인님은 바로 그 사계절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주 친절한 분이랍니다.
8: 그런 아름다운 호텔에 햄릿 지배인님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7: 먼저 햄릿 지배인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5: 그럼 이번 미션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안녕! 뿌뿌! 짠!
6: 삐리삐리 로빈 검색 시작. 삐리삐리 사계절 놀이공원은 각각의 계절과 어울리는 놀이기구들로 가득한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사계절 호텔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최근 그 사계절 호텔에서 관광객 중 한 명의 가방이 사라져서 햄릿 지배인이 난감하다고 합니다. 삐리삐리.
3: 가방이 사라졌다고?
1: 예! 드디어 탐정 드래콩이 나설 차례인가?
3: 탐정 드래콩이 나서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없잖아.
1: 아니야. 이번엔 이 탐정 드래콩을 믿어보라고.
8: 어서 가서 우리가 가방을 찾아주자.
5: 좋아.
8: 그럼 출발!
5: 출발!
3: 사계절 놀이공원으로 유후!
9: 헤럴드, 미션이 우리를 부르고 있네.
10: 맞네. 루크, 이런 미션은 우리 코스염 탐정팀이 전문 아니겠나? 일어나세.
9: 자, 출발해 볼까?
10: 그래, 루크, 어서 일어나게.
9: 아까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네.
8: 여기가 사계절 놀이공원이라고? 우와, 멋진걸.
4: 우와, 정말 예쁘다.
2: 탱크! 탱크!

0: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사계절 호텔이야.
1: 어서 오세요. 세계 탐험대회 영광스러운 참가자 여러분. 치즈핑핑팀이시죠? 전 예전부터 여러분들 활약에 깊은 인상을 느끼고 있답니다. 멋져요. 참고로 전 호수염 탐정팀의 팬이랍니다.
2: 네.
1: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3: 자네가 해비 지배인인가?
1: 네. 제가 사계절 호텔의 지배인 햄릿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영광이에요. 저는 코스염 탐정님들의 엄청난 팬이랍니다. 두 분의 활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봐왔었죠.
3: 나도 자네를 만나 반갑게. 먼저 와 있었군, 친구들.
4: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대결 기대할게요.
1: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저희 호텔 투숙객인 타샤 아가씨입니다. 페르시아 프리티몽 백작의 둘째 따님이지요. 자, 인사하시지요.
5: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
1: 며칠 전에 타샤 아가씨는 저희 사계절 호텔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념사진도 찍어드렸죠. 사진을 찍고 난 타샤 아가씨는 호텔 로비에 가방을 잠시 내려놨는데 가방이 사라졌지 뭡니까.
6: 생크미 붕붕 붕붕 붕붕.
3: 걱정 말게나, 우리가 반드시. 아니, 저건 에? 아니, 안 돼.
7: 아니, 거기서 꼬마야.
3: 그거 이리 내놔.
1: 이 가방입니다.
8: 와, 예쁘다.
9: 상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의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1: 그럼 부탁드립니다.
7: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가방을 꼭 찾아오겠네.
1: 정말 멋져.
5: 전 오늘 저녁 패션왕국 패션파티에 참석해야 해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 걱정 마세요. 저희가 기차를 타기 전까지 가방을 꼭 찾아드릴게요.
11: 네? 아니, 도켓! 저기 봐!
9: 무슨 일인데?
11: 저기! 가방이 저기 있어!
5: 뭐라고?
10: 나와라, 애니보드! 도켓, 같이 가!
1: 와, 벌써 찾으셨나요? 역시 코스염 탐정팀! 아니, 치치핑핑팀이라니까!
4: 정말 예쁜 가방이야!
10: 거기서!
9: 어서 그 가방을 내놔!
4: 가방? 내 가방을 노리는 거야? 안 돼!
6: 탱크미 간다! 붕붕!
4: 우리도 가자!
12: 알았어!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
5: 세상에! 내 가방을 훔치다니! 어지러워.
12: 괜찮나요, 타샤 아가씨?
1: 어떡해. 어서 타샤 아가씨를 호텔 안으로 모셔주세요.

0: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0: 타샤 아가씨, 모자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보관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0: 다행히 의자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고객님은 아니시죠?

0: 도대체 왜 날 따라오는 거야? 우선 도망가자.
1: 어디 갔지?
2: 도켓, 저기야.
1: 거기 서라고.
0: 이렇게 잡힐 순 없지.
1: 이러다 토끼를 놓치겠어.
2: 아무래도 생크미가 낀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안 되겠어. 금마블리!
3: 와! 생크미 난다!
0: 가방이 젖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얘들아, 괜찮아?
1: 가방을 내놓으시지.
3: 생크!
2: 생크마!
3: 생크!
2: 생크마, 괜찮아?
4: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1: 아무래도 우리 놓친 것 같아. 분하다.
4: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방을 든 토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생금!
5: 이 가방, 그 토끼, 겨울 기차역 쪽으로 달려가던 거려.
4: 고마워요.
2: 도켓, 가자!
1: 이번엔 안 놓친다!
5: 저기, 잠시만요. 혹시 겨울역으로 가시는 길이시라면 저쪽 길로 나가다가 왼쪽 좁은 길로 가시면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1: 좋았어, 가자.
2: 저기 고마워요.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4: 미스터 콩, 제가...

0: 이틀 전에 저 은행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앉아서 얘기할래요?
1: 아, 타샤 아가씨, 전 이만 가방을 찾으러 가봐야 해서요.
0: 아, 가방! 미스터 쿵, 가방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정말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앉으실 수 있는 의자를 가지고 올게요.
2: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서둘러야 해요. 벌써 열차 시간이 다 됐어요.
0: 어머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햄릿지베이님, 어서 기차역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2: 네, 네. 타샤 아가씨, 이쪽입니다.
1: 중요한 이야기라 명탐정은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 아니 이건
3: 생금 생금
4: 너무 추워. 정말 토끼가 여기로 올까? 조금만 더 있다간 진짜로 돈 사람이 되고 말 거야.
0: 얘들아 조용. 누가 오고 있어.
5: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도대체 내 가방이 어쨌다는 거야?
2: 예? 자! 드디어 잡았다. 어린 것들!
5: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6: 이제 그만 타샤 아가씨의 가방을 돌려줘.
5: 누구? 도사? 나사? 아니 도대체 그게 누군데?
0: 제가 타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가워요.
6: 타샤 아가씨, 저희가 드디어 가방을 찾았어요.
5: 참네, 이건 내 가방이라고. 자, 한번 확인해보시죠.
0: 이럴 수가. 드디어 내가 찾던 이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2: 뭐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진짜 아니네.
6: 어쩜 좋아. 저기 미안해요.
5: 내가 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2: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걱정 말아요. 코스염 탐정팀이 가방을 반드시 찾아주실 거예요.
7: 우리를 기다렸나? 그래, 우리가 가방을 찾았네.
5: 오늘 진짜 짜증나는 날이구만.
8: 역시 우리는 최고의 명탐정 팀이야.
0: 어머, 어쩜 좋아. 미안해요. 그리고 탐정님들, 그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니에요.
7: 뭐라고요?
5: 내가 살다 이런 적은 두 번째야. 아이고 기가 막혀.
7: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의 추리가 틀리다니.
8: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우리가 꼭 가방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추억만 가져가시기를 바랐는데. 아이고 기차가 출발하겠어요.
0: 그럼 여러분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미스터 콩에게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다샤 아가씨, 가방을 찾았어요.
0: 뭐라고? 미스터 콩.
1: 다샤 아가씨, 여기 가방이에요.
0: 어머, 이건 정말로 제 가방이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1: 뭐려. 그럼 다샤 아가씨, 남은 시간 동안 멋진 여행하세요.
0: 미스터 콩,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2: 다샤 아가씨의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5: 드래콩, 대단해.
9: 와, 드래콩, 오늘 너무 멋져.
4: 드래콩, 오늘 정말로 탐정 같아 보이는걸?
3: 생금, 생금, 생금.
1: 그럼 앞으로 날 명탐정 드래콩이라고 불러줘.
9: 명탐정 드래콩, 파이팅!
10: 맞아요.
8: 헤럴드, 여기 가방을 찾았네.
7: 나도 가방을 잔뜩 찾았네.
8: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한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정이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3: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4: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3: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 봇이야? 와일드카드 봇이야?
5: 와일드카드 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엄마,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4: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1: 좋았어!
4: 블레이온 셋업.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블레이온!
5: 이 녀석이군.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0: 카드 곳에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1: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어디 갔어?
2: 어서 도망가세요.
3: 저는
2: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1: 넌 와일드 카네봇의 수치다.
2: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1: 저기 봤자 넌 용 앞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네.
4: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2: 플레이온.

0: 메가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 발사에 꼭 그것이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레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라운드.
0: 미안해.

0: 완벽한 대놈! 괜찮아?
1: 지은,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5: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1: 응.
5: 이 느낌은 뭐지?
4: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온!
5: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6: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온!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캅 블레이온!
7: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아름다워하지 마, 새끼 사자가 하나로 합쳐봐자. 뭐가 달라지?
4: 솔레이유와 준의 마음,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면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준, 뛰어!
6: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모을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불륜!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금 그때 이거는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형! 형제!
1: 자,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2: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0: 이 녀석들, 부끄러운들아! 라이아, 웨이크업! 나의 테라크루즈는...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가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3: 응?

0: 것이니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이야,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보 체인지요. 솔리드 공이. 아,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4: 정말 다행이에요.
5: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6: 어머니.
0: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돈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2: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아 돼?
2: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3: 안나, 응?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7: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3: 시장님, 괜찮으세요?
12: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7: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3: 가지, 블루카.
13: 네.
3: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0: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3: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0: 이 녀석이
14: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10: 이리 와, 블루카. 휘파줄게.
3: 사용할게, 준.

0: 고마워 얘들아. 솔레유, 밥 먹어야지.
1: 필요 없어요.
0: 아, 이곳이 사춘기.
2: 미움 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0: 다들 나한테 왜 그래?
3: 무슨 일 있어?
1: 어머니 때문에 조금.
3: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1: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3: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1: 고마워, 블레이온.
3: 뭐라고? 안 들려?
1: 고마워.
3: 별 말씀을.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 응? 왜 그래?
4: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1: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5: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0: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6: 메탈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1: 미안해.
0: 아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5: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0: 애초에 메탈 카드 무신이 와일드 카드 무신이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1: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0: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4: 아주 친구지.
7: 한스 뻔뻔하긴.
4: 뭐라냐?
8: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9: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0: 알기 쉽게 좀 말해.
8: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9: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0: 맞지 맞지.
8: 이건 피차 일반이셔.
11: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중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2: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1: 솔리돈, 나와. 안 나와?
13: 사춘기냐?
5: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9: 네가 뭐?
0: 나왔다.
11: 솔리돈,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4: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9: 웃기지만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1: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5: 야, 너!
1: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9: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1: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9: 그럼 날 내보내.
1: 좋아.
9: 물론 야생의 힘도 말이야.
5: 하지만 그건...
9: 어서!
1: 준.
5: 오.
1: 솔리드온, 셋업.

0: 내 피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어, 웹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타이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리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웹폰 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군.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3: 그래.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2: 야!
1: 왜 그래?
12: 아, 야, 야, 잘못 봐.
13: 아하!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14: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4: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0: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2: 슛,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1: 그럴래?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3: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4: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5: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0: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5: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6: 일찌감치 무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5: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6: 그리 없다. 그럼 나도.
7: 준과 새로운 손님들.
5: 시에로.
7: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8: 저기 보이는구만.
9: 옆에 저 따라기 같은 녀석은 뭐지?
1: 까마귀? 무섭게 생겼어?
8: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 준의 새로운 친구래.
10: 포르카카, 포르카카.
9: 오, 아주 탁생인 것이군.
5: 얘들아!
11: 안녕?
9: 야, 준, 준아!
11: 오늘 고생 많았어.
5: 준, 베르르!
1: 네가 그 애구나.
5: 이쪽은 솔레이유.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5: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11: 아,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3: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5: 벡터와 비투는?
1: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2: 오랜만이군, 친구들.
5: 기관트렉스! 잘 있었어?
12: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5: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2: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 우와.
12: 여기가 바로 그...
1: 응? 오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5: 저거 너야?
12: 멋진데?
13: 오카라가 후세에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9: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1: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오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4: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5: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2: 대형의 불꽃이라.
1: 솔리드온의 웹폼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9: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무튼 알 턱이 있냐?
13: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9: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3: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버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9: 그것도 처음 듣는데?
11: 말 안 했어, 나.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 뿔은 그때 생긴 거야.
12: 너도 감염됐었구나, 버스라이드.
13: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9: 그럼 시에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1: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1: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2: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이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9: 그렇게 옛날부터?
12: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16: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17: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12: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16: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2: 베르로?
1: 응? 기간트렉스? 레더?
12: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6: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2: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18: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변하니.
13: 나왔다.
18: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루시는 어떻게 할 건데?
5: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카드봇과 메탈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18: 보자 그거였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5: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18: 어떻게 되나 보자.
12: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5: 좋아. 그럼 부탁할게.
1: 응. 기간 트랙스. 렉스 인.

0: 최면 온도 750도 돌파.
1: 그걸 어떻게 알아?
0: 난 안드로이드거든.
1: 그렇구나.
0: 쭈운!
2: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0: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수가 있지? 내부의 마키나 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2: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3: 오케이. 맡겨줘.
4: 지훈, 아무튼 슬슬 한계야?
5: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간 드레스. 솔레이, 나도.
0: 블레이온, 세다.
5: 기간 드레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좋은 태동은.
6: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0: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2: 마무리하자. 기관 테스트.
0: 어스 하이드.
2: 타이건 세로.
3: 롱토 스트라이크야. 그라울 베스토스.
5: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하나가 된다는 거 말이야. 그런 것 같고.
2: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5: 적장은 한 입으로 도망 안 한다.
0: 우리 친구잖아.
5: 아직 그 정도는.
2: 어? 저기 봐봐, 쏠리는 온!
5: 밥!
0: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7: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5: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2: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5: 잘 먹겠습니다!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어.
7: 용이라고?
5: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준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1: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 난 마하 7에 손떨어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1: 야!
0: 당장 내리고 나가!
1: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3: 달건 사건 이후로 와인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2: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탈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3: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1: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3: 짜증나!
4: 준!
1: 어? 베라랑 짐 아저씨?
4: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0: 어, 참, 뭐?
1: 무슨 일이야?
5: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4: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1: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5: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1: 응?
5: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4: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3: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5: 오, 역시 그쪽인가?
3: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4: 역시 너희를 찾아오길 잘했네.
3: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걸지도 몰라.
1: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5: 어, 물론이지.
2: 낙서란 시시하다.
5: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3: 알겠어요.
5: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3: 응? 여기도 막혔어요.
5: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길이 다 막힐 것 같나? 준비해야지. 하늘로 수석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3: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1: 블루파 뭐야?
6: 궁금하라.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1: 뭐야 넌?
6: 반갑습니다. 깜짝합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토원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4: 저 상태가 왜 저래?
3: 탁히!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6: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터키 아이가 터키.
1: 사인이었냐?
5: 지금이야말로 샷터 찬스.
6: 아저씨 좋은 것 같던데.
0: 내 카메라
3: 주인에게 돌려줘.
6: 치르대 치주. 아이고 루카바, 루케가 되겠나. 루품이 나올라 간다.
3: 나라라.
6: 여성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아이가 윤희.
4: 어떻게 저래?
3: 저 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1: 알았어, 부탁해.
6: 어? 뭐하니 아이가? 왜 루카비랑 같이 있노?
0: 어, 타키가. 그런데 본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송곳니로부터 도망치지
6: 뭐. 아, 그래. 업 좀 잡아둬.
0: 짜식이야.
6: 유후, 진짜 없겠다.
7: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0: 너 그게 뭐야? 진짜 잘 어울린다.
3: 너도 잘 어울려.
6: 둘이 메스터 프렌드 아이가. 내 잘했지?
4: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1: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건.
6: 짜증나게 쉽게 열받게. 어, 됐어, 데이.

0: 어디 갔지?
1: 야, 이지 얼마나? 저게? 지나갑니다. 같이 또 만났네요. 우리 엄마입니다. 요새 왜 지내요? 제 찾았어요. 예쁘다네. 진짜 재미없다. 누구 잘 치면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3: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응?
1: 어떻게 한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0: 네, 편집장님.
6: 지금 뭐 겪는 거야, 지금?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0: 네? 네?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다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닛이라고?
6: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다고 하지. 짐승이 힘까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해.
2: 왜 폰카드 말이지?
7: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8: 응? 주온! 블루카!
2: 메가트론!
8: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블라블라지 않은 녀석이군?
7: 블레이온이다.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탁해!
7: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 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얘기는 재밌으니까 하지. 재미없이 사는 데도 가. 억수로 무서워하다. 반면 재미를 나는 나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3: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7: 알고 있어.
1: 뭔데? 쳐버리시고 그래? 안녕하세요.
7: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대신 너도 좋게 보이고 한성깔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성 파워로 놀아줄게. 괜찮지?
7: 상관없어!
1: 로마틱! 내가 도와줄게! 야호!
7: 예스기!
1: 경치 좋지?
3: 뒤야! 블레이언 뭐하는 거야?
7: 난 신화 동체 되었어!
1: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3: 뒤야! 반응이 느려!
7: 네 지시가 늦은 거야!
1: 거봐, 움직임이 보여 발전하니까.
7: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8: 재미없어.
1: 마켓노!
8: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1: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8: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3: 동요하고 있어.
6: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에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2: 왜?
8: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1: 댄스 배틀 재밌겠다.
8: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1: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0: 평화롭고 좋네.
1: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3: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7: 싫다.
3: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7: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1: 맥 빠지네.
8: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아고.
7: 이거 쑥스럽군.
1: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2: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6: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2: 아니, 경주 대결로.
1: 경주?
2: 메가트라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6: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1: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8: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7: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3: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7: 용서해 줘, 솔레이오.
6: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엔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1: 좋다!
9: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8: 아유,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2: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8: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1: 속이 뻥 뚫리네.
10: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2: 메가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11: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5: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3: 승리의 조건이 뭐지?
12: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11: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1: 알았다마, 알았다, 알았어. 시작하자.
8: 준.
2: 나이트 그리폰 제너.

0: 갈 수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터몬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갈래?
0: 어쩌나 어쩌나.
3: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3: 휴.
4: 나이트 그리폰 앞을 앞질렀어.
1: 좋았어.
3: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리인가?
5: 아니, 승사 있어. 어,
1: 그래?
5: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보고 올 거다.
3: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니가 많이 쉬어라.
3: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패배를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0: 뭐?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친다 아이가.
3: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0: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싫다. 누구들 두 번째 장면이다.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2: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3: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5: 타키는?
3: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쭝.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6: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6: 와일드카드 곳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6: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3: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7: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1: 가보자.
7: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1: 솔레이유!
0: 준!
1: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0: 막힌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7: 저 탈출 포트는?
1: 대체 누구한테는 거야?
6: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8: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1: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4: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5: 싸물 걸면 깨어날 거야.
3: 나도 끼워주시?
5: 어?
6: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1: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0: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1: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0: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1: 그치?
7: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1: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5: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7: 뭐?
6: 솔리드혼이라고?
5: 이 녀석이?
0: 누군지 알아?
7: 마키나 행성 대상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1: 족장?
3: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렇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1: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0: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7: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기 부대를 괴멸직전까지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가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1: 플레임 노가가?
7: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1: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0: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8: 통과시켜.
1: 크레스트!
11: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0: 오빠.
11: 솔레이오,
1: 뭘 씻고 온 거야?
11: 아, 저건...
12: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1: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0: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1: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8: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포트인 모양이군.
11: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7: 처음 발견한 탈출포트는 헤비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0: 헤비아이언? 그 트레일러?
5: 비갈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포트가 분리됐었어.
1: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3: 내 몸뚱아리 내놔
1: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쳤고. 잠깐, 이거
7: 우선 탈출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저들어자.
1: 어? 골든교수님.
8: 이게 그건가?
14: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1: 역시 그 탈출포트랑 같아.
0: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8: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0: 녀석 같은데.
1: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 모드. 코드네임 솔리드 헌.
2: 역시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3: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0: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4: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혼도 같은 경우라면
5: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의 분리된 몸통?
2: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0: 어, 뭐지?
5: 이건 북치는 소린가?
6: 어허,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5: 다들 갑자기 왜 그래?
8: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2: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9: 원어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성이야.
5: 뭐? 네, 은혜 아저씨.
8: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10: 놈이 깨운한 거다.
0: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5: 잠깐만.
10: 네가 어디를 가려는 거야?
4: 저기 봐.
5: 어, 저 녀석.
10: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1: 골든길 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0: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12: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0: 그래, 무사히 한다.
12: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7: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2: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네,
6: 남겨놔.
10: 시간,
0: 어서 도착.
12: 저게?
6: 나도 좀 끼워주실까?
12: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7: 이제야 모여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5: 저 녀석이
2: 솔리드온의 본체?
11: 녀석들이 모인 게 돼선 안 돼.
7: 스타크 아디언, 이거 먼저 온 수민들 이렇게 말할 길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고. 어때? 난 자율선에 나왔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1: 놀래요. 달반 펜타곤의 제거.
3: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사명이 아니야. 이제 외계 파르곡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의 판소리 동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다 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리언 말이야.
1: 나이트 그리폰 대박.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그리모드 탈륜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묻지 않던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4: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이,
5: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블레이! 제거! 블루탑! 허브! 블레이 연 다리를 노려!
0: 제!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5: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6: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0: 평화 같은 소리야.
7: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5: 제법이고 와일드까지 그건
8: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9: 저게 뭔가 했더니
1: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 마음으로?
8: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영전히 처벌할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1: 오메가 히트! 블레임!
5: 솔리드, 여전히 강하고
9: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캅!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5: 알겠어!
0: 저는!
5: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9: 알파볼트 캐논! 썬더하울 스매시!
5: 썬더하울
9: 블루카!
0: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리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9: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따위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착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다게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는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된 솔리드헛.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가는 곳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9: 블루카!
1: 전!
0: 그라운드!
9: 히어리!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순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콩콩.
2: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러 와러 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러 와러 렛츠고 캠핑카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학생 여러분, 행운을 빌게요. 곧 있을 중간고사 잘 보세요.
1: 어? 이런...
2: 시험? 시험? 시험?
1: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나쁜 거야? 다들 왜 웃는 건데? 어우, 그러니까 겁이 나서 웃은 거구나.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시험이 지구종말 같은 거야? 전염병 같구나? 설마 그거랑 관련 있어? 벼룩이랑?
3: 그냥 테스트 같은 거야.
2: 그냥 테스트? 시험은 성적이 영원히 남는다고.
3: 마일로는 시험에 진짜 진지하거든. 혹시나 자기가 시험에서
4: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너희 매번 정체가 들통나니까.
1: 아니에요.
5: 안녕하세요. 또 못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6: 저기요. 사악한 악당 부하님들이 맨날 사가던 생선이에요.
7: 모두가 좋아하는 악당 부하님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8: 뭐 사실이긴 해.
1: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정체를 다 잊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8: 맞다.
1: 이
8: 네 기억 삭제 장치가 있었지?

0: 이게 있었던 걸 깜빡했네.
1: 그럴 줄 알았어.
2: 어디까지 말했지? 나는 누구지?
0: 효과는 얼마나 지속돼?
1: 강도를 낮게 해놔서 끼야 몇 초쯤.
2: 무슨 일이지?
0: 그럼 이만.
2: 분명 썬데이랑 그 반려인간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3: 마일로의 시험 공부 스케줄을 공개합니다.
4: 이미 효과가 인증된 다양한 방법으로 1분 1초까지 공부 계획을 짜봤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몇 초만 빼고. 이건 체육시험용 마인드맵. 지리시험에 대비한 플래시카드. 또 수학시험에 대비한 노래. 빗변이 뭔지 알고 싶다면 명심해. 빗변의 제곱은 바로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5: 왜 이미 잘 알고 있는 걸 더 외우려고 해? 난 그냥 벼락치기 할래. 어쨌든 걱정 마. 마일로 넌 분명히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그 누구도 우리 집안의 전통을 깰 수 없어. 1등은 나야.

0: 저기요.
1: 어? 또 만났네요. 아까는 전혀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2: 어? 잘 봐. 성공.
0: 난 드럼이 더 좋아. 점심시간이 날 부르네.
3: 이 쟁반은 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0: 어, 있지. 네가 들고 있는 건.
3: 동영상을 보여주잖아. 귀신이 들었나?
0: 있지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근데 넌 왜 공부 안 해?
4: 있지가 누구야? 어, 뭘 공부하는데?
0: 왜 그래? 우린 단짝 친구잖아. 마일로 널 시험 공부해야 하고.
4: 시험?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 진정을 좀 해야겠는데. 우와, 저 생선 진짜 맛있겠다.
0: 어? 어? 어? 괜찮은 친구야? 착한 해더라고? 마치 다 기억이 지워진 사람들 같아. 어?
5: 냥.
2: 어, 진짜 예쁜 고양이네.
5: 냥.
0: 그래, 기억이 지워졌어. 마일로는 통제력을 잃었고, 어깨는 내가 돌봐줄게.
5: 냥.
2: 너무 귀여워서 못 주겠어.
5: 냥.
0: 마일로? 아니, 거기서! 이 누군지 모를 야옹아, 돌아와!
5: 냥. 냥.
0: 지금은 착한 헤더랑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4: 어떻게 된 거지?
5: 냐옹.
0: 마일로?
5: 냐옹.
0: 어?
5: 냐옹.
0: 마일로?
4: 뿅. 예.
0: 이런. 마일로, 그만해!
2: 마일로가 누군데?
0: 어, 아무도 아니야!
5: 냐옹.
0: 어? 어?
5: 냐옹.

잘했어, 착한 애다. 어? 어? 이제 거리로 달려가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내가 헤더랑 한 팀을? 저 야옹이를 구해야 하잖아.

0: 어디 쓰는 거죠?
1: 글쎄요, 냄새가 고약해요.
2: 고양이 콘서트잖아.

0: 내 태블릿! 샤샤? 왜 네가 내 자전거에 타고 있어?
1: 아, 착한 태도가 오랜 못 갔네.
0: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2: 제 최고의 단골이에요. 착한 학생 부하들이요.
0: 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3: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2: 그럼 제일 세게 쏴봐.
0: 좋았어.

0: 우리가 이걸 커다랗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영원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 베라, 시몬, 최대한 빨리 와. 가디언즈가 나서야겠어.
1: 안녕.
2: 급한 일 아니기만 해봐.
0: 기억 안 나? 너희는 이제 내 부하야.
2: 정말?
3: 알겠습니다, 대장님.
1: 우리 여기서 뭐해?
4: 썬데이가 네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이제 모두의 기억을 지우려고 해. 시몬과 베라가 지원나왔으니까 다 루카가 꾸민 일일 거야. 그럼...
1: 심각한 일 같은데?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4: 마일로, 잘 몰라서 그래. 가디언즈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어.
1: 가디언즈? 그게 누군데?
4: 우리...
0: 빌라인 퓨전!
4: 뭐야, 안 되잖아? 만약 네가 누군지 기억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그럼 마일로, 난 네 도움이 필요해.

0: 너희 무슨 일 있어? 도와줄게. 아, 또 헤더가 다시 착해졌네. 좋아. 그럼 왔으니까 저 차를 뒤쫓아가줘. 휴대폰으로 상황 알려주고 기꺼이 도울게. 네 이름이 뭐라고? 그리고 왜 뒤쫓아야 한다고? 질문할 때가 아니야. 난 샤샤야. 빨리 따라가. 걱정 마. 나만 믿어. 마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 돌아가서 공부하자.
1: 공부해? 뭘?
0: 널! 아, 부하 있으니까 좋네.
2: 샤샤! 마일로! 어디 갔다 왔어?
0: 네 기억은 돌아왔어? 근데 마일로는 아직 아니야.
1: 쟨 누구야?
0: 루카가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섬 전체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 가디언즈가 막아야 해.
2: 하지만 마일로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가디언즈가 될 수 없잖아.
0: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마일로를 공부시키자. 네 최애 음식이 마인드맵이야. 우리 처음 만난 날을 담은 플래시카드고. 아직도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노래. 우리 단짝 친구가 기억할 수 있게. 세상이 왠지 어지러울 땐 잊지랑 놀아. 그럼
3: 제발 그만.
0: 아직도 기억 안 나?
2: 자, 이걸 보여줘봐.
1: 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
0: 이게 바로 너야. 이제 끝이야? 너도, 나도, 있지도, 크레센트 섬까지 다. 내 걱정 많은 단짝을 되찾고 싶어. 그 친구는 착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 하고 맨날 혼자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가려 하고 또...
1: 아, 많이 힘든가 보구나.
0: 근데 한편으론 어쩌면 이게 나을지도 몰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 맘 편히, 걱정도 없이, 가디언즈라는 부담 없이, 영원히, 말이야.
1: 어?

0: 연주야!
1: 어? 어? 긴급상황! 긴급상황! 이것 좀 봐! 곧 최고 출력에 다다를 거야!
0: 꿈을 댈 시간이 없어!
2: 빌라인 퓨전!

0: 더 빨리 부하들아, 더 빨리.
1: 준비됐습니다.
0: 잘 보더라.
2: 대장, 누가 우리를 촬영하는데요?
3: 우리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했어.
0: 그거 잘 됐군. 모두가 내 승리의 순간을 볼 수 있겠어.
3: 그리곤 바로 잊어버리겠지.
0: 이 순간을 좀 즐기게 놔두면 안 되나?

0: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1: 글쎄.
0: 머리를 굴려, 머리. 어? 기억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아하! 기억 삭제 장치를 부숴야 해!
2: 아까 그 전기 충격파 같은 게
0: 기억을 지우는 것 같아.
2: 하지만 우릴 이길 수야 없지.
0: 우린 크레센트 지킴이니까?
2: 그래, 그랬던 것 같아.
3: 멈춰! 우리 기억나?
4: 아니.
5: 아, 또 가디언즈야.
0: 가디언즈? 빨리 잡아!
6: 우리가 여기 왜 있지?
7: 여기가 어디야?
2: 내가 이 장치를 끌게!
0: 난 막아볼게!
2: 어디 보자. 이 중 하나가 전원 버튼일 거야. 이런...
7: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6: 전혀 기억이 안 나요.

0: 이게 해제 버튼 아니야?
1: 알고 있었어.

0: 감히 우릴 네 부하로 만들어?
1: 대가를 치를 줄 알아.
2: 마침내 내가 가디언즈랑 함께 다니게 된 거야? 뭐야, 착하게 된 보람이 있단 얘기잖아.
3: 너희들이 감히 내 기억을 갖고 놀아.
2: 아, 죄송해요, 루카님. 앞으로는 절대로 기억 삭제 장치를 쓰지 않을게요. 절대, 절대, 절대로요.
0: 이제부터 대가를
1: 치러볼까?
2: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자, 여기. 너도 하나 줄게.
4: 해도 기억이 돌아온 게 확실해?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멋진 시험 결과를 축하할게요.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2: 뭐야? 책 한 번 안 읽은 샤샤랑 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6: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미있는데.
2: 모두가 다 최고점을 받았다면 내가 1등이 아니잖아. 당장 다시 채점해 줘요.
7: 해도가 돌아왔네. 샤샤?

0: 어떤 긴급 상황인데?
1: 저게 긴급 상황이야!

0: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어.
1: 어? 왜 교문이 잠겨있지?
2: 토요일이니까.
0: 이왕 왔으니까 공부나 좀 하다가 갈까? 샤샤? 샤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1: 얼굴엔
8: 순하게
1: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개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샤샤와 함께 개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표 듣고는 있어?
2: 어?
1: 샤샤! 우리 내일 과제 발표해야 한다고!
2: 꼭 연습을 해야 해. 강아지의 삶은 진짜 단순해. 먹고, 자고, 씻고.
1: 아니, 다른 것도 하거든.
2: 어떤 거?
1: 할 줄 아는 게 또 있어. 물어오기.
3: 그냥 내가 루카님께 새 장치를 소개할까?
4: 그런 미개한 인간손으로? 절대 안 되지.
5: 아하! 아코이안 썬데이!

0: 우와.
1: 내가 인간 너무 싫어.
0: 마침내 내가 고양이가 됐다.
2: 아, 이건 스위치 스틱이라는 건데요, 루카님. 몸을 바꾸게 해주는 장치예요.
1: 기껏 발명해낸 게 고작 그런 거야? 최악이야. 빨리 날 바꿔놔.
0: 고양이가 되고 싶었는데.
1: 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2: 이걸로 시몬 데라가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게 해서 탈리스만을 훔치는 거예요.
3: 에?
1: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로군. 시몬, 베라, 썬데이랑 가서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는 텔리즈먼을 뺏어와.
0: 방금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하셨잖아요.
1: 그건 내가 계획을 짜기 전이고. 가봐!
3: 난 몸 바꾸기 싫어. 아침에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4: 텔리즈먼을 어서 빼앗아야 해.
3: 하지만 내 머리는... 학교 갈 시간!

0: 안녕, 샤샤. 마일로랑 같이 가게?
1: 네, 아저씨.
2: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이따가 발표 잘하고.
2: 안 돼, 봉봉아. 넌 집에 있어.
1: 그래, 멍멍이 삶을 즐겨야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학교는 절대 가지 마. 특히나 발표하는 날에.
3: 얘들아,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안녕, 빅데이브. 근데 루카의 부하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왔어.
1: 네가 못 맞힐 거란 소린 아니지만 시험 사격 때 네가 명중시킨 타깃이 없다는 건 알지?
0: 남의 성과는 훔칠 생각하지 말고 이 날아다니는 골치 덩어리나 치워.
2: 왜 그래? 뽕뽕아, 안 돼! 거기서!
3: 난 개라는 채색이야! 저리 가라고 해!
2: 시몬과 베라잖아? 이건 함정이야!
0: 어? 이제 넌 잡혔어.
2: 어?
1: 어? 맞췄잖아.
0: 봤지?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시몬과 바꾸기만 하면 돼.
2: 저기 개 조심해.
0: 봐봐, 너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1: 이건 내가 아니라 비둘기 잘못 아니야?
4: 내가 조금 해줬네.
2: 왜 내가 저 반대편에 있지? 잠깐, 설마?
5: 저 개랑 가디언의 몸이 바뀌었어.
3: 누가 궁금하대? 어쨌든 개는 싫어.
5: 그럼 다른 녀석이나 맡아. 이리 온 착한 멍멍이 가디언아, 베라한테 우렴.

0: 이번엔 이거 어때? 네가 비둘기를 잡고 내가
1: 내 발명품이니까 내가 쓸 거야.
2: 아야! 어?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3: 내가 비둘기가 된 거야? 내 머리 스타일 망가졌어?
1: 이
4: 우리 얘기 좀 할까?
3: 베라! 제가 내 멋진 머리를 가져갔어!
2: 누가 제발 설명 좀 해줄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샤샤랑 봉봉이가 몸이 뒤바뀌었다고?
4: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끔찍해.
2: 그럼 네 몸에는 봉봉이가 들어갔고?
4: 왜 루카가 이런 짓을 한 걸까?
2: 이런...
4: 다시 바뀌기 전까진 가디언으로도 변신 못해. 어? 어?
5: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2: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습으로.
4: 이따 마일로랑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6: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1: 과학은 때론 변수도 있는 법이 있지.
3: 내 멋진 머리 돌려줘!
1: 곧 바로 잡을게. 그 강아지만 찾으면 가디언즈도 찾을 테고 텔리즈만을 찾을 수 있어. 루카님이 이 모든 일을 눈치채시기 전에.
0: 그럼 개를 잡으러 가볼까?

0: 날 학교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은 생각일까? 이거 네 체육복 냄새야.
1: 거기 잠깐 서볼래? 진짜 귀여운 강아지네.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 반려동물은 안 돼.
2: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삼촌한테 얼른 데려가라고 할게요. 샤샤, 아니 봉봉이를 교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있게 해줘. 이제 어떡하지?
0: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 몸에 들어간 봉봉이랑 같이 학교에서 잘 버텨봐. 그럼 난 그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뒹굴뒹굴할래. 아니, 봉봉이인 척하면서 루카의 속셈을 알아볼게. 왜 멍멍이처럼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걸까? 학교도 안 가, 발표도 안 해, 책임질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데. 어? 어이, 저리 안 가, 이 킁킁아.
3: 아니...

0: 가자, 봉봉. 산책 가자.
1: 봉봉이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0: 목욕해야겠는걸?
1: 어, 안 돼, 안 돼! 그래도 이젠 푹 쉴 수 있어.
2: 안녕, 봉봉아. 방금 학교 갔다 왔어.
3: 그 멍멍이다.
1: 미안해, 지미. 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2: 악당이다. 가디언이 나설 차례야.

0: 바가지 발은 크기만 하고 쓸모도 없잖아.
1: 아, 어? 이 굉장히 멍청한 강아지는 울타리도 못 넘는구나.
0: 굉장하긴 하지만 멍청하진 않거든. 안녕, 멍멍 친구들. 끝이 나질 않네. 여로가 되려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네. 기다려, 이 모자랑 땅그라. 이런, 마일러를 찾아야겠어.
2: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니?

0: 오늘 자리에 앉아요. 마일로와 샤샤가 개를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1: 갇혔잖아.
2: 안녕하세요.
1: 교장 선생님.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3: 아니요, 우리 학생 개예요. 어? 그 뚜루뽕은 대체 뭐죠?
1: 몸을 뒤바꾸는 일 같다더니.
4: 변기 뚫는 일이요.
1: 네, 그러니까 몸을 뒤바꾸고 하수구도 뚫어요. 우리가 좀 두루두루 창의적이라서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요즘에 동물 관련 사무소 나가서 우리가 안녕, 우리 가디언 친구. 이제 구출될 차례야.
0: 와, 지미 잘했어.
1: 말도 할 수 있어? 처음 들어와 보는 어쩐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더라. 강아지지만. 거기서.
3: 이봐요. 어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1: 여기서 빠져나가자.
4: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왼쪽으로. 그냥 차라리 내가 쏘는 게.
1: 아니.
3: 뭐 전문가들이라니까 믿고 맡기는 게 낫겠지.
5: 강아지를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분비샘이 막혀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1: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거든.
4: 어? 교장 선생님?
1: 엄마?
5: 아, 샤샤는 개들이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함께 해보시죠.

0: 저 개한테 스위치 스틱을 써는 거야. 봉봉이를 괴롭히지 마. 봉봉이는 가디언이야, 나처럼. 어? 그러세요? 계속 괴롭히겠다면 어쩔 건데? 그럼 너희 신발끈부터 꽁꽁 묶어줄 거야.
1: 저 개를 겨눈 거 맞아?
0: 그럼 당연하지.
1: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지금 우린 신발끈이 묶여있어. 네 몸에 가디언을 넣으면 우린 가디언을 잡은 거라고.
1: 난 개가 되기는 진짜 싫거든.
2: 썬데이! 당장 내 몸을 다시 되돌려 놔!
3: 빌라인 퓨전!

0: 썬데이 잘 좀 쏘라고 진짜.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1: 꼭 깨시지.
0: 아, 언젠간 고양이가 되고 말겠어.
2: 에이, 돌려 놔.
1: 우리가 악당을 물리쳤다.
3: 크롭송.
4: 선생님, 이제는 안전해요. 학생들이 아까 하던 발표를 마저 해도 될까요?
5: 네, 다음 주에요. 그날 제가 쉬거든요.
4: 야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요. 전 가디언이니까요.
2: 빨리 해! 내 머리카락에 쏘지 마! 아, 다행이다.
6: 막상 너로 살아보니 네가 항상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5: 강아지로 사는 건 피곤해.
4: 좋았어. 그럼 우리 발표에 더 몰입할 수 있겠네. 이렇듯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개는 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0: 말로 우리 정체를 숨겨야 하잖아. 방금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1: 수학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
2: 예.
3: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즐거운 꿈을 꾸고 있나 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조금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아이스크림 트럭.
1: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And Penelope's Bulga Cake.
4: 오, 케이크, 케이크, 스윗 케이크, 스윗 케이크 makes m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고.
1: 어, 조심하세요.
0: 응? 응? 아, 아니, 아니.
1: 왜 그러세요, 박희님?
0: 동이?
1: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0: 아, 아니, 아니. 그 동쪽, 그 어? 동이랑 홍, 홍이랑 합쳐볼래? 동홍, 동홍?
1: 어,
0: 동이.
1: 어,
0: 동이.
1: 안 돼요, 박희님. 힘을 좀 더 주세요.
0: 주변에 지금 사람 아무도 없으시지?
1: 아, 사람 많다고요.
0: 아, 사람 보시라 그래. 아, 잠깐만 여기다.
1: 아, 잠깐만 잡아야 돼요. 안돼요.
0: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 그치?
2: 화장실 급하세요?
0: 예.
2: 제 차 안에서 해결하세요.
3: 어허, 그 어디 그 선비가 그 자동차 안에서 그 뚝뚝을 한단 말입니까?
2: 제 차 안에 화장실 있어요.
0: 차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요?
2: 네, 안에서 해결하세요.
3: 아이, 그래도,
0: 그럼, 잠깐만. 네. 지금, 일단, 지금.
1: 지금, 놓고 가셔야죠.
0: 감사.
3: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주 기분 좋지, 다방아.
1: 에, 전 냄새 때문에 혼났어요.
3: 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탈 곳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러면 내가 조선을 가기? 이걸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집 캠핑카예요.
3: 어? 바퀴 달린 집 캠핑카?

0: 캠핑카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여행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방을 갖춘 자동차예요. 요리하는 주방과 편안히 쉴 거실, 몸을 깨끗이 씻을 화장실,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등이 마련돼 있어요. 바퀴 달린 집이라고 부를만 하죠? 바퀴 달린 집 캠핑카 함께 알아볼까요?
1: 아, 가야겠다. 캠핑카 구경도 못하고 가야겠다.
0: 아유, 박희님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1: 아유, 원래 선배는 이렇게 좀 느긋하게 걷는 거야. 아, 그 캠핑카도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아직 이렇게 얘기도 없고.
2: 저기.
3: 예.
2: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캠핑하실래요?
1: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그럼 안에도 한번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2: 아,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0: 나도 차 안이 궁금했어요.
1: 우와.
0: 아까는 화장실 급하게 가시느라 자세히 못 봤는데.
1: 아, 그럼 아예 보지도 못했네. 이 옆에도.

0: 우와! 우와! 정말 좋네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집 한 채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2: 네, 여기가 아까 사용하셨던 화장실이고요.
3: 잘 잤습니다.
1: 여기는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입니다.
3: 침실? 잠깐 좀 가봐도.
1: 네, 아니, 누워보셔도 돼요.
3: 우와.
0: 우와. 여기서 조금만 자다가 우와! 아니 폭신하니 아주 너무 좋구나.
4: 편해요.
1: 그리고 여기는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0: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주방이라고요?
1: 네.
0: 잠깐만. 아궁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주방입니까?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4: 우와!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오!
1: 캠핑카는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보통 숨겨놓는 편이에요.
0: 오! 이런 숨겨놓은 거 덕분에 더 넓어진 것 같아요.
1: 네.
0: 와, 여기는 그러면?
1: 여기는 음식을 드시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이, 뭐 더 숨어있는 거 더 찾고 싶을 정도로 숨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1: 숨겨진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0: 정말 신기한 게? 이미 충분한데 뭐가 더 신기합니까? 이거 좀.
1: 바로 보여드릴게요.
0: 네네네, 뭐가. 어메!
1: 이건 드랍베드라고 숨겨져 있는 침대예요.
0: 드랍베드요?
1: 평소에는 거실 공간으로 쓰다가 주무실 때 좀 더 많은 잠자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0: 우와, 그냥 말 그대로 집이네요, 집.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0: 와, 타망아.
4: 네.
0: 너가 봐도 굉장하지 않느냐, 이거. 이거 좀 어때 보이니, 이거?
4: 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멋진 탈것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심지어 좁은 공간이라 해도 좁지가 않아.

0: 충분히 쉬고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어.
1: 맞아요.
2: 이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거기가 다 제 집이죠.
0: 와, 전국 방방곡곡이 내 집이다.
2: 네.
0: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시다, 시, 그치? 다방아?
1: 맞아요.
0: 와, 여기서 이렇게 쉬고 먹고 캠핑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2: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을 해볼까요?
0: 오, 저희랑 캠핑이요?
2: 네.
0: 너무 좋죠? 어, 가시죠. 캠핑을.
1: 얼른 가요.
0: 이 차 하나로 어디든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쉴 수 있는 겁니까?
2: 네, 마음에 드시는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쉬시면 돼요.
0: 와, 아, 이거 좀, 아, 날도 좋은데 좀 뭔가 이렇게 아, 네. 맛이.
2: 아, 네.
0: 오,
2: 좀 드세요.
0: 아유, 물을 또 이렇게 까지
2: 좀 드세요. 드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물이 아니라 이거 뜨거운 물인데요?
2: 네.
0: 잠깐만. 이거 물을 어떻게 데워온 겁니까?
2: 참, 깜빡했네.
0: 어, 뭐야.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까?
1: 이건 전기로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에요.
0: 아, 전기?
2: 캠핑카에서 생활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0: 어?
2: 여기 있는 전기포트, 전등도 캠핑카에서 전기를 얻어서 켠 거고요.
0: 잠깐만. 그럼 아까 봤던 그 집 안에 있는 그것도 다 전기.
2: 네. 캠핑카는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이랑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는 TV까지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0: 호호호. 아니, 그럼 전기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겁니까?
2: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0: 전기를 충전을 한다?
2: 네.
0: 그럼 충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1: 자,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캠핑카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이요.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은 태양광 패널인데요. 햇빛을 전기로 바꿔줘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햇빛이 캠핑카의 태양광 패널에 도착하면 짠! 햇빛이 전기로 변신해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전기로 바꿔준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잘 모아두었다가 캠핑카에서 불을 켜거나 TV를 볼 때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2: 와, 정말 똑똑한 가방이네요.
1: 제가 한 똑똑하죠.
3: 그렇게만 똑똑하진 않아요.
2: 자, 그럼 드실까요?
0: 아, 저 국물도 좀. 예.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운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와, 다방아.
1: 네.
0: 넌 어땠니?
1: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자동차에 바퀴가 되고 싶어요.
2: 꼭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 와, 감사합니다.
0: 그럼 뭐 조금 더. 내 특기가
1: 등에 매달려 있을 때 이런 걸 못 봤는데. 뭐야 이게.
3: 시상이 떠오릅니다. 캠핑카로 운 좀 띄워주시오.
0: 캠캠캠캠.
4: 야, 진짜 간다.
0: 저번에 탔던 굴착기는 먼지도 많았는데
2: 핑!
0: 핑핑핑! 화장실에 물도 잘 내려가고

0: 아주 좋은 캠핑카
1: 카.
0: 카 어묵 국물까지 예술이다.
1: 오, 삼행시 엄청 잘 지으시네요.
0: 엄청 잘했죠. 네. 아, 그럼 제가 이 센스 있는 삼행시를 같이 여기서 지내면서 평생 옆에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도 여기서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1: 안 됩니다.
0: 그럼 대체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진짜. 캠핑카는 집처럼 꾸며진 자동차였소.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있어서 캠핑카에서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소.
2: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니 전기를 못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군.
0: 캠핑카가 조선까지 갈 수 있다면 참 편했을 텐데 아쉽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영어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딩동댕 동물병원이 동물들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나죠.
1: 딩딩 선생님! 왜 아픈 동물만 치료해 주시나요?
2: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 주세요!
3: 딩딩 의사는 아픈 어린이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1: 동물 말고 사람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0: 자자,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특별히 딩동댕 소아과를

0: 김구리 선생님, 8시 됐습니다.
1: 아, 병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라 하실까요?
2: 네, 그래 주세요.
0: 정우자 어린이 들어오세요.
3: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4: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6: 아, 저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요.
2: 자, 그럼 진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깜짝이야.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냐?
1: 저런, 그 말은?
7: 해탈이 단단히 났다는 뜻?
2: 그 우재 어린이 어제 뭘 드셨나요?
6: 어제 비트 주세요.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아몬드 아이스크림. 예! 녹차 말차 망고 수박 포도 아이스크림. 오! 치즈 버터 요거트 샤베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7: 그러니까 그만!

0: 것들 어제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픈 건가?
2: 딩동댕, 정답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1: 네? 아이, 그럼 저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건가요?
3: 당분간은 자제해야겠죠.
0: 그래도 너무 걱정 말아요.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니까.
1: 주사요? 주사 싫어.
3: 우전이니 진정하세요. 자,
0: 여기 팔 올려주실게요.
1: 잠깐만요.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3: 아휴, 가만히 있어요, 우지 어린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1: 잠깐만요. 아, 이 와중에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4: 오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도 되지?
1: 뭐?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잠깐만.
2: 네, 끝났습니다.
1: 야, 그거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배탈 나면 병원에

0: 오재 어린이 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많이 많이 먹으면
1: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 네 절대로 안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잘 가요 잘 가요
4: 안녕
0: 조심히 가요
3: 그러면 안 돼요
5: 아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엔 배탈 진짜 조심해야 돼
0: 그러니까
6: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참새?
5: 아하 저기 죄송하지만 동물병원은 화요일에 여는데
0: 오늘은 어린이들 진료하는 소아과예요
7: 알아요 아는데 동물병원 가면 혹시 친구 참새들을 만날까봐
5: 저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나봐
8: 선생님 어떡할까요?
6: 환자분 그 일단 앉아보시죠
0: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7: 네.
6: 자 참새님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7: 아픈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이상해요
6: 그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요?
7: 그게

0: 아, 나도 뭐라고. 아이,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셨는데 뭘.
1: 아, 그러니까. 에휴, 그게 걱정이라 병원에 온 거예요? 아유, 참새님도 참.

0: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찰을 좀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어디 보자. 통통. 통통.
1: 네? 제가 지금 통통을 하는 건가요?
0: 네. 아니요. 그 심장이 통통. 통통. 아주 건강하게 잘 뛴다고요.
1: 아, 심장이?
0: 아,
1: 네.
0: 그 참새님,
1: 네?
0: 밥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1: 다른 참새들만큼요. 딱 밥 한 공기.
2: 그럼 간식은요?
1: 간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과일 조금. 좀 더 먹고 싶지만 그만 먹고 자야겠다.

0: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로 낮잠을 잔다?
1: 네! 그게 왜요?
2: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뭘 하시는데요?
1: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죠. 저녁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3: 자자, 알겠어요 참새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느는 이유는 바로
1: 뭔가요?
3: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만 자면 그 에너지가 몸에 그대로 쌓여 살이 되는 것이지요.
0: 아이고,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대요, 소.
1: 소? 참새가 소된다? 오, 괜찮은데?
2: 아니, 아니, 참새님. 소되는 건 그냥 옛날 말이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돼서 병나요, 병.
1: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눕지 말고 움직여야겠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4: 네.
2: 기분도 좋아져요. 당신들아.
3: 자자, 자자, 참새님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4: 약속,
1: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4: 잘 가요.
0: 자, 이쪽으로.
1: 감사합니다.
3: 신난다. 자, 벌써 환자를 두 분이나 봤으니 잠깐 쉬어갈까?
2: 좋아! 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자. 동동이!
5: 댕댕이가 함께하는 수문그림 찾기!
2: 딩동댕 소아과에서 주사기가 사라졌대. 주사기를 함께 찾아보자.

0: 시작! 오호!
1: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2: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3: 네, 정혜철 어린이 들어오실게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3: 우와,

0: 다 사오고.
1: 잘 먹겠습니다. 아.
2: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들고 계시라고요. 저 질려봐야 하니까. 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본다.
3: 자자자자. 알겠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그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솜사탕들 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이 좀 봐주세요. 아.
3: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2: 꼭 풀고 갈 거야. 아자.
3: 자, 이가 아플 땐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1번 소아청소년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4번 안과.
4: 정답! 2번 치과!
3: 치과 정답! 와!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정형외과는 근육이나 뼈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안과는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래서 이가 아플 때는 이런 소아청소년과가 아니라.
2: 저도 알아요. 이 아플 때 치과 가야 하는 거.
5: 아는데 왜 여기로?
2: 그게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6: 해철이, 그동안 이 안타깝니? 말을 해. 이 닦았어, 안 닦았어? 왜 대답을 못해? 왜? 왜?
2: 그래서 그 치과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좀 봐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자. 환자분, 이 언제 닦았어요?
2: 기억이 잘. 아유, 그렇게 솜사탕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안 닦으면 안 되지.
3: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각하다.
6: 해철아, 쌤이랑 같이 갈까?
2: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
1: 제가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데려가시라고.
6: 가자, 충치 치료 쌤이 제대로 해줄게.
2: 야, 선생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냐? 살려, 살려주세요.
5: 잠깐! 그럼 이 솜사탕은요?
6: 그거 어차피 환자가 당분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 드시죠.
2: 내 솜사탕!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계절 케이크입니다.
1: 우와, 사유가 최고야.
2: 와, 생크림 제일 좋아.
0: 유후, 맛있겠다. 그런데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네. 사계절 케이크라서 그런가?
3: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온 시간을 소중히 하자는 의미로 사계절 케이크를 만들어봤어.
4: 사유, 정말 고마워.
0: 네 가지 맛을 한 번에. 우후, 기대된다. 어디부터 먹어볼까?
3: 잠시만, 얘들아. 우리 허니바니 호도 잊으면 안 되겠지?
5: 허니바니 고마워.
0: 언니는 말만 하라고.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줄 테니까.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8: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레벨의 첫 미션이 도착하였습니다.
7: 치치핑핑팀 대 코스형 탐정팀, 두 팀을 기다리는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꾹꾹. 햇빛 지배인의 고민을 해결하라.
8: 여러분,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호텔이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7: 햇빛 지배인님은 바로 그 사계절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주 친절한 분이랍니다.
8: 그런 아름다운 호텔의 햇빛 지배인님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7: 먼저 햇빛 지배인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5: 그럼 이번 미션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안녕! 뿌뿌!

0: 삐리삐리 노빈 검색 시작. 끼리끼리 사계절 놀이공원은 각각의 계절과 어울리는 놀이기구들로 가득한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사계절 호텔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최근 그 사계절 호텔에서 관광객 중 한 명의 가방이 사라져서 햄릿 지배인이 난감하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1: 가방이 사라졌다고?
2: 예, 드디어 탐정 드래콩이 나설 차례인가?
1: 에이, 탐정 드래콩이 나서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없잖아.
2: 아니야, 이번엔 이 탐정 드래콩을 믿어보라고.
3: 어서 가서 우리가 가방을 찾아주자.
4: 좋아!
3: 그럼 출발!
1: 사계절 놀이공원으로 유후!
3: 짝!
5: 헤럴드, 미션이 우리를 부르고 있네.
6: 맞네, 루크. 이런 미션은 우리 고쌤 탐정팀이 전문 아니겠나? 일어나세요.
5: 자, 출발해 볼까?
6: 그래, 루크. 어서 일어나게.
5: 아까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네.
3: 여기가 사계절 놀이공원이라고? 와, 멋진걸.
1: 우와, 정말 예쁘다.
7: 상금! 상금!
1: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사계절 호텔이야.
8: 어서 오세요. 세계 탐험대회 영광스러운 참가자 여러분. 치즈핑핑팀이시죠? 전 예전부터 여러분들 활약에 깊은 인상을 느끼고 있답니다. 멋져요. 참고로 전 코스염 탐정팀의 팬이랍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5: 자네가 햄릿 지배인인가?
8: 네, 네, 네! 제가 사계절 호텔의 지배인 햄릿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영광이에요! 저는 코스염 탐정님들의 엄청난 팬이랍니다. 두 분의 활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봐왔었죠.
6: 나도 자네를 만나 반가운데.
5: 먼저 와 있었군, 친구들.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대결 기대할게요.
8: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저희 호텔 투숙객인 타샤 아가씨입니다. 페르시아 프리티몽, 백작의 둘째 따님이지요. 자, 인사하시지요.
9: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
8: 며칠 전에 타샤 아가씨는 저희 사계절 호텔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념사진도 찍어드렸죠. 사진을 찍고 난 타샤 아가씨는 호텔 로비에 가방을 잠시 내려놨는데 가방이 사라졌지 뭡니까?
7: 생금이 붕붕 붕붕 붕붕.
6: 걱정 말게나, 우리가 반드시. 아니, 저건
5: 아니, 안돼. 아니, 거기서 꼬마야.
6: 그거 이리 내놔.
8: 이 가방입니다.

0: 예쁘다.
1: 상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의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2: 그럼 부탁드립니다.
3: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가방을 꼭 찾아오겠네.
2: 정말 멋져.
0: 전 오늘 저녁 패션 왕국 패션 파티에 참석해야 해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 걱정 마세요. 저희가 기차를 타기 전까지 가방을 꼭 찾아드릴게요.
5: 네? 아니, 도켓, 저기 봐.
1: 무슨 일인데?
5: 저기 가방이 저기 있어.
0: 뭐라고?
4: 나와라, 애니보드. 도켓, 같이 가.
2: 와, 벌써 찾으셨나요? 역시 코수염 탐정팀. 아니, 치치핑핑팀이라니까.
6: 정말 예쁜 가방이야.
4: 거기서.
1: 어서 그 가방을 내놔.
6: 가방? 내 가방을 노리는 거야? 가자.
7: 알았어.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
0: 세상에, 내 가방을 훔치다니. 어지러워.
7: 괜찮나요, 타샤 아가씨?
2: 어떡해. 어서 타샤 아가씨를 호텔 안으로 모셔주세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0: 네,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2: 타샤 아가씨, 모자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보관해드리겠습니다.
0: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2: 다행히 의자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고객님은 아니시죠?

0: 어디 갔지?
1: 도켓, 저기야.
0: 거기 서라고.
2: 이렇게 잡힐 순 없지.
0: 이러다 토끼 놓치겠어.
1: 아무래도 싱크니가 낀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안 되겠어.

0: 마블리!
1: 와! 세금이 난다!
2: 가방이 젖지 않아서 다행이야!
3: 얘들아, 괜찮아?
0: 거기서! 잡아, 잡아! 이제 가방을 내놓으시지? 놓친 것 같아. 분하다. 어?
4: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방을 든 토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생금!
5: 이 가방, 그 토끼 겨울 기차역 쪽으로 달려가던 거려.
4: 고마워요.
0: 도켓! 가자!
5: 이번엔 안 놓친다! 저기, 잠시만요. 혹시 겨울역으로 가시는 길이시라면 저쪽 길로 나가다가 왼쪽 좁은 길로 가시면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0: 좋았어! 가자!
3: 저기, 고마워요.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6: 미스터 콩, 제가 이틀 전에 저 은행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앉아서 얘기할래요?
7: 다샤 아가씨, 전 이만 가방을 찾으러 가봐야 해서요.
6: 아, 가방! 미스터 콩! 가방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7: 네? 정말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앉으실 수 있는 의자를 가지고 올게요.
8: 다시 아가씨! 다시 아가씨! 서둘러야 해요. 벌써 열차 시간이 다 됐어요.
6: 어머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햄릿지베이님, 어서 기차역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8: 네, 네. 다시 아가씨, 이쪽입니다.
7: 중요한 이야기라 명탐정은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 아니, 이건

0: 금, 생금.
1: 너무 추워. 정말 토끼가 여기로 올까? 조금만 더 있다간 진짜로 눈 사람이 되고 말 거야.
2: 어, 얘들아, 조용. 누가 오고 있어.
3: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도대체 내 가방이 어쨌다는 거야?
1: 예! 자! 드디어 잡았다!
3: 뭐야?
1: 자! 어린 놈들!
3: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2: 이제 그만 타샤 아가씨의 가방을 돌려줘.
3: 누구? 어? 도사? 나사? 아니, 도대체 그게 누군데?
4: 제가 타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가워요.
2: 타샤 아가씨, 저희가 드디어 가방을 찾았어요.
3: 참네, 이건 내 가방이라고. 자, 한번 확인해보시죠.
4: 이럴 수가. 드디어 내가 찾던

0: 이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1: 뭐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아, 진짜 아니네.
0: 어쩜 좋아. 저기 미안해요.
2: 내가 살다 이 남자도 처음이야.
1: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걱정 말아요. 코스염 탐정팀이 가방을 반드시 찾아주실 거예요.
3: 우리를 기다렸나? 그래, 우리가 가방을 찾았네.
2: 오늘 진짜 짜증나는 날이구만.
4: 역시 우리는 최고의 명탐정팀이야.
0: 어머, 어쩜 좋아. 미안해요. 그리고 탐정님들, 그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니에요.
3: 뭐라고요?
2: 내가 살다 이런 적은 두 번째야. 아이고 기가 막혀.
3: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의 추리가 틀리다니.
4: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우리가 꼭 가방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추억만 가져가시기를 바랐는데. 아이고 기차가 출발하겠어요.
0: 그럼 여러분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미스터 콩에게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5: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가방을 찾았어요.
2: 뭐라고?
0: 미스터 콩.
5: 타샤 아가씨 여기 가방이에요.
0: 어머 이건 정말로 제 가방이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5: 뭐려. 그럼 타샤 아가씨 남은 시간 동안 멋진 여행하세요.
0: 미스터 콩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1: 타샤 아가씨의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2: 드래콩 대단해.
6: 와 드래콩 오늘 너무 멋져.
7: 드래콩 오늘 정말로 탐정 같아 보이는걸.
8: 생금.
5: 그럼 앞으로 날 명탐정 드래콩이라고 불러줘.
6: 명탐정 드래콩 파이팅.
4: 헤럴드, 여기 가방을 찾았네.
3: 나도 가방을 잔뜩 찾았네.
4: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덮어놓나.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놀랬잖아.
1: 렉스, 어? 이건 뭐야? 여긴 못 보던 지형인데?
2: 아, 이건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해.
1: 물이 솟아오른다고?
3: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1: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온천 같은 건가? 렉스, 우리도 보고 싶어.
2: 그럼 한번 가볼까?
1: 응!

0: 하하! 얘들아! 키키! 안녕? 얘들아, 단월천을 보러 왔다면서?
1: 응!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어?
2: 얘들아, 어? 이곳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비바브를 부르는 거 어때?

0: 정말 덥다. 그러게 말이야.
1: 어? 저것 좀 봐. 땅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
0: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1: 바비, 바비, 바비, 바비,
2: 바비, 바비, 바비,
3: 바비, 바비, 바비, 바비, 증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4: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5: 응, 삐!
4: 그럼 다시 가볼까?
0: 후, 많이 더워? 후,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 후, 괜찮은 거야? 어? 릭스! 여기 공룡알이 있어!
6: 공룡알? 이런 곳에도 알을 낳는구나.
4: 이곳의 땅은 굉장히 따뜻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1: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어떤 공룡의 알이지?
3: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알을 낳는다고 해.
0: 브라키오? 근데 엄마들은 다 어디 간 거지?
4: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보통 한두 마리 정도만 남아서 알을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이를 구하러 간 것 같아.
5: 아, 그렇구나.
0: 우선 이 브라키오 알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어. 어? 넥스! 알이 움직여! 새끼 공룡이

0: 좀 봐. 우리가 알들을 꼭 구해줄게.
1: 그래,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렉스, 저기 좀 봐.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0: 어? 어? 저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간헐천이야.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 비키, 빨리 움직이자.
1: 응.
0: 핑, 이리로 빨리 와줘.
2: 알았어, 렉스.
0: 렉스, 제드 퍼, 갱신!

0: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줄래?
1: 응, 알았어. 응? 가자, 비바보. 비!
0: 비키, 핑! 빨리 알들을 구하러 가자. 렉스, 슈퍼 갈고리!

0: 그냥 피해봐! 다행이다.
1: 잘했어, 비키.
2: 내가 한

0: 핑! 조심해!
1: 알았어!
2: 핑! 조심해! 핑네!
1: 그물이 찢어졌잖아!
0: 엑스! 슈퍼엔진! 플렉스 슈퍼 칼구리!
2: 겨우겨우 구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진짜 다행이야.

0: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 맞아.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2: 혹시 뜨거운 간헐천에 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응, 그러게. 잘 됐다. 그치? 바비.
2: 바비. 근처에 분출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으아! 으아! 으아! 정말 고마워, 비키.
1: 렉스도 엉덩이가 되었어.
4: 그러게. 근처에 분출구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안 그래, 렉스?
2: 그러게 말이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네
1: 고마워릭스오늘도정말재밌었어나도재밌었어
2: 그래그랬다니다행이다그럼난먼저가볼게다들조심해서가

0: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1: 응.
0: 어? 주둥이가 넓적하네?
2: 어떤 공룡이야, 알렉스?
3: 한번 맞춰볼래?
2: 주둥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마이아사우라?
3: 땡! 뒤통수에 길쭉한 벼시 있어.
0: 벼시라고? 파라사우롤로푸스?
3: 비슷해. 하지만 아니야.
0: 파라사우롤로푸스보다는 벼시 짧은데. 아, 사우롤로푸스구나.
3: 정답! 사우롤로푸스는 이렇게 큰 벼슬로 소리를 냈다고 해.
2: 우와, 어떤 소린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3: 지금 우르르 행성으로 가보자.

0: 괜찮아?
1: 응. 모래여서 하나도 안 아파.
2: 얘들아, 사막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스피너, 우린 지금부터 사막을 탐험하고 올게.
0: 안녕.
2: 그럼 비바보를 불러볼까?
0: 응.
3: 하얀 사막은 처음 봐.
0: 정말 신기해. 그러게, 눈처럼 정말 예쁘다.
2: 자, 그럼 출발해볼까?
0: 응. 저기 좀 봐.
2: 모래 폭풍이야. 모두 숙여. 얘들아, 괜찮아?
0: 너무 어지러워. 난 괜찮아.
1: 나도.
0: 나 물 있어. 이거 나눠 마시자.
1: 고마워.
2: 모래폭풍으로 길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는걸? 여기는 렉스. 잘 들려? 기지 나와라. 모래폭풍이 지나가면서 무전기도 고장났나 봐. 아,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지도도 확인할 수 없어.
0: 그럼 어떡해?
2: 너무 걱정 마. 일단 이동하자. 해가 지면 길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0: 응.
1: 계속 같은 곳을 걷는 것 같아.
0: 그러게. 왜 그래, 푸?
2: 따라가 보자. 오아시스가 있던 자리야. 푸가 물냄새를 맡아서 찾아냈어.
0: 모래 폭풍으로 사라졌나 봐.
1: 목말라.
0: 얘들아, 여기 좀 봐. 사우룰루푸스야.
2: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졌나 봐.
0: 어? 빨리 물을 먹이자.
1: 어? 다 마시고 없어.
2: 이대로 두면 위험해.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비바보, 부탁해.
1: 오아시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0: 나무와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물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 또 모래 언덕이야.
2: 비바보, 조금만 더 힘내. 수고했어, 비바보.
0: 잘했어, 비비.
4: 바비.
1: 어서 내려가 보자.
2: 조심해.
0: 다행이야.
2: 사우룰루푸스를 여기로 데리고 오자.
0: 크고 무거운 사우룰루푸스.

0: 서비스를 어떻게 드려?
1: 아까 앤디랑 바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때?
0: 어?
1: 나무 썰매를 끌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0: 아하! 눈썰매 타는 것처럼 말이야?
1: 바로 그거야.
2: 우와! 재밌겠다!
1: 비바보, 부탁해!

0: 모두 준비됐지?
1: 응! 비!
0: 출발! 얘들아, 모래늪 피야. 모두 피해.
1: 모래늪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0: 잘했어.
1: 야호!
2: 물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몰랐어.
3: 정말 꿀맛 같다.

0: 어? 사우롤로야! 어디 가는 거야?
1: 사우롤로프스들은 길을 아주 잘 찾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
2: 정말 신기하다.
0: 우와! 벼스로 소리를 냈어!
2: 날파의 소리 같아.
0: 응!
2: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봐.
1: 응. 사우롤로프스들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응. 우리 따라가 볼까?
0: 응!
2: 어? 저기 스피노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
1: 사우롤로프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정말 고마워, 사우롤로야.
2: 삐! 안녕.

0: 오늘 한 사막 모험 정말 재밌었어.
1: 응, 물에 썰매 꼭 다시 타보고 싶어.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0: 걱정 마. 내가 사우롤로푸스를 부르면 되니까. 뿌!
1: 뿌! 아니지. 뿌!
2: 오! 루카스, 정말 잘하는데?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꼬.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EBS IN 포키젤?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강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이 올려야 하지.
0: 어? 아,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어? 어? 아, 맞다. 문자 보낼 거 있었는데. 그럼 다시. 어, 간식 먹으면서 그래야지.
2: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아, 발 아파. 온달아, 아주 멀었어.
3: 아, 잠깐만.
1: 온달아,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3: 네네.
1: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아,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2: 너 지금 내가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3: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 저렇게 집중력이 약해서요. 그만! 안 되겠습니다. 온다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3: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2: 네가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1: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머리에 지식을!

0: 정말 덥죠?
1: 그렇네요.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보기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3: 어? 저게 뭐지?
5: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카레엿이 왔어요.
6: 자, 하나, 둘, 셋.
5: 자, 맘껏 먹어라.
3: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3: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7: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8: 온다라.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7: 이벤트?
8: 어쩜 하트 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7: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8: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잘 받을게.
7: 참, 우연이라니까.
8: 그리 줘.
7: 안돼, 내가 먹을 거야.
4: 왜 그래, 로빈? 엑스맨?
7: 엑스맨이요?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8: 네? 어떡해요?
4: 모여보세요. 자, 이쪽으로.
5: 엑스맨!
9: 어?
7: 엑스맨이 올까요?
4: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지금이야! 예! 모두들 잠깐만!
7: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8: 그럼 엑스맨도 아니면서 왜 우리를 따라왔어요?
10: 엑스맨이라니 그게 누구요? 난 도와서 화원인데.
4: 혹시 김홍도 선생님?
10: 그렇소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 괜찮소. 다른 이와 착각하셨나보. 그럼 난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해서 이만.
7: 그림이요?
10: 뭐?
7: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8: 저도요. 모델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세요.

0: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0: 씨름하는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면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1: 쉿. 온 정신을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2: 아 거기 조심하시오.
0: 어?
3: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2: 왜 갈기?
0: 우와, 무림 고수 같았어요.
3: 그랬나?
0: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3: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4: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3: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집중이라.
3: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5: 이것도 아유! 나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1: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0: 저희가 보고 올게요!
5: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6: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5: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6: 뭐? 고물?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넌
0: 그만둬 엑스맨!
6: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0: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6: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4: 아까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 시합의 선수세요?
5: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4: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5: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6: 야, 어디 도망가?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거야?
4: 안 돼, 할까?
0: 어딜 가려고?
6: 아, 저, 이거다!

0: 자리 비켜!
1: 안 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0: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1: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0: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1: 절대 못 가.
0: 이 녀석이 다시 한번
1: 내가 말이지 우리 학교 전화장 사라고 뒤집 뛰지. 어차피 힘으론 나한테 안 되잖아.
0: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씨름놀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재미있게 해주지.
1: 안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2: 몰다나! 힘내! 집중해!
0: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2: 몰다나! 몰다나! 집중하라고!
1: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그래, 집중! 집중하자!
0: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1: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날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용했어. 다시 한번 뒤집기.
0: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내가 안 돼.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3: 자, 다 그렸어.
4: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0: 저게 좋겠군.
4: 안 돼!
0: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4: 거기 서라!

0: 예, 스벤! 그거 당장 내놔!
1: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0: 안 돼!
1: 잘 있어라!
0: 멈춰! 선생님, 어떡해요?
2: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3: 괜찮소. 그 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요.
4: 네?
3: 자, 보시오.
0: 씨름도다!
5: 어? 그럼 엑스맨이 가져간 건 뭐지?
1: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6: 뭐야 이게?
1: 나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0: 오늘의 위인 김홍도!
5: 우와! 김홍도다!
7: 너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5: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7: 아,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5: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7: 정중하게 사양할게.
8: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5: 아, 그렇구나.
8: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5: 네!
8: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5: 야호! 김홍도 카드 수집 성공!
0: 경건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엑스맨이 선생님을 납치했나 봐!
9: 아침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균형 있게 다 담았다.
10: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Beaver.
1: Beaver.

0: 그림책 뽕뽕뽕.
1: 미운 아기 오리. 그레이트 북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에요. 농장 앞 풀숲에서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엄마 오리는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2: 아유, 예쁘기도 하지.
1: 그런데 커다란 알 하나만 꿈쩍을 안 해요.
2: 얘는 언제 나오려나?
1: 엄마 오리는 다시 알을 품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빠지지! 커다란 알의 틈새를 비집고 아기 새가 밖으로 나왔어요.
3: 꽉꽉! 꽉꽉!
1: 엄마 오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2: 어머! 어쩜 이렇게 크고 못생겼지?
1: 아기 오리들도 고개를 갸웃갸웃했지요.
4: 엄마, 정말 우리 동생 맞아요?
1: 엄마 오리는 아기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갔어요. 농장 동물들도 아기 새를 둘러싸고 수근거렸어요.
5: 쟤 좀 봐,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6: 티털은 회색이고 부리는 까매.
5: 이렇게 미운 오리는 처음 봐.
1: 아기새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폭 숙였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날부터 아기새의 이름은 미운 아기오리가 되었어요. 농장 동물들은 미운 아기오리를 놀리며 심술궂게 굴었어요. 엄마 오리와 형제들도 본체만 채 고개를 돌렸지요.
4: 내가 못생겼다고 다들 날 싫어해.
1: 미운 아기오리는 농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훌쩍 울타리를 넘어 무작정 길을 나섰답니다. 한참을 달려가자 널따란 늪이 나왔어요.
7: 예, 넌 누구니?
1: 늪에서 놀던 기러기들이 아기오리에게 다가왔어요.
5: 너는 참 못생겼구나. 그래도 뭐 상관없어. 그래, 우리랑 같이 놀자.
1: 미운 아기오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4: 정말 같이 놀아도 돼?
1: 바로 그때 탕탕! 무시무시한 총소리가 들렸어요.
7: 사냥꾼이야! 모두 피해!
1: 놀란 기러기들이 푸드덕 날아가고 미운 아기오리만 남았어요. 갈대숲 사이로 사냥개가 사납게 짖어댔어요.
4: 와, 어떡해! 나한테 오나 봐!
1: 다행히 사냥개는 그냥 지나쳐갔어요. 하지만 미운 아기오리는 너무 무서웠지요. 웅크린 채로 한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모두가 떠난 늪에 밤이 찾아왔어요. 미운 아기오리는 찬바람을 피해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와 고양이,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2: 세상에, 우리 집에 오리가 왔구나. 이제 오리 알을 얻을 수 있겠어.
1: 눈이 나쁜 할머니는 미운 아기오리가 토실토실한 암컷오리인 줄 알고 기뻐했어요. 할머니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암탉이 심술궂게 말했어요.
6: 너는 알도 못 낳는구나? 할 줄 아는 게 뭐니?
4: 나는 헤엄을 잘 쳐.
1: 미운 아기오리의 말에 고양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4: 헤엄? 그런 걸 잘해서 뭐해? 차라리 나처럼 하르랑거리는 걸 배워봐.
8: 난 그냥 잘하는 게 다를 뿐인데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
1: 아기오리는 할머니의 집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어요.
4: 이젠 어디로 가지?
1: 미운 아기오리는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눈부시게 하얀 백조들이 하늘을 알고 있었어요.
4: 와, 정말 멋져.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1: 미운 아기오리는 백조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나는 상상을 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미운 아기오리는 호숫가에서 겨울을 맞았어요. 얼어붙은 물가에서 온몸을 움츠리고 매서운 바람을 견뎠어요. 겨울이 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왔어요. 미운 아기오리는 기지개를 켜듯 웅크렸던 날개를 펼쳤어요. 겨울에 자란 날개

0: 애기를 활짝 펴고 힘차게 퍼덕였지요. 그때였어요. 연거푸 날갯짓을 하자 몸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1: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0: 미운 아기 오리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날개를 퍼덕였어요. 커다란 날개가 신기할 만큼 가벼웠지요. 날개를 감싸주는 봄바람도 무척 포근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 위에 사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미운 아기 오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1: 와, 나는 백조였어.
0: 처음 보는 친구네, 너는 누구니? 호수의 백조들이 반겨주었어요.
1: 안녕, 나는 미운 아기 오리야.
2: 오리라고? 아니, 넌 백조인걸?
0: 미운 아기 오리는 환하게 웃었지요. 그 모습이 백조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어요. 구두장이와 요정들,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구두장이가 살았어요. 구두장이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은 것이라곤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뿐이었지요.
3: 이게 마지막 구두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0: 구두장이는 내일 만들 구두를 생각하며 가죽을 다듬어 잘라놓았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소박한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구두장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3: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요.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시다.
0: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구두장이는 일을 시작하려다 깜짝 놀랐어요. 탁자 위에 예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4: 이상하다. 난 어제 가죽을 잘라놓기만 했는데.
0: 구두장이는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꼼꼼한 바느질에 튼튼한 구두굽까지. 솜씨가 아주 대단했지요.
4: 그거 참 신기하네. 도대체 누굴까?
0: 잠시 후 구두방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5: 구두가 정말 예뻐요.
0: 손님은 구두를 마음에 쏙 들어했어요. 게다가 구두는 손님 발에 꼭 맞았지요. 손님은 비싼 값에 구두를 사갔어요. 구두장이는 그 돈으로 구두 두 켤레를 만들 가죽을 샀어요. 그리고 내일 만들 구두를 생각하며 가죽을 다듬어 잘라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구두장이는 또 깜짝 놀랐어요.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탁자 위에 멋진 구두 두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얼마 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은 구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 정말 귀여운 구두예요.
6: 이 구두를 당장 사겠어.
0: 구두 두 켤레는 금세 비싼 값에 팔렸어요. 구두장이는 구두를 판 돈으로 구두 네 켤레를 만들 가죽을 샀어요. 그리고 가죽을 다듬어 잘라놓았지요. 다음 날 아침, 탁자 위에 또 구두 네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4: 이 일을 어쩐다? 이렇게 받기만 하다니.
0: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두장이가 잘라놓은 가죽은 자고 나면 근사한 구두가 되어 있었어요. 구두방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지요. 구두장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구두장이는 아내를 불러 말했어요.
4: 오늘은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봅시다.
0: 부부는 숨어서 구두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밤이 깊었어요. 구두방을 비추는 달빛 사이로 작은 요정들이 하나 둘 나타났어요. 요정들은 탁자 위에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7: 꼼꼼히 꿰매.
8: 걱정 마, 잘 당기라고.
9: 구두굽은 어디 있지?
0: 요정들은 힘을 모아 척척 구두를 만들었어요. 숨어서 지켜보던 구두장이 부부는 너무 신기해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7: 다 됐다. 오늘 일도 끝.
0: 요정들은 뿌듯한 얼굴로 탁자 위를 둘러보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탁자 위에는 여러 켤레의 멋진 구두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5: 우리를 도와준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꽤 추울 거예요.
4: 오호, 그거 참 좋은 생각.

0: 부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선물을 준비했어요. 구두장이는 자그마한 구두를 만들고 아내는 앙증맞은 옷과 양말을 만들었지요. 부부는 탁자에 선물을 올려놓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요정들이 나타났지요.
1: 자, 오늘도 일을 시작해볼까?
2: 어? 이게 뭐지?
0: 요정들은 탁자에 놓인 옷과 구두를 살펴보았어요.
2: 우와, 우리 건가 봐.
0: 깜찍한 옷과 구두는 요정들에게 꼭 맞았어요. 요정들은 발을 동동, 탁자를 통통 두드리며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 뒤로 요정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두장이는 다시 열심히 일했어요. 저녁이면 가죽을 잘라놓고 다음날 멋진 구두를 만들었지요. 구두장이의 구두는 아주 잘 팔렸어요. 구두장이는 고마운 요정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행복하게 구두를 만들었답니다. 백조 왕자, 그레이트 북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나라에 왕비를 여인 왕이 살았어요. 왕에게는 왕자 11명과 엘리자라는 막내 공주가 있었어요. 왕자들과 엘리자 공주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마음씨 고약한 새 왕비는 왕자들과 엘리자를 미워했어요. 어린 엘리자는 시골로 쫓아버리고 왕자들에게는 몹쓸 마법을 걸었지요.
3: 말 못하는 새가 되어 날아가거라!
0: 왕자들은 11마리 백조가 되어 성 밖으로 날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15살이 된 엘리자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3: 두꺼비야, 엘리자를 흉측하게 만들어라.
0: 왕비는 두꺼비에 마법을 걸어 엘리자의 목욕물에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착한 엘리자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엘리자가 몸을 담그자 두꺼비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버렸지요. 화가 난 왕비는 잠든 엘리자의 얼굴에 냄새나는 검은 기름을 발랐어요. 왕은 흉측하게 변한 엘리자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4: 이 지저분한 아이는 누구냐? 당장 나가거라!
0: 가엾은 엘리자는 울면서 성을 뛰쳐나갔어요. 숲으로 간 엘리자는 샘물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흉측해진 얼굴을 씻었지요.
2: 오빠들이 보고 싶어. 오빠들은 어디에 있을까?
0: 슬퍼하는 엘리자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5: 아가씨, 무슨 슬픈 일이 있나요?
2: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못 보셨어요?
5: 11명의 왕자는 못 봤지만 11마리 백조는 보았지요. 저쪽 강으로 가봐요.
0: 엘리자는 강가로 달려갔어요. 해질 무렵 백조들이 날아왔어요. 11마리 백조는 해가 떨어지자마자 11명의 왕자로 변했어요.
2: 아, 오빠들!
6: 엘리자, 우리는 왕비의 마법에 걸렸단다. 낮에는 백조였다가 해가 지면 사람으로 변해.
0: 엘리자와 왕자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6: 엘리자, 우리는 내일 떠나야 해.
2: 나도 오빠들과 같이 갈래요.
0: 왕자들은 밤새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날아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자는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어요. 이대로 밤이 되어 사람으로 변하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 육지가 보였어요. 백조들이 거친 파도 위에서 안간힘을 썼어요.
2: 오빠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0: 백조들은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았어요. 지친 엘리자는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요. 그날 밤, 엘리자의 꿈속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7: 용기와 끈기가 있다면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단다. 쐐기풀로 옷 11벌을 떠서 백조들에게 던지면 마법이 풀릴 거야. 손이 불에 댄 듯 따갑고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옷을 다 만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0: 엘리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쐐기풀을 뜯으러 갔어요.
2: 꼭 오빠들을 구하고 말 거야.
0: 쐐기풀 가시에 찔려 따갑고 아파도 엘리자는 묵묵히 옷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은 입을 다물어버린 엘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아채고 눈물을 흘렸지요. 엘리자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열심히 쐐기풀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숲으로 사냥을 나온 왕과 시종들이었어요. 왕은 동굴 입구에서 쐐기풀 옷을 뜨고 있는 엘리자를 보고 첫눈에

0: 반했어요.
1: 난 이 나라의 왕이요. 아가씨는 누구시오?
0: 말을 할 수 없는 엘리자는 고개만 저었어요.
1: 여기는 위험하오. 나와 함께 갑시다.
0: 왕은 엘리자를 데리고 성으로 갔어요. 엘리자는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어요. 눈앞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쇠기풀로 옷을 뜨는 데만 열심이었지요.
2: 왕비님은 참 이상해.
3: 대체 뭘 만드시는 거지?
0: 사람들은 엘리자를 보며 수군댔어요. 엘리자는 옷을 만들 쇠기풀이 떨어질 때마다 남몰래 성 밖의 묘지로 갔어요. 묘지에는 쇠기풀이 가득했지요.
1: 왕비님이 한밤중에 묘지로 갑니다.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0: 엘리자를 지켜보던 신하가 왕에게 말했어요.
1: 그럴 리 없소. 내가 보기 전까진 믿지 않겠소.
0: 어느 날 밤, 왕은 신하와 함께 엘리자를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묘지에서 쇠기풀을 뜯는 엘리자를 보았지요.
1: 이럴 수가. 왕비가 마녀였다니. 왕비를 감옥에 가두어라.
0: 감옥에 갇힌 엘리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4: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0: 왕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는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쇠기풀 옷을 만들었어요. 쇠창살 밖에서는 백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나리박자 신하들은 엘리자를 수레에 태웠어요. 백조들이 수레를 따라 날며 울부짖었어요. 엘리자는 쉬지 않고 쇠기풀 옷을 떴어요. 이제 11번째 옷의 한쪽 팔만 남았어요.
4: 제발,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 조금만 더.
0: 사람들이 엘리자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5: 마녀다!
4: 저 마녀 좀 봐! 계속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
0: 사람들이 수레로 몰려들었어요.
1: 마녀에게서 쇠기풀 옷을 빼앗자!
4: 안 돼! 오빠들!
0: 엘리자가 하늘 높이 11벌의 쇠기풀 옷을 던졌어요. 쇠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아름다운 11명의 왕자로 변했어요. 미처 다 뜨지 못한 옷을 입은 막내 왕자만 한쪽 팔이 백조 날개로 남아 파닥거렸지요. 엘리자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4: 저는 마녀가 아니에요!
0: 엘리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왕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미꽃이 피어났어요. 왕은 엘리자의 손을 꼭 잡고 왕자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으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망고나무와 젊은이, 그레이트 북스. 먼 옛날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지혜를 모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여러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일이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숲길을 지나는데 외딴 마을이 보였어요.
6: 오늘은 저기서 묵어야겠다.
0: 마을로 들어서던 젊은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마른 가지만 앙상하던 망고나무에 화르르 꽃이 피었다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나무 밑에선 한 노인이 두 팔을 올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1: 믿을 수 없어. 내가 방금 무얼 본 거지?
0: 젊은이는 노인을 따라가 말했어요.
1: 어르신, 모두 보았습니다. 저에게 망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7: 젊은이, 헛수고 말고 돌아가게. 그건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다네.
0: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1: 정말 굉장한 마법이었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0: 젊은이는 마을에 머물며 매일매일 노인을 찾아갔어요. 아침에는 땀 흘려 장작을 패고 끼니 때는 정성스레 요리를 했지요. 힘든 내색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6: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0: 젊은이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노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어요. 노인은 날마다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젊은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젊은이를 불렀어요.
7: 나를 따라오게. 원하는 걸 알려주겠네.
0: 두 사람은 망고나무 아래 섰어요. 노인은 물을 한 움큼 집어 뿌리더니 두 팔을 벌리고 주문을 외웠어요.
7: 나무야, 망고를 다오!
0: 순간 앙상하던 가지에 잎이 돋아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꽃이 피고 시들더니

0: 보니 어느새 샛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향긋한 망고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이윽고 노인이 말했어요.
1: 자네가 약속할 것이 있네. 망고는 항상 땅에 떨어진 것만 가져야 해. 욕심을 부려 억지로 따면 안 되네. 그리고 이 마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묻거든. 산속에 사는 가난한 노인이 알려주었다고 말하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2: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젊은이는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젊은이는 도시로 갔어요. 마법으로 얻은 망고를 팔자 금세 유명해졌지요.
3: 이렇게 달콤한 망고는 처음이야.
4: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0: 사람들은 너도나도 망고를 사려고 몰려들었어요.
2: 망고를 따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0: 젊은이는 아쉬웠지만 노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임금님도 젊은이의 망고를 맛보았어요.
1: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망고로다.
0: 임금님은 젊은이를 불러 물었어요.
1: 이 열매를 어디서 구하였느냐?
2: 아, 그것이 사실은 망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1: 오호라, 마법! 지금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2: 임금님이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0: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이는 궁전의 망고나무로 갔어요.
5: 나무야, 망고를 다오!
0: 주문을 외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1: 이런 이런, 정말 대단하구나.
0: 넋을 잃고 쳐다보던 임금님이 소리쳤어요.
1: 저기 나무 위에 달린 망고를 따다오. 땅에 떨어진 것은 먹고 싶지 않다.
0: 젊은이는 노인과 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2: 어떡하지? 임금님을 거역하면 큰 벌을 받을 텐데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0: 젊은이는 망고를 따서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임금님이 다시 물었어요.
1: 이 놀라운 마법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0: 젊은이는 잠깐 생각했어요.
2: 산속에 사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오히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야.
0: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2: 이웃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1: 오, 위대한 스승의 위대한 제자로구먼.
0: 젊은이는 임금님의 칭찬에 한껏 우쭐해졌어요. 다음 날 임금님은 다시 젊은이를 불렀어요.
1: 나에게 매일 마법의 망고를 바쳐라. 그러면 큰 상을 내려주마.
2: 예, 알겠습니다.
0: 젊은이는 거리낌 없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물을 뿌리고 주문을 외쳐대도 망고나무는 앙상한 가지 그대로였어요. 꽃이 피지도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지요.
1: 감히 날 속였구나. 저놈을 당장 쫓아내라.
0: 임금님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어요.
2: 마법이 사라지다니. 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0: 젊은이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젊은이는 숲속의 노인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요.
2: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이미 늦었네.
0: 노인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개를 저으며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2: 내가 어리석었어. 욕심을 부려서 모든 일을 망치다니.
0: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옮겼어요. 젊은이의 뒷모습은 무척 쓸쓸해 보였답니다.
6: 그림책 뽕뽕뽕.
7: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8: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7: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8: 데이비드 커퍼필드.
7: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8: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7: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8: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8: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0: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4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고양이가 있다. 일단 이 녀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이때 또 다른 고양이 도착! 잔뜩 겁을 먹은 모양새가 딱 우리가 찾는 녀석인 것 같은데요? 어? 이 고양이도 아니라면 털끝 하나 만질 수 없는 고양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1: 좀 알려줄래?
0: 이때 조용히 따라오라는 듯 사인을 보내는 녀석. 녀석을 따라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철통 경계 중인 고양이 발견! 주특기는 숨바꼭질, 집사를 보고 달아나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 저리가랄 정도. 무려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집사와 녀석의 숨바꼭질.
2: 난이도 천왕인데.
0: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야옹심마저 힘을 내두르게 만든 역대급 철벽 고양이.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남자 집사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3: 너 발톱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나 너무 아파. 네, 고맙습니다.
4: 발톱 너무 많이 긴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봐. 발톱 좀 걷자.
3: 저기 너무 많이 길었다. 우리 공주는 나이가 지금 11살, 12살 정도 됐고요. 이제
5: 우리 입에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은 제 애기 같은 존재.
0: 얼굴도 아기 같은데요. 이 집의 첫째 공주고요. 그리고 여기
4: 치카치카 한번 합시다.
0: 공주 못지않은 순둥이.
4: 돈 많이 못 내야 돼.
5: 짬순이라고.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화나면 얘도 하악질해요.
0: 집사 앞에서만 애교쟁이라는 이 집 셋째 짬순이.
6: 안녕 반가워.
0: 집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녀석들, 서로 쓰다듬어 달라고 난리네요. 역시 집사 손길만한 게 없죠.
5: 짬순아. 장난감.
0: 그런데 여기 무려 4년째 집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고양이.
5: 얼굴 엄청 이뻐가지고 우리 삼순이. 어? 얼굴만 보면 미소거릴 거 아니야.
0: 푸근하고 친근한 이름과 달리 찬바람 쌩쌩인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삼순입니다. 그런데 잠깐! 두 고양이가 닮아도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주인공 얼굴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5: 삼순아! 잠깐만 이리 와볼래? 얼굴 좀 봐보자. 어? 또 화났어? 내가 너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응? 잠깐만 나와볼래? 얼굴 좀 보자. 응? 영준아.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0: 그저 얼굴 한번 보자는 건데, 불러도 못 들은 척, 눈 마주칠 틈도 없이 주랭랑을 치는 삼순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5: 알았어. 미안해, 야, 또. 아니, 내가. 어디가. 다시 들어갈 거야.

0: 아이소 미안해.
1: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무려 4년째 이런 상황이라니. 아, 답답할 노릇입니다.
0: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옆에 침 흘리는 거. 네, 저게 이제 그 부끄러운 게 좀 예민져가지고 거울 먹었을 때 침을 흘리는 거거든요. 항상 일상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소보다도 이제 좀 낯선 환경이고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1: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찾아온 식사 시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밥 앞에 다들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보이지 않는 삼순이. 식사 시간에도 녀석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걸까요? 삼순아, 배도 안 고프니? 도통 움직일 기미가 없는 녀석을 위해 식사 인재 씨가 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밥을 따로 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삼풍이가 또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첨가물이 많이 없고 순수 자체 고기. 그러니까 생고기라든가 아니면 동결 건조 해가지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만 좀 먹으려고 해요.
1: 밥그릇을 들고 배달까지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집사가 챙겨주는 밥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0: 삼순아, 자. 아이고, 알았어. 밥 먹으라.
1: 이번엔 기다란 막대기까지 동원해 밥그릇을 밀어놓는데, 손을 가져다 댔다가 할퀴을 당한 적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0: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주먹질 하면 안 돼. 됐다. 다행히 안 쏟아졌다. 자, 민아 또 갈게, 먹어. 갈게. 이따 올게, 먹고 있어. 불 꺼줄게. 먹고 나와.
1: 집사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허기를 달래는 삼순이.
0: 항상 이렇게 놔두고 멀리 떨어졌었는지 지켜보거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밥그릇 그 주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공격 당할지 안 당할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줘야 되니까.
1: 삼순이가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2: 삼순아, 마이크 빼야 돼. 삼순아.
1: 아이고, 간식 주려다 이게 웬 동변인가요? 결국 10초만 남았는데요. 긁히고 물린 자리는 아물었지만 삼순이와의 거리는 4년째 그대로.
3: 삼순이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0: 이렇게 머리 쓰던 거는 한 번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만지려고 한다, 위협을 가한다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1: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0: 괜찮아?
1: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삼순이. 대체 녀석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0: 삼순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 얼굴 지저분해가지고 몸도 완전히 깨질듯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픈 아이다 보니까 옆에 가기 싫고 냄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짠했던 거예요.
1: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한 삼순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0: 이빨이 많이 손상이 됐었고 이제 구내염 때문에 입 안이 전부 다 피범벅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그 혓바닥 개항까지도 온 상태였었어요. 병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술해가지고 전반치를 하게 됐고요.
1: 이빨은 없어졌지만 야생성은 그대로. 다가갈수록 사나움만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미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애증의 존재죠. 그냥 그 아픈 손가락이라 그럴까요?
1: 스스로 쌓은 철벽에 갇혀 살고 있는 녀석. 과연 집사가 없을 때도 같은 모습일까요? 현관문이 닫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현관 앞에 나와서 정말 나간 건지 확인까지 하는데요. 집사가 그렇게 나오랄 땐 꿈쩍도 안 하더니, 아우, 이게 무슨 심보죠? 곧장 거실로 나오긴 했지만 경계심은 풀지 못한 모습.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한복판까지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렇게 잘 있다가도 집사만 왔다 하면 도망가기 바쁜 녀석. 이런 탓에 집사는 집에 올 때마다 불청객 신세랍니다. 고양이들과는 잘 지내면서 오직 집사에게만 거리를 두는 삼순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마주치는 법이 없는 이 기묘한 동거. 집사가 하루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야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0: 삼순아, 오늘 병원 가야 돼. 응? 삼순아. 나봐봐.
1: 이 동장을 보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0: 병원 가게. 응? 네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리고 원래 군의염도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삼순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한 8살 이상 추정하고 있거든. 8살, 10살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야, 삼순아, 나봐. 아이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항상.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막 피가 날 때도 있고, 뭐 피부병 때문에 문제 생길 때도 있었고, 한 번 기생충이 감염돼가지고 기생충 토로한 적이 있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냥 질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제를 놓거나 마취하는 이상은 질려보지를 못해요.
1: 아파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0: 삼순이를 딱 봤을 때 나보고 하악기 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공격 같은 것도 안 하고, 앉는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머리 한번 쓰다 맞출 수 있는, 그렇게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함께 산 지 무려 4년. 하지만 단 한 번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철벽 고양이.
0: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야, 또. 아니, 내가.
1: 다가가면 냅다 도망가기 일쑤. 가까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만지려 했다가는 거침없는 공격까지.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무려 4년째 곁을 주지 않는 철벽냥 삼순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순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나응식 수의사.
4: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여기 순천까지. 오늘하고 꽤 남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0: 네네.
4: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애들부터 조금 봐볼까요?
0: 네네.
4: 애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0: 지금 저희 첫째 공주라는 친구고요.
4: 공주.
0: 네, 나이는 이제 올해 한 11살 정도 된 친구.
4: 11살이에요?
0: 네네.
4: 엄청 동안이네요?
0: 네, 2015년생 정도. 저 친구가 이제 제 셋째인데.
4: 네.
0: 저 친구는 한 5살, 10살.
4: 제 이름이?
0: 쟤네 이름은 짬순이에요.
4: 짬순이?
0: 네.
4: 삼순이라는 친구가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듣고 네네. 왔는데 그 친구는 어딨죠?
0: 지금 이제 방에 좀 숨어 있는데요. 좀 겁이 많고.
1: 조심스레 삼순이가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0: 그리고 이제.
4: 네, 잠시만요. 얼굴 한번 볼게요.
0: 네.

0: 완전히 지금 무서운 상태는 아닌데
1: 네네 맞습니다.
0: 약간의 다가가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2: 맞기 싫으면 저리 가라.
0: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둘이 되게 잘 노네요. 애가 공주고.
1: 네네.
3: 삼순이와는 달리 집사와 능숙하게 교감하는 고양이들. 집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편안해 보이죠.
0: 우리는 되게 누워있는 게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라운딩 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파에서 편하게 누울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아이들이 편안할 때 있는 자세인데.
1: 이 친구예요. 방금 나왔던 친구.
0: 그래도 되게 막 무서워하진 않는데.
1: 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정 거리를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거죠.
0: 고양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도 감정 표현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수염인데 수염 자체가 되게 뒤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무섭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호전적이다라는 거고 편안할 때는 밑으로 좀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근데 수염 자체는 그냥 조금 밑으로 처진 편이고 되게 공포스럽지는 않고 특히 눈도 눈동자라고 해서 홍채가 있는데 홍채가 이제 완전 공포심일 경우에는 완전히
1: 네네.
0: 동그래지거든요. 보면 눈도 약간 아몬드 형태라서 그냥 주시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되게 공포심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1: 네네.
0: 구조한 건가요? 데려오신 네네. 건가요?
1: 네.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피침을 질질 흘린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파서 이렇게 얼굴 쓰다마 내리는 고양이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뭐 길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아이들이 이제 구내염이라던가 뭐 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3: 결국 모든 치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삼순이.
0: 치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사회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 네.
0: 치과 치료가 안 된 경우에 이빨이 아픈 애들은 얼굴 만지는 거 엄청 싫어요. 그렇죠. 왜냐면 얼굴에 얘는
1: 네네.
0: 특히 치아 문제가 있었어요.
1: 네.
3: 얼굴 근처에만 손이 가도 유독 거칠게 반응했는데요.
4: 삼순아. 오. 오. 얘는 이렇게 쿵쾅이 닿았어. 아프네.
0: 기본적인 공포심도 깔려있고 사람에 대한 사회화 시기를 놓치다 보면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라고 해서 치아에 문제가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통증 반응성 공격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3: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 집사와 삼순이의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래서 거리 좁혀가는 거는 일단은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 오게끔 하는 거. 네, 돌려주세요. 네. DIY라고 할 수 있죠.
3: 기다란 막대에 고양이 간식을 연결해 고정하는데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0: 이렇게 쭉 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저렇게
0: 저렇게 뭐 한번 짬순이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 네네.
0: 저 처음이니까 짬순이 생겼잖아요. 짬순이한테 가서 눈을 쳐다보지 말고
1: 네네.
3: 멀찍이서 경계하는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간식을 줄 수 있는 간식봉. 역시 경계심 푸는 데는 간식만한 게 없죠.
0: 간식?
3: 고양이가 간식봉에 관심을 보였다면 다음 단계 돌입.
0: 클리커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커라는 게 클릭 소리로 내가 너하고의 약속 교육이거든요.
1: 네.
3: 클릭 소리와 간식을 연결해 고양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클리커 교육.

0: 단식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공주를 상대로 예행 연습.
1: 기대배. 정확하게 코터치를 했을 때. 그래서 클릭, 보상. 클릭, 보상. 네네. 거리를 계속 처음엔 엄청 길었던 거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삼순이한테 삼순 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거리 좁히기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아... 네, 일단 네. 삼순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한테 테스트 해봤으니까.
0: 집사가 보는 앞에선 밥도 먹지 않던 삼순인데 과연 이 교육이 삼순이에게도 통할까요? 먼저 간식봉으로 관심부터 끌어봅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녀석.
3: 삼순아, 자 먹어보자.
0: 다행히 공격성은 없지만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 삼순이. 오늘 솔루션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응, 괜찮아. 나 안 보고 있을게.
1: 보통 극도의 공포심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죠? 입맛이 싹 떨어지잖아요.
3: 네,
1: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3: 네.
0: 어느덧 솔루션 촬영 2시간 경과. 이제는 보는 사람 속까지 타들어갈 지경.
1: 오늘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4: 예.
1: 어떻게 할까요?
5: 숨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1: 요건 잠깐 논의를 하시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0: 긴급 작전 회의 결과! 경계심 강한 삼순이의 성향을 고려해 보호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 과연 솔루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저 비좁은 공간에 웅크려 있느라 녀석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삼순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다시금 솔루션에 도전해봅니다. 야옹신에게 배운 대로 차분하게 시도하는 집사. 하지만 삼순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할 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솔루션을 이어가던 그때 삼순이가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풀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삼순이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이어온 집사.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 와, 보호자님 제가 지난번 갔다 온 이후로 진짜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삼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 치료가 조금 필요한 아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원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꾸준히 이런 노력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호자님, 화이팅!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대.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날.

0: 아예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0: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실용 글쓰기입니다. 글을 쓸 때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조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제일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행복한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써야만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우리는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 살다 보면요,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거, 써야만 하는 거 이 순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쓰기 싫은데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써야 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뭔가 다른 어떤 성과, 합격, 좋은 결과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용 글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거, 메일 쓰는 거, PPT 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굉장히 여러 번 시켜봤는데요. 저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아버지는 다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자유로우실까. 그리고 취미는요, 독서하고 영어 감상 플러스 알파 뭐 피아노까지 이렇게 되게 루틴하게 비슷비슷한 글쓰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라고 써도 사실은 특출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자기소개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써야만 하는 글로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것인가. 예를 들어 인문학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써도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글쓰기 연습을 시키려고 좀 많이 하는 건데 나를 어떤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을 잡아와서 그 대상하고 비유를 하면서 써봐. 이런 경우에요. 저는 저를 돌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나는 돌 같은 사람이야. 어떤 친구는 나는 달팽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 달팽이하고 내가 닮았는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내밀한 내적인 어떤 상황을 쓰는 것은 내적 자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일종의 문학적 글쓰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나의 내적인 자소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대외형 자소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어필하는 자소서입니다. 이 대외형 자소서는 암묵적으로 읽는 사람을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되는 사회적 글쓰기입니다. 이미 거쳐온 것, 이미 이룬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소망이 아니라 능력을 쓰는 자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자소서에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쓰는 건 그다지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는요, 이력서하고 달라요. 이력서는 그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설명이 아니라 논증이에요. 어떤 게 설득이 잘 돼요? 너무 번지르르 하는 거는 의심이 가요. 너무 자신이 없는 것도 설득되기가 어려워요. 설득에는 적절한 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쓰는

하는 팁으로 하나, 첫 번째.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 흔한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쓰는 것이 바로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서비스직을 뽑아요. 근데 이렇게 시니어 직원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왕년에 대기업 간부였어 이런 걸로 어필한다던가, 예를 들어 기술직을 뽑아요. 현장에서 기술직을 뽑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영화 홍보 마케팅을 많이 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어필을 하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경력 중에서도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것을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 자소서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가 A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사전조사해야죠. 인재 성격을 미리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미리 직접 여러 활동을 해놔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혹은 장학회에 무슨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자소서를 선생님, 교수님 막 도와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써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한테 어떤 물꼬를 터주는 게 저의 최선이거든요. 물어봐요.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 관련해서 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협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막 이런 거가 있으면 끄집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거를 조금 캐보면 이 친구가 사실 뭔가 많이 한 게 없어요. 이러면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때는 뭔가 무슨 되게 스펙 쌓기가 조금 과도하게 과열이 돼갖고 막 아프리카에서 우물도 파고 와야 되고 어디 뭐 가서 봉사활동도 막 다양하게 하고 와야 되고 막 990점 영어 점수 만점 찍고 와야 되고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 들어야 되는 화려한 경력이 되게 과도하게 서로 경쟁적으로 쌓고 쌓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인생을 고작 2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왔다고? 벌써 이 정도 한 30년, 40년 걸려도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왔다고?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나 사실은 다양한 활동을 미리미리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자소서를 쓰든 간에 내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돌아요. 미리미리 그게 다 준비가 안 돼요.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되게 흔합니다. 맞춤형 인재만 뽑히는 건 아닙니다.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요, 성장 과정, 학습 활동, 생애 전반, 다른 사람도 같이 동일하게 했던 어떤 활동들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뭔가를 찾아내서 당당하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씩씩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성실하고 똘똘해. 앞으로 가능성, 이제 키우면 잘 클 거야 라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과 건강함, 마음의 체력, 육체의 체력을 어필하면 참 좋습니다. 사실 취업도요, 다 사람 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할까 가장 본질적인 걸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그 특별한 경험을 학교 생활, 실제 수업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함이 아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특별함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혼자서 일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뭔가 팀장, 왜 드라마 보면 팀장님이 꼭 나오잖아요. 팀장님이 있다는 것은 팀이 있다는 얘기죠. 팀원으로 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가면 제일 흔한 거, 회의실 1, 회의실 2,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회의에 들어가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아이디어 짜내야 되고요. 서로 알아서 기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팀장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성장 환경, 본인의 성격, 학교 생활 혹은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동원해서 그 안에서 지원 동기, 나의 장점을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찾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도 그 안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하고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자신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에 스페셜한 일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거는 자소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자소서의 가난한 마음이 꿀팁으로 삼으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정말 쓸게 없네요, 선생님. 저는요, 인생이,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정말 쓸 것이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급하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서 책을 구해서 읽으세요. 서점으로 가셔갖고 책을 한권 구해 읽으세요. 그 책이 나한테 좋았던 책, 그리고 이 회사에도 조금 관련이 되는 책이면 더 좋겠어요. 내가 책을 열심히, 간절하면 열심히 읽게 됩니다. 열심히 읽고요. 그책 얘기를 자소서에 녹여 쓰십시오. 과거를 돌아봤는데 쓸만한 거리가 없어. 그러면 서점에 가서 쓸만한 거리를 찾아오시란 얘기입니다.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전공하고 적합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어떤 자세를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인용을 하면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왜 어떤 기사를 쓴다던가 어떤 논문을 쓴다던가 할 때도 논거가 필요한데요. 이 논거는요, 사실에서 논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서라든지 중요한 어떤 책에서 논거를 끌어오기도 하잖아요. 논증문에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소서에는 사실 내가 했던 일과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이렇게 의견 논거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모드로 쓰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너무 과장했달까? 이게 진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좀 번들번들한 자소서가 있어요. 이력서에 좋은 부분을 녹여 쓰는 것이 팁이긴 하지만 어떤 한 코스를 이수했다거나 수료를 했는데 이거를 졸업이른 것처럼 표현을 한다던가 한달 다녀왔는데 엄청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던가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과장해도 몰라보겠지 힘이 의외로 보여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자소서 얘기를 좀 물어보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과자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소리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인사 담당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진술해야 남한테도 진술하게 읽힙니다. 앤드 팁 하나 더 드리면 자소서를 쓴다는 건한 페이지를 꽉 채우거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두 장을 쓰는데요. 길이가 엄청 길고 문단 안 나눠져 있고 뭔가 빡빡하게 있으면 눈이 안 읽혀져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노안일 수도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걸 봐야 되는데 가독성이 있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팁인데 문단별로 위에다 작은 소제목을 좀 달아주세요. 길이가 무한정 많이 써서 내가 자서전 한 권을 써서 낸다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학을 떼고 싫어할 겁니다. 무한정 늘어나면 안 돼요. 문단별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단 구분을 명확해 주시고 그 문단 위에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경험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적극성. 직구 열풍을 극복하는 마케팅의 4번 타자.

일종의 제목 딸기입니다. 얘는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네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상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도전, 열정, 소통, 배려, 노력, 경청, 적극. 이 단어가 거의 마법의 단어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나쁜 단어 아니에요. 다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나 말고도 이미 99명의 다른 미리 온 자소서에서 이미 다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상적이죠. 이걸 저는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고유명사를 동원해서 사례 제시하고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보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셔야 읽는 사람 머리에서도 잘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단어를 다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접목을 시켜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팁인데요. 글을 매끄럽게 쓰셔야 됩니다. 아, 저는 글 쓰는 게 정말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고치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 다시 한번 돌아봐서 매끄럽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매끄럽게 잘 썼다는 것은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서로 내가 한 이야기, 내가 한 어떤 작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정보를 보관하고 3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서를 쓰든 간에 자소서를 잘 쓰면 다른 문서도 좀 잘 쓰겠거니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옛날에는 프린트해서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다 파일로 보내죠. 어딘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를 다 쓰셨다는 건 이걸 보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낼 때 뭘로 보내죠?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 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많이 쓰고 잘 썼으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사회인이 된다라고 하면 업무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업무의 시작은 의외로 출근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도 있어요. 업무의 모든 시작은 메일 쓰기거든요. 그래서 메일 쓰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아까 자소서가 내면적 자소서, 이런 사회적 자소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메일, 공적인 메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메일에는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래 본 사이라고 해도 공적인 메일이다라고 하면은 룰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이 나하고 정말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서로 언니, 동생한 사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카톡에서는 언니, 뭐 깨톡에서는 언니, 언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네야, 미네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업무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누구누구 작가님께 라고 해야지 언니, 반가 반가, 안녕, 나야, 이것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의 지도교수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지 25년째예요. 25년이면 친해질 만큼 친해졌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남인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메일에는 룰이 있다. 그 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좀 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이 굉장히 튀어요. 제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좋지 않은 제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은요, 사실 열까 말까 고민할 때 아, 이게 누구의 메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되는 게 좋은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전 아침에 메일함을 딱 열어보면 밤새 메일이 예를 들어 막 10개 막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먼저 온 것부터 열 때도 있지만 이거 얼른 봐야 돼, 피드백 얼른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일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아느냐? 제목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제목 안 좋아요. 누군지 알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안 반가울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무서워요. 오래간만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무섭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 보면 더 무서워요. 메일 창 막 닫아버리고 싶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라고 하면 어? 스팸인가? 싶어요. 자, 지나치게 상투적인 거 좋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거 좋지 않고,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스팸성 메일 제목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게,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제목은요, 제목 맨 앞에 내용의 종류나 소속을 붙여주세요. 소식, 모집, 학술, 교육, 안내, 이런 겁니다. 저는 소식이나 안내는 제일 늦게 열어봐요. 학술이나 교육 이런 건 빨리 열어보죠. 자,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메일 열어보시는 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금나라 출판사 출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얼른 열어보겠죠. 자, 서일문화사 남인혜 작가님 6월 인쇄 보고. 이거는 아주 초스피드로 열어보겠죠.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 EBS 독서광 시대 섭외 요청 이러면은 아,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열어보겠죠. 이런 겁니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주시는 게 정말 영리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사실은 하는 게 좋은 신입사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메일 제목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메일 쓰기 딱 들어갔습니다. 메일은요, 레터예요. 편지잖아요. 일방적인 편지 쓰기랑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본인 소개를 안 해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총장님이라든가 뭐 아주 대통령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말고는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화목 12시 반 수업을 듣고 있는 땡땡학과의 김땡땡입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일로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메일을 열어봤을 때 가장 당황한 경우가 이런 메일입니다. 열어봤어요. 근데 딱 두 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자 다음 줄이 딱 하나 나와요. 과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네 이름이 과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하더라도 쓸 건 쓰시는 게 좋아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암흑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서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떠어떠한 주제로 글쓰기를 마무리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은 안녕히 계세요. 누구 올림. 이렇게 되면 뒷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메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부분에 요청되는 암묵적으로 요청되는 내용을 적절히 넣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잘 쓴 메일 본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인혜님, 남인혜 선생님, 남인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일로 연락을 하게 드렸다. 뭐 세부 일정을 안내하려고 연락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팁인데요. 만약 안내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주제, 대상, 일시, 장소같이 중요한 항목들을 중요 표시, 진하게 밑줄 혹은 글자 색깔을 바꿔서 눈에 확 들어오게 배치시키고 편집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센스입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한 가지 팁을,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 파일 제목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100명의 학생들한테 동일한 기간에 과제를 받을 때 대부분 과제, 이 친구도 과제, 저 학생은 최종본, 어떤 친구는 최종본.

어떤 증언, 최종본, 새벽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첨부 파일에 그 학생 이름이라든지 글의 제목이라든지 과제 이름이 좀 적혀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메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에 있는 제목도 마지막에 수정해서 파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도 잘 쓰게 됐어, 메일도 잘 보내게 됐어, 어떤 형식을 알게 됐어 라고 하면 맞닥뜨리는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요. 앞에 나가서 PPT를 발표하거나 어떤 시연회를 한다거나 남들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TMI를 좀 방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27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시간 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 27살 봄학기 첫 시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걸을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바보같이 커피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바보같이 들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꼬여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첫날부터 걸레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강의할 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보 같구나, 강의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어떤 일을 했느냐,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를 놓고 저를 촬영했어요. 내가 촬영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싫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뚱뚱하고 못생겨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참고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사다가 제 말을 녹음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듣기 했습니다. 아, 빨리 말했구나. 그때 자신감이 없었네.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3분짜리를 외웠어요. 그 사이에 1분 50초 후에 농담까지 써서 외웠습니다. 연습을 계속했어요. 녹음하고 다시 보고, 외워서 녹음하고 다시 보고 했습니다. 아이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도 발표 잘할 수 있습니다. 발표할 때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요, 첫 번째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시선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실 수 있다면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면요, 학생들의 고개가 파도를 타요. 파도 타기로 다다다다다다 숙여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리와 자리 사이에 인형을 세워놓거나 가방을 보고 얘기하거나 컴퓨터를 친구들이 열어놨으면 그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거나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허공을 보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눈 시선을 맞추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쳐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투는요, 목소리 톤은요, 낮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그 놀이 중에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나중에는 돌고래 초음파 톤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작했다가 클레오파트라를 건너서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감자칩까지 갑니다. 대부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가요. 목소리 톤을 낮춰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잠깐씩 쉬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급하다,

0: 부끄럽다고, 당황스럽다고, 스크립트를 막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잠깐, 이 사이에 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딕션도 더 좋아집니다. 제가 혀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지를 넣어줘야 발음이 정확해져요. 마지막 하나,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서시는 순간, 뭘, 앞에 있는, 앉아있는 청중들이 뭘 보시면 안 되느냐? 뒤통수를 보시면 안 돼요. 보셨죠? 이 뒤통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스크립트는 다 외우시고, 옆에 보세요. 라고 얘를 지시를 해가면서, 앞면, 옆면까지는 오케이. 뒷면은 안 됩니다. 뒷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게그 발표의 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PT 발표를 아주 매끈하게 잘 끝내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안 듣고 있던 요런 자세로 여러분 발표를 듣고 있던 분들이 잠에서 깨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일 초짜들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저쪽에서 50도의 온도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막 70도의 온도를 막 파이어를 쏴버린다. 이러면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굉장히 뜨겁고 날카롭고 나한테 아픈 질문 혹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건 포커페이스입니다. 내가 대답을 못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우아하게 반응하세요. 우선 버퍼링을 시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받아치지 마시고, 이렇게 3초간 버퍼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답변은,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쪽에서 막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아하고 친절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애매하고 답변할 게 없을 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미루기 전법인데 이 전법이 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인간으로만 살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글을 다잘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멀한 글, 이렇게 문서로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잘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기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소서 잘 쓰고, 메일 잘 쓰고, 발표도 잘해서 우리 더 성취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2: 중학생 때

0: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비평문 쓰기입니다. 아, 비평문을 쓰기 전에 우선 비평문 왜 쓰는지 본인이 설득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평문 써야 되는 이유, 좋은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시 전공자예요. 대학에서는 시를 전공했습니다. 어떤 시 한 편을 소개를 한다는 거는 멸종위기종인 나비를 소개하거나 새를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는 지금 계속 사람들 쓰고 있지 않아? 시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있건 없건 요즘 사람들이 시를 안 읽잖아요. 안 읽으면 생산이 돼도 그거는 멸종하고 있는 거예요. 희귀종인 거예요. 내가 안 읽고 안 기억하면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예요. 책도 똑같습니다. 책 많아요.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서점에 가면 책 많습니다. 그런데 책이 사다가 내 서재에다 꽂아놓는다고 해서 내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뭐 책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는 게, 돈을 지불하는 게 내 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읽어야 돼요. 읽고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서재에 꽂아둬야 그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제가 20년 전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가 내 세계 안으로 날라 들어왔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그 순간은 막 오글오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의 방식이에요. 뭔가가 날라서 혹은 쏘아서 뭔가 헤엄쳐서 내 세계에 안착을 해야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책을, 밖에 물질로 있는 책을 내 세계 안에 내 영혼의 서재에 딱 꽂아서 내 책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독후감하고 서평, 비평문 이런 게 바로 그 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돌아왔는지 이해가 되세요? 비평문이나 독후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글이라고 보다는 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글이에요. 책이 있고 이 책에 대한 나의 글이 있으면 이 책이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쓰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아, 내가 비로소 문자라고 하는 어떤 남의 생각을 쌓아놓은 더미를 헤쳐서 그 안에 내 보물을 찾아서 건져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한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읽으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전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대체 뭐지?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탓을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책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는 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저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책을 독자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책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훅 들어왔어. 그 부분을 붙잡고 가시면서 읽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해했던 부분, 나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깊숙이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몇 페이지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서평 쓰기는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진짜 독서는 서평을 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서평을 써두면 따라오는 이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은 반드시 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심지어 저는 제가 쓴 책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평을 쓰고 그걸 탐구해 보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기억이 생겨요. 그 순간 기억의 유지기간, 유효기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써놓은 것도 잊어버릴 시간이 돼도 아, 내가 이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었네 라는 것을 서평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독후감을 떠올리실 거거든요. 독후감하고 서평을 조금 차별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독후감을 서평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급이 낮은 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독후감은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글이에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었더니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는 것을 적어내는 게 독후감이에요. 책을 읽었더니 내 심장이 뭐라고 대답했어, 이 심장의 말을 쓰는 것이 독후감입니다. 서평은요, 조금 독후감보다 조금 더 어른 영역, 조금 더 이지적인 영역, 조금 더 지적인 영역, 심장의 말을 베이스에 깔고 나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독후감은 only one, 나를 위한 글쓰기, 나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한 글쓰기. 서평은 only one이 아니라 우리 다수를 위한 글쓰기, 공동체를 위한 글쓰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책, 이 글을 볼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런데 서평을 쓰려면 독후감 상문을 잘 쓴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독후감 상문에 너무 빠져 있으면 서평 쓰는데 상당히 불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드릴게요. 서평은 반드시 독후감 상문적인 어떤 성격이 존재하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독후감 상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책을 내가 왜 읽게 됐는지 이유를 쓰고요. 그리고 책 줄거리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감을 붙여서 독후감 상문을 완성을 합니다. 요것도 서평에 고스란히 들어가요. 내가 읽은 거, 줄거리,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서평에 들어가는데, 단 서평은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평은 독후감 상문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내가 보았노라, 즐겼노라, 느꼈노라, 요 세 가지만 쓰면 그건 서평이 아니에요. 서평은 비판, 비평, 장점, 단점, 분석과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독후감 상문은요, 사전조사 안 해도 쓸 수 있는데 서평은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저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서평, 책을 평가하는 글입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있어야 돼요. 분석이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보거나 생각을 했거나 조사를 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는 독후감이 적절한 거고요. 조금 어른이 돼서 내가 조금 책 좀 읽었네, 책 좀 깊이 읽고 싶네 라고 할 때는 서평이 더 적절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서평은요, 의외로 배우기가 쉬운 글쓰기예요. 서평은 장르 글쓰기거든요. 장르 글쓰기가 뭐냐면요,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사람도 아,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 읽는 사람도 아, 당신들이 이런 내용을 예상하고 들어올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장르예요. 서평은 읽는 사람에게 이 책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기엔 주목해야 되고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서평을 찾으러 들어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서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장르 글쓰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르 글쓰기의 문법을 조금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만 잘 들으셔도 서평을 쓰실 때 큰 두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얀색 종이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일종의 튜토리얼처럼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지형도를 알면 좀 편하거든요. 서평의 튜토리얼, 서평의 전체 윤곽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글은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시고요. 맨 앞에다는 당신이 조사한 걸 쓰세요. 당신이 느낀 게 아니라 당신이 조사한 거. 뭐에 대해서 조사한 거? 이 책에 대해서 조사한 거, 저자에 대해서 조사한 걸 쓰세요. 자, 이게 책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우선, 자, 보이세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제목 보이시죠? 제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목을. 책을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 책 제목, 그리고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지? 기술은 뭐지? 라는 것을 머리에 퀘스천 마크와 함께 이 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책은 미궁이고 우린 지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유일한 실타래를 풀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실타래가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느냐? 책의 제목은요, 이 책이 다 완성되고 디자인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얹어져요. 최종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저 사랑은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인지 이 책을 압축하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읽으시면서 그 힌트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제목에 주목하시라. 두 번째, 짜잔! 펼치면 여기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요, 사람,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 소개를 반드시 읽으세요. 책 읽기 전에. 저자는 누구냐? 이 책을 만든 정신체입니다. 책 읽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사람이 예전에 죽은 사람인지,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옆 동네 사람인지 알아야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이력, 정보를 충분히 읽으세요. 이게 부족하면 서치를 해서 더 읽으세요. 그리고 앞 페이지 여기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특히 번역본이나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 경우에는 카피라이트라고 써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요, 1956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카피라이트에 써 있어요. 무려 70년 정도 전의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책을 읽기 전에 얘를 먼저 탐색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제목을 보시고, 저자도 보시고, 카피라이트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셜록 홈즈의 마음으로 추측을 하세요. 아, 이 목차에서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아, 이 목차에서 클라이맥스는 어디구나. 아, 이 목차에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목차는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승전결 혹은 병렬구조입니다. 미리 이렇게 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고 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책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책 뒷페이지 여기에 보면 책에서 중요한 구조를 뽑았다던가 이 책의 장점을 추천서로 달아놨어요. 이런 것도 읽으시고, 번역본이라면 옹기니의 말 혹은 번역자 후기, 역자 후기 이런 것들 시집

편집이라면 해설, 소설도 역시 해설 같은 것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좀 빨리 읽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오히려 이런 사전조사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누수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책을 누가 썼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서평을 쓰시는 거예요. 서평의 앞부분에 당신이 느낀 걸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사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사랑의 기술이 여러 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잘하는 어떤 사랑의 기술을 써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설로 사랑의 기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전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에리 프롬이 1956년도에 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야. 그 원 제목은 The Art of Love, Loving이라고 하는 책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내 서평을 읽는 독자들, 나의 글의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반은 줄거리로 시작합니다. 자, 이 책의 줄거리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책의 내용 요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평을 좀 써본 사람, 좀 읽어본 사람 다 직감을 해요. 아, 앞부분이 끝났구나. 이제 중간 부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사인이에요. 이제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런 얘기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한 소년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줄거리 요약을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안 하셔도 아, 줄거리 요약이구나 라고 알아봅니다. 주의사항, 서평 쓰실 때는 줄거리 요약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으면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할 분량이 줄어듭니다. 줄거리 요약은 간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서평을 쓰시려면 이 책을 장악을 하셔야겠죠.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셀프 점검하려면 요약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책이 굉장히 복잡한 책인데 내가 한 문단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했다. 이 책을 아주 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 계속 이어져. 그거는 내가 이 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장악을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은 짧고 굵게, 분명하고 깔끔하게 한두 문단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진검승부입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을 읽으면서 주목할 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딱 세 부분 찾으세요. 다섯 개 찾으면 안 돼? 열 개 찾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찾으실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중요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바람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발췌를 하세요. 그게 바로 직접 인용 부분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아마 책을 요만큼 페이지를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옮겨서 적으실 겁니다. 자, 뭔가를 발췌를 하시고 직접 인용을 하셨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쓰세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평의 중심이에요. 머리, 가슴, 배로 친다면 가슴. 처음, 중간, 끝으로 친다면 중간이죠. 정리하자면 앞부분에는 작가와 책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 중간에는 줄거리로 시작해서 특징, 그리고 직접 인용 혹은 발췌할 부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에 해당되는 거는 이 책이 그래서 어떤 책인지 총평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별 다섯 개 중에서 별 몇 개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지난번 읽었던 소설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어. 지난번에 네 개라면 얘는 그럼 세 개 반을 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딱 시의적절한 책이야. 나는 이 책이 너무너무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 개 반, 별 다섯 개를 줄래?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한테 별점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마지막 결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서평의 가장 흔한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변주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추천 대상을 좀 미리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줄거리를 좀 앞부분에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종이하고 여기 본드 이렇게 풀하고 이렇게 글자 잉크하고 만들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문체, 삽화, 각주, 그래프, 그림, 통계, 번역 모든 게 다 책의 구성 요소예요. 누군가가 밀어낸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무엇이 이 풀꽃 같은 책을 세상으로 밀어냈는가? 꽃은요, 밑에 뿌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줄기가 영양분을 밀어 올려줘야 꽃이 피는 거예요. 얘한테도 안 보이는 뿌리와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나타난, 이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저자의 세계관, 저자의 생애, 저자가 공부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책은, 이 책은 그냥 뿅 하고 있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저자라고 하는 토양에서부터 시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배경으로부터 밀어 올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걸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너머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세계 3대 환상 소설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기억하실 거예요. 톨킨이란 사람이 썼습니다. 이 톨킨이란 사람은 이 반지의 제왕을 썼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 혹은 소설 환상 소설 반지의 제왕을 보면 와, 난쟁이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무슨 오크족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무슨 저렇게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그 CG가 난무한 그런 되게 이상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톨킨의 생애를 알고 보시면 좀 달리 보여요. 톨킨은 직업은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한국어 연구하는 국어학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시기가 전쟁의 시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22살, 20대 초반이었는데 참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들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1, 2차가 본인 인생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때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면 이분 어떻겠어요? 자기가 20대 때 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그 참호에서 너무너무 참혹한 그 일을 겪던 그게 떠올랐겠죠? 아들이 또 가 있으면 아들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라나 너무 걱정이 되겠죠? 이 마음 속에 전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죠. 반지의 제왕은요.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세계 대전의 이야기예요. 보시면 그 세계관이 난장이, 호빗, 인간, 요정, 뭐 트롤, 오크, 마법사 다 총출동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전쟁을 시작하는 게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던, 경험했던 그 시절의 세계 대전이 소설 안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프로도라가는 캐릭터가 막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절대반지를 가지고 가갖고 나중에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DN 끝나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종전이 되어야 본인 이 삶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건 정말 처절하게 쓴 거구나. 저 사람이, 저 저자가, 작가가 살려고 쓴 거구나. 20대의 본인과 젊은 아들이 저 안에 같이 들어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진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의 제왕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하시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책이 언제 태어났지? 어떻게 태어났지?

0: 라고 하는 것이 책을 깊이 읽고 잘 읽고 오래 읽고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보통의 일반 독자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좀 어마무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비판적인 점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거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점을 쓰면 왠지 내가 블랙 컨슈머 같고 나쁜 사람 같고라고 하는데 서평 쓰실 때 단점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유용할 만한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엄마의 빙의하면 참 쉽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쳐요. 정말 이제 좀 착하고, 좀 너그러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나, 이거 성적이구나. 아, 그런데, 국영수가 좀 아쉽네.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단점을 이렇게 살포시 지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조금 세게 지적을 해볼까요? 이책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야?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납득이 버전? 수긍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강하게 단점을 찾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버전. 좀더 스마트한 엄마 버전입니다. 어머나! 학원 다녀야겠다. 수학학원에서 언어학원 학원을 다니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한다면 더 좋은 저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저 여자는 굉장히 이상한 학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책의 경우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단점 찾는 굉장히 루틴하게 많이 쓰는 워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뭔가 텍스트를 읽고 글을 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서평을 써와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읽고서 좀 길게 써와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이 경험이 학생들한테 반드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전 알아요. 그리고 서평 쓰기라고 하는 과제는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제의 형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수업에서 가르쳤고 그것만 알아. 딱 거기까지만 알면 돼. 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바탕으로 너가 더 스스로 알아봐, 찾아봐, 공부는 도서관에서 더 해봐.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들 갖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책 찾고 자료 찾고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공부의 왕도고 정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책참 좋아,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 안 읽거든요. 한창 지금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무섭지만 힘들겠지만 서평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로 어떻게든 이걸 읽고 한번 써봐. 아주 깊이 있는 심의 동굴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다음에 텍스트 읽기 할때 훨씬 유용할 수 있어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인생책을 꼭네 권은 in my pocket 해도 이게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여운우이라고 하는 전래 이야기가 있어요. 여운우이가 막 쫓아와요. 그때 주인공이 도망갈 때 병을 세개 쓰죠.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 이렇게 호리병을 세 개를 써요. 그세 개의 호리병이 주인공을 여운우이로부터 살수 있게 도와주죠. 내가 in my pocket 한 좋은 책네 권이 너에게 호리병이 될 거야. 너는 호리병을 네 개를 챙겨서 졸업을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사회에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흔하게 하는 게 이런 책 읽어봤어? 혹은 이런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책은 뭐야? 당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전공에 관련된 책 두 개, 문학적인 책 한 개, 그다음에 사회학적인 책 한 개, 혹은 철학책, 이렇게 골고루 내가 비장의 카드로 내 마음속에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나의 카드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들은 여러분들이 8학기 동안 혹은 그 이상 학교를 다닐 동안 쓰는, 과제로 쓰는, 서평문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내 주머니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평수라고 할 때 반가워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안 반갑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인마이포켓에서 이 친구들이 4권의 책, 5권의 책,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 책들을 가슴에 품고 졸업하기를 저는 기원하는 거예요. 서평을 쓰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남게 됩니다. 깊이 읽기가 가능해요. 서평 쓰라고 하는 과제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중에서 In My Pocket 할 책을 골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깊이 들어온 것 중에서 내 인생의 책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따로 하려면 너무 힘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서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는 글이 서평이거든요. 우리는 서평을 사실은 쓰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책도 많이 읽고 잘 읽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번아웃돼 있고 힘들고 해서 못 쓰고 못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독서와 서평의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책하고 가장 반대에 있는 게 핸드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핸드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시면 서평에 간략한 서평을 쓰실 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도 없고 책하고 나하고 핸드폰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짜투리 시간, 짧은 시간, 10분, 뭐 20분 날 때 책을 읽고 어떤 마음에 드는 워딩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얼른 받아 적어둡니다. 혹은 사진을 찍었다가 집에 가서 그거를 옮겨 적기도 해요. 그렇게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의외로 한 사람의 그냥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의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났던 책의 한 구절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의 이정표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우세요. 아주 예쁜 돌을 줍듯이, 낙엽을 줍듯이 주워서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싹 모아놓고 같이 보세요. 그 책에서 여러 구절을 잡아내셨으면 그 책은 여러분한테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 아, 여긴 구절을 굉장히 내가 많이 건져냈구나 했으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평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책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3: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3: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제 목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어요. 에, 제목 없던데. 썸네일도 제목이에요. 단행본 책도 제목 붙죠? 서평에도 제목 붙죠? 짧은, 요렇게 한 페이지짜리 시에도 제목 있죠? 긴 장편 소설이든 짧은 소설이든 제목 있죠?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는 것이 국룰입니다. 제목 쓰기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제목 쓰기에 대한 모든 궁금함을 이번 시간에 모아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딱 직관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 콘텐츠를 한몫에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이 내용이 더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 얘기하면서 업계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출판해 봤거든요. 출판할 때맨 처음에 원고가 없을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쓸때 가제 땡땡 뭐 가제라고 제목을 붙인 상태로 계약서를 써요. 이 가제를 가짜 제목이라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가제는 임시 제목이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맨 처음에 원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제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저자가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가제목은요, 이 원고가 나아가야 할 북두칠성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원고를 가지고 그먼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가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제목은 주제적인 제목이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맨첫 제목입니다. 나중에는요, 제목이 바뀌어요. 원고 다 끝나고요, 디자인 다 얹고요, PDF 판까지 나온 다음에 진짜 제목이 붙어요. 마지막 끝판왕으로 제목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끝맺음의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왜맨 마지막에 다시 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글쓸때그 글의 결말을 알고 시작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극작가다, 혹은 방송 작가고 드라마 작가다라고 하면 모든 판을 다 설정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적인 웹툰 작가는 자신의 끝맺음을 알고서 첫 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쓰다 보면 내용이 바뀌어요. 캐릭터가 힘이 세서 막 다른 내용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생각이 다시 추가가 돼서 내용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쓰다가 다시 쓰는 뭔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목은 가제목, 임시 제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수정한 최종 제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처음과 끝에 제목이 있어요. 인생에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기 전에는요, 임시 제목, 가 제목이 필요합니다. 방향키로서의 제목. 저기서 비추이는 북두칠성 같은 제목이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좀잘 못하셨대요. 좀 노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머리에 끈을 묶은 거예요. 머리에 끈을 묶고 합격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공부를 하신 거죠. 왜 그런 수험생들 많잖아요. 나는 할수 있다. 합격. 뭐 수능 전등급, 1등급 맞는 나 자신. 뭐 이러면서 무슨 무슨 대학생 누구 이런 거 써놓고 하잖아요. 합격이라고 써놓고 내가 막 달려나가서 내 인생이란 텍스트를 썼지만 나중에는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제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로서의 제목과 마지막 결과로서의 제목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게

텍스트 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원화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 정말 잘쓴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등불로서의 임시 제목이 내 인생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진행한 가고 난 후에도 제목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제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더 후에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면 유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옳은 끝맺음, 내 인생의 제목, 나의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저 자신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게 제 10대의 주제적인 제목, 임시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나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절대로 완성된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건 목표일 뿐이었죠. 지금 나의 10대를 완성형 제목으로 제가 다시 적는다면, 돌아보건대 그 시절은 행복했으나 행복한 줄 몰랐던 시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엄마 밥이 지켜줬던 세상이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지난 다음 끝맺음으로서의 제목이에요. 지금의 남인애는요,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너 나이 들은 거 맞는데 왜 어른이라 그래? 너 이미 어른 됐는데. 저는요, 어른스럽고 사람다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게 현재의 주제적인 제목이에요. 자, 40대의 제가 바라본 나의 40대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원고입니다. 이 원고가 다 끝나면 다시 마지막 제목이 붙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맨 위에 제목을 먼저 적어놓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고 모든 게다 끝난 다음에 디자인하고 표지 색깔까지 정해놓고 이 제목 할까 저 제목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마지막 제목을 올린다는 겁니다. 가제목 잘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 제목 잘 쓰기, 이렇게 이원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가제목 잘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를 단단하게 쥐셔야 돼요. 가제목 잘 쓰는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 고르세요. 그 키워드 앞에 수식어를 더하고 그 앞에 수식어를 또 더하는 거예요. 나는 언어, 말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말, 언어 범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다정한 말. 수식어 하나 붙였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다정한 말.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쓸 키워드가 자세해집니다. 자, 언어라고 해볼게요. 앞에 수식어 하나 붙여볼까요? 위로의 언어. 수식어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자존감을 살려줄 위로의 언어. 이렇게 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키워드가 있다고 칩시다. 키워드가요, 짧으면 짧을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말, 짧지요?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지구, 짧지요? 얼마나 쓸거리가 광대합니까? 방법, 짧지요? 그런데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래서 수식어가 필요한 겁니다. 독서 방법. 자, 그럼 방법이 범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범위를 안 줄이면요, 못 써요. 너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다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독서 방법도 범위가 커요. 수식 하나 더 붙여 줄게요.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는 독서 방법. 수식어 두 개가 짠 나타나면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좁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 키워드 앞에만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키워드 뒤에는 수식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죠. 자, 키워드 뒤에 단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 요거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핵심어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자,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가짜 뉴스의 프레임. 가짜 뉴스의 프레임과 전파 방식. 자, 이러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뭘 쓰지 고민이 되지만 프레임과 전파 방식 이렇게 뒤에 세부 단어가 두 개 붙으니까 뭘 써야 되는지 아 무슨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되잖아요. 요 정도는 구체화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사는데 난 어른 이것만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답고 인간적인 좋은 어른, 학생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좋은 어른, 이렇게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는 어른, 요 정도는 잡아줘야 내가 그 형상을 마음에 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체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뒤에 더 붙여야 돼요. 니체 모든 것을 다 쓰면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니체의 태도와 가르침, 조금 더 니체의 단단한 태도와 가르침, 이렇게 뒤에 세부어가 붙으면요 키워드가 명확해집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게는 만들어야 경도와 위도는 잡아야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찍고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가자 내비야 라고 하면 내비가 네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어디로 가자 EBS 주차장으로 가자 라고요. 네 지금부터 뭐 최단거리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구체어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앞에 앞에 뒤에 뒤에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를 잡아주는 구체어들이에요.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글쓰기를 무슨 글쓰기를 하고 싶어? 당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앞, 뒤에 수식어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등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임시 제목, 가제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생은요,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앞에 무슨 수식어들로 수식할 수 있을까요? 꾸밀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 사나이의 인생, 낭만의 인생, 낭만적인 인생, 현대사회의 인생, 비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생, 모멸감의 인생, 소외된 인생, 잊혀진 인생, 소중한 인생, 인생 앞에 나올 수 있는 수식어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붙일 수 있어요. 세 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억, 가치, 행동, 방향, 행복, 진실, 구원 이런 식으로 뒤에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어들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선 잡으시고 앞과 뒤에 이 아이의 경도와 위도를 배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입력된다, 잘 입력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적인 제목, 가제목, 임시 제목이 정해졌고 여러분이 그 제목 아래에서 어떠한 길을 걸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텍스트가 완성이 됐다면 이젠 진짜 제목을 붙일 시간이에요. 진짜 제목 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조금 심화 단계로 가면 가장 많은 질문이 제목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목 쓰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의 공식을 좀 뽑았습니다. 모두 네 가지 공식이에요. 네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매칭을 시키신다면 그래도 제목 쓰기라고 하는 난관을 넘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개 스타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돌직구 제목이에요. 돌직구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나눠 좋아해 이런 겁니다. 아 우리 이제는 조금 서로 좋은 사이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날씨도 좀 차가워지는데 이제 손도 좀 쓸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 일 일하자. 오늘부터 사귀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돌직구 제목입니다. 귀에 딱 들어오죠. 돌직구 제목 스타일은 한두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제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알랭드 보통의 불안, 손원평의 아몬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양귀자의 모순. 이렇게 한 단어는 귀에 탁 들어오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 단어가 한 단어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웅장하다? 아주 여기다가 이 단어에다 모든 것을 다 결집을 시켰구나. 이 단어가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단어짜리 혹은 두 단어짜리가 이런 돌직구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렇게 두 단어로 됐지만 귀에 한 번에 들어오죠. 정보라의 저주토끼, 김윤수의 원더보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의하고 와, 과를 사용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돌직구 스타일의 장점은요. 의, 와, 과 그리고 한두 단어만 있으면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기 쉬워야 이게 오래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행본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시면 의나 와로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로 된 책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정유정의 7년의 밤, 눈물의 여왕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와, 과 혹은 의 이렇게 연결하는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는요, 오해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다. 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제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 수업. 짧은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부제는 석가모니가 세상에 남긴 삶의 지혜. 자, 인생 수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제를 보면 아 이거는 석가모니가 했던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연과 인간. 이거는 전시 제목인데요.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로맨스에서 호러까지라고 하면 그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연결하는 집, 이것도 역시 전시 제목인데 연결하는 집, 단어가 연결하고 집하고 두 가지만 눈에 띄어요. 그런데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는 순간 아, 이건 어떤 내용의 전시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상 가능하죠. 제목은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용이. 무엇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간판 같은 게 제목이거든요. 만약에 부제를 쓰신다면 메인 제목 밑에 하나 더 쓰신다는 건데 이 부제를 쓰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시간과 공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시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공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시공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제에다가 시간이랑 공간을 같이 넣으실 때는 반드시 시간 먼저 써주세요. 18세기 프랑스 사회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의 1960년대를 중심으로를 하진 않아요. 1960년대의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제목 쓰기 공식으로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모범생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나요? 뭔가 옷깃도 단정해야 될 것 같고 치인 중에서 모범생 스타일을 찾으러 가면은 전형적으로 누가 떠오르냐면 윤동주 시인이 떠오릅니다. 윤동주 시인은 옷깃도 단정히 이렇게 여미고 책가방도 왠지 한쪽으로 매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맬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윤동주스러운 모범생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모범생 스타일은요 조금 길어요. 모범생 스타일을 쓰시려면 여러분 우선 키워드를 최소한 4개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이 쓰고도 본인의 키워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글을 쓰면 내 키워드가 뭔지 한참 봐야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잘 떠오르게끔 강조라든지 포인트 짚어주기를 좀 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아무튼 포인트 되는 키워드를 4개를 잡으세요.
그 네 개를 모범생스러운 어떤 풀로 묶는 거예요. 모범생 스타일 제목은 이런 거예요.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자,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네 개나 나왔거든요. 민족주의, 기원, 보급, 고찰.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지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어가 네 개 나온 이런 스타일을 학구적 스타일 제목의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구적 스타일은 모범생 제목 스타일은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조금 지적이고 그것을 여러 개를 좀 써서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고찰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목에서도 느껴지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유. 전시의 제목인데요.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이게 EBS 거예요. 자, 그런데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자,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오고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나오고 뭔가 학술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나타난. 그리고 뒤에 붙는 단어들이 이론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면 2대 8 가르마를 타고 일단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뭔가 조끼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림질 자국 있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느낌이 이 제목에서도 드실 거예요. 이게 모범생 제목입니다. 장점은 지적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아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으로는 감상문, 비평문, 감수성이 포함될 수 있는 장르의 아주 적절한 말랑말랑한 제목입니다. 감수성 스타일은요, 말랑말랑 촉촉한 글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 슬픔에게, 우리의 여름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편지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제목 스타일은 문장형 제목입니다. 어서오세요. 효남동 서장입니다. 신은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우주의 작은 별 하나까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형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에세이, 시, 소설, 감수성 뿜뿜하는 장르에 붙일 수 있는 것이 감수성 제목입니다. 이 감수성 제목은요, 느낌으로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키워드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은유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형 제목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거니와 초보자들이 쓰기 괜찮은 제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문장을 뽑아내서 제목 자리에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쓴다, 어떤 감수성 있는 수필을 쓴다,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문장을 위에 올려서 제목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제목 쓰기 공식은요, 이걸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상한 스타일 제목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 바로 이 이상한 스타일이거든요. 선제 없고 튀어. 제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요, 저는 OTT에 딱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어요. 우선 선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업어야 될까? 없는 건 애긴데 어딜 튀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는 이해가 갔는데 선제를 왜 업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궁금증이 일었던 제목입니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일찍 오는 건 아빠나 남편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일찍 오네요. 일찍 오라는 그 남자는 안 오고 바나나가 일찍 온대요. 아, 남편이 일찍 오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전화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바나나가 왜 어떻게 일찍 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저는 누가 저한테 멧돼지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멧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멧돼지라고요? 멧돼지하고 지혜롭다는 상당히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제목인데 흥미가 막 그냥 뿜뿜 생겨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리베카 솔릿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도 길 잃기 안내서예요. 길을 찾아주는 안내서를 써도 볼까 말까인데 길을 잃어버리는 안내서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고기가 왜? 어제도 먹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기에 되게 이상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제목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합니다.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시집 제목이 원더우먼 윤채선이에요. 원더우먼? 이게 언제적 원더우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어머님 얘기예요. 전혀 원더우먼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유일하게 원더우먼인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제목들이 요즘 유행인데요. 우선 낯설어요.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조합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옆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와 모순어법. 항상 루틴하게, 항상 흔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조합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어? 새로운데?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스타일은요. 약간 혼종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혼종적으로.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나란히 있는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홀쭉이와 다른 단어, 뚱뚱이를 빼고 이를 다른 단어로 갖다 붙여서 조합을 새로 하는 이상한 스타일이 굉장히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스타일. 총정리 시간입니다. 돌직구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아주 셉니다. 그냥 맞으면 바로 들어오는, 맞으면 아픈 그런 제목이에요. 폭염, 살인처럼 확 들어오는 센 명사로 된 제목. 혹은 명사인데 의. 와 같은 조사로 묶여져 있는 짧은 스타일. 이게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모범생 스타일은 뭐뭐에 관한, 대한, 그 뒤에 학구적이고 뭔가 지적인 단어가 붙여서 완성된 조금 긴 제목입니다. 학술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전시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제목을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수성 스타일은 에세이 시장이라든지 소설같이 뭔가 말랑말랑하고 분위기가 따뜻한 그런 류의 글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상한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한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낯설게 하기와 뭔가 새로운 조합이 이뤄낸 신선함을 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네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르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읽는 사람한테 훅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돌직구죠. 아, 나는 뭔가 새벽 감성으로 촉촉하게 썼어. 이슬처럼 뭔가 촉촉한 글이다. 뭘 쓰셔야 돼요?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을 추구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MG 스타일 젠지라고도 하던데 요즘 내가 아주 젊은 스타일을 보여주겠어.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트렌디한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뭐지? 궁금증을 좀 유발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이상한 스타일, 혼종적인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넷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뭔가 하나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유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잘 써놓고 제목이 잘못 달리면 의미가 반감이 돼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본문은 잘 써놨어요. 그런데 제목을 다는 것에 조금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쑥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냉정하게 팍팍팍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글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반대로 제목이 잘 붙으면요. 솔직히

0: 말해서 본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가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 내용이 더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어떤 땅에 심은 글자라고 하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그런 대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제목이 차지하고 있는 그 화단의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왜냐? 거기에는 많은 걸 심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비옥한 자리이기 때문에,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뽑은 단어만 솜솜이 배치를 잘 해야 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금싸라기 땅이 바로 제목의 자리입니다. 제목은 가제는, 임시 제목은, 가제목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인생의 목표로서의 제목이 생기려면 거기에 덧붙임이 필요한 거고,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 제목, 옳은 끝맺음으로서의 마지막 작업인 제목도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전략이 꼭 필요함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하나를 어떻게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 본문이 더 활짝 피느냐 조금 흐려지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목 쓰기가 나는 텍스트를 생산 안 하는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광적으로 좀 메모를 잘하는 메모 인간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오늘 일을 기록을 하는데 일지라든지 다이어리를 쓸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상세하게 쓰기가 좀 부족하면 거기다 이렇게 써요. 이상하지만 기분은 좋았던 날. 구름이 예뻐서 사진을 남겼던 날. 올해 중에서 석양이 제일 예뻤던 날. 큰애가 속 썩여서 많이 힘들었던 날. 남편하고 싸운 두 번째 날. 뭐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날마다 내 하루를 마감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날을 마감을 하고, 잘 마감을 하고, 거기에 잘 묻어두고 잘 잊어버려야 다음 날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목 붙이기를 해서 오늘을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잘 묻어두는 거예요. 그때도 제목 쓰기가 필요하거든요. 카페에 한두 시간 있다가 시간을 거기다 남겨놓지 마시고 나오시면서 아, 저 카페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제목이 보이면 오늘 하루의 제목이 되고요. 하루의 제목이 보이면 1년의 제목, 그게 70년, 80년, 다행히도 그렇게 잘 모이면 내 인생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수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오늘 하루 잘 마치시면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0: 였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돌아보니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노년을 맞이할 줄은 몰랐죠. 노화는 피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짝이던 청년 시절을 지나

0: 있지만 여자니까 있는데 이제 얼굴도 몸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남자라고 피부 고민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2: 이 얼굴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막 주름도 쩌글쩌글하고 검버섯이 터져가지고 이런 얼굴을 과연 나를 누가 봐줄까.
1: 그래서 시작합니다. 검버섯 탈출 프로젝트.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 귀하신 몸과 함께 만들어볼까요?

0: 피부과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중장년 환자도 아주 많습니다.
1: 얼굴에 이쪽 옆이 좀 가렸고
2: 잠을 못 자요. 그냥 약을 발라놓고서는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3: 어릴 때부터 여름 많기는 많았어. 그렇지만 이렇게 막 피부적으로 피부병이 올 줄은 몰랐지.
0: 노년층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8명은 평소 피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도 10명 중 5명, 절반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부 질환은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 두 사람처럼 말입니다.
4: 그 얼굴에 뭐 이제 주근깨를 비롯해서 검버섯 같은 정말 무슨 점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이 보통 아니죠.
0: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검버섯이 심각해진 걸까요? 두 사람의 생활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아직 동이 터오기도 전 일찍부터 김무순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새벽 시장에 가는데요. 외출 준비래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세수 한번 하고 나가는 게 전부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 피부를 가꾸는 건 언감생심. 화장대도 따로 없으시다네요. 그런 김무수님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5: 햇빛에 많이 반사돼서 그런지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단한 뭐 뽀로지 같은 게 나도 그게 좀 뭐랄까 이렇게 검버섯처럼 뭐 꺼뭇꺼뭇하게 생기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집을 나설 땐 긴팔 옷과 모자도 챙겨 쓰는데 바삐 시장을 누비다 보면 더워서 그나마도 귀찮아집니다.

0: 이거 팔린 거 맞죠? 아, 요런 거 없어요? 조금 저렴한 거. 요거. 없어?
1: 뭐야,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요.
0: 뜨겁죠? 뜨거운 햇빛을 보니까 뜨거울, 당연히 빨갛죠.
1: 근데 나오고 나서 아침 되면 꽤 햇빛이 강해지는데.
0: 예, 예.
1: 네, 원래 선크림 잘 안
0: 아,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고, 그냥 급하게 나올 때는 때로는 깜빡 잊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가방에 챙겨 올 때도 있어요.
2: 이해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이 검버섯은 점점 늘어가는 중입니다.

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구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뼈가 부러져도 축구는 해야 한다는 이 사람.
1: 꼬리꼬리!
0: 이 동네 FC에서 나름 손흥민으로 불리는 강석홍님입니다.
2: 막 뱃속에도 됐으니까 73년을 했죠. 축구를 발길질을 많이 체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0: 한 게임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중장년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이 축구팀에서도 요즘 피부 관리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은 좀 남다르시네요. 세상에 태어나서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2: 제일 어려운 것이 이마에서 흘러내는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더 타격을 받잖아요, 눈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이 좀 타고 말지. 아, 눈에 그런 어떤 선크림이나 그 황물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0: 그런데 검버섯이 생겨난 뒤론 어딜 가면 할아버지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큰일입니다. 마음은 아직 손흥민인데 말이죠. 햇빛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나이는 집에서도 따로 피부 관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세수하고 로션 하나로 땡. 그것도 몸에 바르는 바디 로션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요즘 아들의 잔소리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3: 뭐랄까, 햇빛이 좀 노출될 뿐이지 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4: 그러니까 축구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죠.
3: 우리 아들이 하나 사줘봐라.
4: 내가 맨날 노력 사드리잖아. 근데 안 바르시잖아.
3: 그쵸, 이제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진짜.
4: 진짜 해야 돼요.
3: 해야 돼요.
4: 아빠 이제 뭐 40대, 50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하세요. 선크림 바르시고.
3: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야.
4: 그 명언 몰라요?
3: 뭐?
4: 늦었다 할 때가 늦었다.
3: 나 그런 얘기는 또 없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지.
4: 이제 피부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나중에 안 좋게 생각하면 암으로 발전됐으니까 심히 걱정이 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잔소리 해도 잘 말씀 안 들으세요. 강시고집 세잖아요.
0: 축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넘은 축구 인생에 뜻밖의 복병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놈의 검버섯 말입니다.
2: 전혀 얼굴에 대한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며칠 전에 제가 축구를 하고 거울을 씻으면서 거울을 하는 제 모습을 바라봤거든요.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이 검버섯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굉장히 서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검버섯은 흔히 저승꽃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늙으면 생긴다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깨끗하던 피부에 왜 갑자기 이런 검버섯이 생겨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얼굴과 몸에 생겨나는 검버섯. 검버섯은 자외선을 받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생겨납니다. 피부 표피층의 각질세포가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면 피부 위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모양은 대체로 경계가 뚜렷한 원형이거나 타원형, 색깔은 갈색빛을 띨 때가 많습니다. 얼굴, 배, 두피, 몸 어디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검버섯. 검버섯도 종양이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1: 진후각과증, 즉 검버섯은 양성의 표피 종양이기 때문에 대개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용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얼굴에 일단 그런 게 좀 지저분한 그런 병변이 있으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거울을 봤을 때 나이보다 많이 이제 좀 들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피부가 깨끗하고 좀 균일한 그런 색깔을 가져야 젊게 인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거를 많이들 원하십니다.
0: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귀하신 몸들의 검버섯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2: 반갑습니다.
5: 네. 오늘 피부과에 어떤 문제로 오시게 되었어요? 네.
2: 송우리는 제가
5: 네.
2: 정말 그 우리 도사님한테
5: 네.
2: 구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5: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2: 저는 평생을 축구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5: 네.
2: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5: 네.
2: 오늘 갑자기 제가 그 축구를 하고
5: 네.
2: 그 쉬치면서 제 얼굴을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5: 네.
2: 이게 원숭이 얼굴인지 네. 사람 얼굴인지를 모르겠어요.
5: 네.
2: 얼굴은 뭐 죽은 깨는 다닥다닥
5: 네.
2: 또 검버섯도 막 퍼져 있고
5: 네.
2: 그래서
5: 네.
2: 저도 한때는 아 좀 얼굴이 참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 네.
2: 그 축구 하나에 비쳐서
5: 네, 네 완전히 지금 약간 얼룩덜룩한 갈색 색소들이
2: 네. 네.
5: 만져보시면 평평하고 어떤 네. 거는 이제 만져보시면 거끌거끌하게 겉에서 네. 만져지실 거예요.
2: 네.
5: 그게 바로 검버섯이거든요.
2: 아, 네.
5: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다 햇빛에 의한 노화 현상이에요.
0: 역시 강석홍님 검버섯의 원인은 축구할 때 내리쬐던 햇빛, 자외선이었네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5: 그 유일한 치료제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유일한 예방이 자외선 차단제고요. 자외선 A, B, 뭐 가시광선 모든 게 다 이런 광노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볕이 강한 낮보다는 좀 그 외의 시간 약간 어둑어둑하거나 새벽이나 저녁 때나 그럴 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2: 근데 축구라는 것이
5: 네.
2: 그렇게 시간을
5: 맞추실
2: 수 없고요.
5: 네.
0: 교수님, 지금 강석홍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1: 얼굴에 일광흑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중에 일부는 튀어나온 검버섯으로 진행을 한 상태였고 이런 현상이 햇빛이 제일 많이 이제 조사가 되는 양쪽 뺨뿐만 아니라 안면에 얼굴의 앞쪽 부분에도 중심부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건 다른 분들보다 평소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서 못 말리는 축구사랑 강석홍님 맞춤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0: 얼굴이 원래 이 정도 늘 붉으세요? 그럼 마스크 벗어보시겠어요? 네, 벗으셔도 돼요. 네. 네.
1: 그런데 피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려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만 네 가지.
0: 염증을 가라앉히고 늘어난 혈관을 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같이 하시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하시려면 이런 악화 요인을 평생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셔야 되고요. 환경을 늘 시원하게 하셔야 돼요. 에어컨 켜놓으시고요. 겨울에 너무 집안 덥지 않게 습도 한 50%를 겨울에 특히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가 있는데, 한번 바르실 때 어느 정도를 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소에 네, 바르시는 거 그대로?
2: 한 이 정도뿐이 안 쓴 것 같아요.
1: 저렇게 듬뿍 많이 발라야 하는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0: 이 바르는 양을 원래 권장 그 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르시면 네. SPF 한 4, 5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세요.
1: 네. 그간성 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던 김무수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0: 평생 관리를 잘 하시고 겉에 색조 화장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노화가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를 포함해서 얼굴 전체에 매일 열심히 바르시면 이런 광노화에 의한 주름살을 훨씬 늦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엔 김무수님 맞춤 솔루션입니다.

한번 생겨난 검버섯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크기가 큰 검버섯은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두 사람 모두 레이저 치료는 1회만 받기로 했습니다.

0: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검버섯 하나 없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분, 박시연님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1: 제가 지금 나이가 63세인데요. 한 10년 정도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0: 피부과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도 노래보다 10살은 어려 보인다는 피부. 할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1: 제 나이 또래면은 거의 검버섯이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주로. 네, 많이 봐요. 제가 조언을 많이 해주죠.
0: 어떤 조언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히 스며들도록 외출 20분 전에 발라줍니다. 좀 많다 싶을 정도 손가락 두 마디 이상 짜서 얼굴 구석구석 빠지는 곳 없이 바르고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엔 전부 다 발라줘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용품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1: 토시, 그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저는 패치까지 준비합니다.
0: 그야말로 햇빛 원천 차단.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외출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도 가능하면 햇빛을 피해 그늘로 다니기. 보통 땐 햇빛이 강하지 않은 새벽 무렵에 등산을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시연님의 비법은 가능하면 햇빛 피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1: 햇볕으로 나가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리 가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고, 뭐, 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니까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땀 나면 또 선크림 발라도 이게 다 물, 땀으로 적셔져서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도 그늘로 다닙니다.

0: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가지고 다니면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줍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덧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시연님의 일상은 그야말로 자외선과의 싸움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자외선이 그렇게나 피부에 안 좋은가요?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자외선에는 UVA와 UVB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UVB는 표피에,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합니다. 이때 자외선은 피부 조직에 남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과다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피부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많은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선 SPF는 자외선 B의 차단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이 잘 되고요. PA는 자외선 A의 차단지수인데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천으로 가리고요. 등 뒤의 작은 부분만 세 군데 노출시켰습니다.
1: 햇빛을 많이 쬐여서 손상을 입게 되면 피부에서는 처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빨갰다가 나중에 이제 멜라닌 색소 그런 거가 제자리를 못 잡아서 그 좀 시커멓게 오래 남아있고 또 피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더 만들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그렇게 해서 태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색으로 서서히 변하게 될 겁니다. 얇게 발라보겠습니다.
0: 실험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단계별로 발라줍니다.
1: 들어가시면 되고요.
0: 그런 다음 기계 안으로 들어가 자외선을 쏘이는데요. 이러다 실험면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여름 해변과 비슷한 정도의 자외선 색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바닷가에서 잠시 자외선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다 끝나셨고요. 그대로 걸어 나오시면 돼요. 눈 뜨시고요.
0: 2분 후 실험이 끝났는데요. 실험이 끝난 직후에는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지나자 달라졌죠? 아,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그래도 궁금한 게 남으셨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피부건강 OX 퀴즈. 자외선 차단주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
1: 틀렸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을 덜 해주겠죠. 우리가 아무리 발라줘도 100%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보호 효과를 갖는 그런 높은 지수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충분히 발라줘도 차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극대화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0: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피부에 더 좋다? 과연?
1: 틀렸습니다. 색조 화장은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워낙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다 보니까 가릴 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가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검버섯은 여자들이 더 잘생긴다.
1: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바르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드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만 뭐 가끔 바른다?

0: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얼굴에 일단 뭘 바르는 것 자체를 끈적거려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노화가 여성들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여성보다 많이 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검버섯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검버섯이 생긴 사람, 바로 강석홍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종횡무진 축구장을 활보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팔도시는 뭔가요?
2: 세상에 아마 이 팔에도 스타킹 끼고 축구하는 사람 처음일 거야. 이 부호가 되니까 어차피 부호막인데 아주 좋잖아요. 아주 뭐
3: 잘 어울리네요.
2: 그때요 뭐야 그거 토시 살 필요도 없고 이게 난딱 좋습니다.
3: 운동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좋고.
4: 특히 여기.
1: 오, 이제 선크림도 바르세요?
2: 제가 발라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라봤는데 이게 안 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기 스며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묻습니다.
1: 에헤이, 이왕 바르시는 거좀 공들여 바르시지.
2: 더 좋잖아요. 손에 안 묻고. 잘 발라질 거예요, 아마. 예.
5: 축구하시는 열정만큼 그 열정이 10%만 피부에 투자됐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셨는데 아까 근데 지금이라도 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2: 아, 요 근래 그 귀하신 몸이 돼가지고 제가 올려고 관리 좀 했더니 너무 얼굴이 깨끗했다고 주위 사람들 다 그럽니다.
1: 나름의 방식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꽃집 사장님 김무수님은요? 우와, 우리 사장님 이번엔 정말 단단히 마음 잡으셨네요. 남은 2주도 파이팅! 검버섯을 신경 써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피부암은 검버섯과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도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6: 몸에 옛날부터 그 종이 같은 걸 좁쌀 만하게 나가지고 이제 통증이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 7, 8년 아마 된것 같아요. 그대로 피부과 의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1: 검버섯이 생긴 곳은 배 중앙.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고 진물까지 났습니다. 검버섯인지 피부암인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살펴봐야 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조직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순용님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 아까 본 그런 피부 궤양 있는 부위 주변으로도 사실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아까 좀 까맣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8: 네.
7: 색소가 이상하게 비대칭적이고 또 약간 푸르게 보이는
8: 네.
7: 색소들이 약간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볼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이에요.
1: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입니다. 표피의 맨 아래층을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생긴 암이 바로 기저세포암인데요.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기기 쉬운데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얼굴 H존에 생기면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7: 우선은 검버섯 지루각화증은 종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증상 같은 건데요.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기만 하고 아래로 증식을 하지 않아서 마치 찰흙을 피부에 던져놓은 것처럼 위로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암은 한번 생기면 점점점 커지고 밑으로 자라.

0: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양입니다. 종양의 특징은 한번 생기면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평소에 이거는 좀 이상한 점이다라고 느꼈던 부위는 없으세요?
1: 예, 그런 건 뭐.
2: 피부암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라면 왜 햇빛 노출이 적었던 배에 암이 생겼을까요? 그건 자외선이 옷을 뚫고 침투했거나 자외선과 상관없는 유전자 변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0: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의 발현이 마찬가지로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과 암의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가 감소하는 게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취약하게 되는 거죠.

0: 수술이 빠를수록 병변이 작을수록 변이가 없을수록 치료에 유리합니다. 수술은 광범위 절제술로 진행됩니다. 배순용님의 경우 먼저 배에 생긴 기저세포암 병변보다 3mm에서 5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 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냅니다. 흉터가 적고 피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잘 봉합해주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배순용님의 경우 다행히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없을 경우 보통 기저세포암의 완치율은 9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의심되는 검버섯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는 게 좋겠죠? 검버섯과 피부암, 그래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죠. 이번에도 저와 함께 오익스 퀴즈 한번 풀어보실까요? 검버섯 중 일부가 피부암으로 발전한다. 과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답은 X입니다.
0: 아하.
1: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종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버섯 자체는 피부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0: 피부암은 조직 검사로만 확진할 수 있다. 아.
1: 환자분들, 일반 분들이 피부암을 언제 의심해야 되는지 제일 기억하기 좋게 A, B, C, D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0: 먼저 좌우 대칭을 확인해 봅니다. 다음엔 검버섯의 경계를 확인하고요. 색깔이 여러 개이거나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검버섯의 변화를 관찰하고 의심해 봐야 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1: 2cm가 넘어가면은 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암을 절제하고 나서 이 피부 결손된 부위를 복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반복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

0: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수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솔루션 막바지 김무수님의 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뭔가 달라요. 3주 전에는 맨팔에 맨 얼굴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됐었는데 와, 지금은 토시와 모자를 챙겨 쓰셨네요.
2: 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내 몸도 챙기려고 기아시 몸 찍다 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더 예뻐지려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모자 쓰고 이제 선글라스도 쓰고 그렇게 외출하려고요.
1: 피부를 챙기면서 스스로가 좀 더 소중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3: 왜 묶어놓은 거울인데 거울 사셨어요?
2: 샀어요.
3: 거울도 그럼 좀 자주 보시겠네요.
2: 아무래도 요즘에는 자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교수님의 솔루션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3개나 사셨네요.
2: 이제 선생님이 예, 선글라스를 쓰든지 팔토시를 하든지 하여튼간에 잘 지키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1: 이제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 지금부터는 김무순 본인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노년의 좋은 점이겠죠. 솔루션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 제작진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던 강석홍님. 그런데 우리 석홍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3주간 달려온 검버섯 탈출 프로젝트.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0: 무순님과 석홍님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순님은 표정부터가 달라졌는데요.
1: 네, 김무순님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셨어요?
2: 관리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어요.
3: 힘드셨어요? 평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네, 힘드셨어요?
2: 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바쁘면은 그냥 네. 네, 얼굴 뒷전으로 하고 네. 그냥 생활했던 게 네.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3주 전보다는 뭐랄까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조금 재생된 느낌으로 새로운 네. 좀 네. 사람들이 그래요. 보시고는 네. 아, 그 전보다 훨씬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이고
3: 좋아진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세요? 예, 아, 그런 그러면 얘기를 그분들이 느끼시는 게 맞아요.
0: 검버섯이 좀 옅어졌고 무엇보다 피부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3: 좀 색깔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좀 균일해 보이시거든요. 전에는 더 진한 것들이 팍팍팍 눈에 띄었었는데 예, 그런 게 많이 이제 좀 이제 흐려지면서 조금 비슷해 보이세요, 색깔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아졌다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2: 감사합니다.
3: 네, 두 달 동안
2: 좋아지게 해주셨어요.
3: 아, 좋아지시고 더 좋아지셔야 돼요.
2: 아, 네.
3: 네, 그러세요. 예. 노력하신 만큼 피부가 좋아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엄청 좋죠. 아, 좀 더 젊었을 때 신경을 쓰고 살았으면 아마 지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젊어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아쉬웠어요.
0: 저는 사실 석홍님의 변화가 제일 궁금합니다.
3: 네, 보시면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뺨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0: 얼핏 봐도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1: 그래서 그 뒤후에 제가 이제 축구장에 나가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깨끗해지냐고 또 그런 얘기
2: 들으시죠?
1: 많이 들었습니다.
3: 역시 검버섯이 옅어지면서 얼룩덜룩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너무 기분이 좋죠. 그 전에는 뭐 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얼굴이 무슨 대수냐. 나이도 있고 또 남자고 전혀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얼굴 키워가려고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얼굴 다시 탄생한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보였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3: 피부는 남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나. 그래서 피부 건강은 곧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2: 이제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야 활력이 넘치고 젊게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시면 건강한 전신 그리고 피부를 꾸준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꼭 생활 습관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 피부에 투자하는 생활 습관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피부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60대, 70대에 피부 상태를 내가 지금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확실하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3: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4: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3: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4: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0: Happy New Year.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3: (웃음)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하지만현실은180도다르죠400km 아래의일본새해첫날을축하하던노토반도의주민들은난데없는지진에혼비백산했습니다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규모 7.5 로이지역역사에기록된어느지진보다강했습니다우주에서봐도파괴의규모는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0: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명절 때 화투 치는 거, 또 윷놀이 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전통놀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게임, 이런 걸 보드게임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있답니다. 요즘은 보드게임 방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노인들도 보드게임을 아주 즐겁게들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드게임을 창작해서 만드는 전문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1세대 보드게임 작가, 무려 80여 가지의 보드게임을 출시했다는데요. 김건희 작가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하시나요?
1: 방금 제가 얘기한 파투?
0: 아, 그런.
1: 윷놀이? 네,
0: 맞습니다. 그런 예. 것도 보드게임이고요. 예. 생각해보면 이제 보드게임 하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뭔가 기물을 놓고 사람들이 함께 그 게임을 즐기잖아요.
1: 보드가 뭐예요, 보드가?
0: 보드는 이제 판입니다.
1: 판?
0: 네, 영어로 이제 보드와 게임의 이제 합성어잖아요. 판 놀인데, 판에서 하는 게임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조금 협소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도 게임이잖아요.
1: 물론이죠.
0: 그래서 저는 테이블탑 게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테이블?
0: 테이블탑.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 네. 예를 들면
1: 방바닥에서 해도 되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테이블로
0: 그때는 이제 테이블이 방바닥이 되는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통칭해서 이제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카드 게임도 있겠지만 그 미니어처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그만 장난감들의 색칠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정놀이하는 그런 것도
1: 예,
0: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것도 이제 보드 게임, 테이블탑 게임에 이제 분류가 되고요.
1: 어.
0: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하는 게 대화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자신의 캐릭터가 돼서 그 세계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임도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 통칭해서 이제 테이블탑 게임이라고 합니다.
1: 어.
0: 예. 그래서 보드게임을 그렇게 정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듭니다. 윷놀이도 보드게임이 하나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좋은 보드게임입니다.
1: 그죠?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겠네요.
0: 예, 지금 이제 그 보드게임 기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보드게임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모든 보드게임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4만 가지 정도 됩니다.
1: 14만 가지?
0: 예, 굉장히 오. 많고 매년 거의 2천 가지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요.
1: 예. 바둑이나 장기도 전형적인 보드게임 맞죠?
0: 맞습니다.
1: 예.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보드게임 역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주로 많이 접하시는 게임, 이제 핸드폰 게임도 이런 것들일 텐데 저는 이제 보드게임을 좀 더...
1: 핸드폰 하는 모바일 게임은 보드게임 그렇죠. 아니죠, 그건?
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드게임 씬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보면
1: 예.
0: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1: 예, 예.
0: 서로의 이제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감정도 느끼고.
1: 오프라인 게임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온라인 게임은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없고.
0: 네.
1: 그러니까 가장 그 보드게임이라고 정의하려면 필수 요건이 사람이 모여야 한다. 1번.
0: 그렇죠. 네.
1: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뭔가 도구가 있어야 한다. 2번 맞습니까?
0: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1: 뭔가 구성물을 가지고
0: 네.
1: 그래야 그 구성물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성물을 구입해서
0: 네.
1: 그 규칙에 맞춰서 게임을 즐기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야 하나의 시장도 생기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 14만 가지나 있고 1년에 2천 가지나 나오니까
0: 네.
1: 전업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작가라는 직업도 있는 거군요.
0: 그 왕구를 생각해 보시면 가지고 오는 규칙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1: 예, 예.
0: 하지만 보드 게임에는 이제 규칙서라는 게 항상 들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 게임이 재미있게 만드는 그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 같은 보드 게임 작가들이라고 불리는
1: 네,
0: 사람들입니다.
1: 네. 네. 그 보드 게임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겠네요.
0: 그건 이제 출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그걸 출판사라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예.
1: 네.
0: 책도 이제 저자가 글을 쓰는데 예를 들면 책의 패키징을 하고 표지를 디자인하고 에디팅을 하고
1: 예, 예.
0: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이제 출판사가 있잖아요.
1: 3,000부, 5,000부씩 찍어내고.
0: 그렇죠. 그렇죠. 보드게임도 출판사가 있습니다.
1: 그렇겠군요.
0: 그래서 작가와 출판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보드게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1: 네, 네.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가시게 되셨습니까, 그래?
0: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제가 좋아했던 게 졸립게임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 못 들어봤는데요.
0: 그 일본의 그 반다이라는 회사에서 파티게임 시리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이것을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의 100가지의 게임 이제 시리즈가 나왔었거든요.
1: 100가지? 하나의 네. 시리즈인데?
0: 네. 하나에 1,000원이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그걸 이제 동네 친구들이 이제 맨날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이제 되게 즐겁게
1: 하나에 1,000원이라면 게임 도구 전체 일체가 1,000원이다.
0: 네.
1: 그러니까 뭐 화투 놀이로 치면 화투 한 몫이 저 얼마인 것처럼.
0: 네, 네.
1: 근데 그 하나에 1,000원짜리만 있으면 여럿이서 매번 놀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게 한 100가지의 버전이 있다 이거예요.
0: 네, 다 다른 게임이
1: 100가지. 다 달라요?
0: 예.
1: 허허.
0: 근데 이제 혼자 다 사긴 부담되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예, 사서 하는 거죠.
1: 게임의 룰은 조금씩 다르고.
0: 조금씩 다른데 다 비슷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해서 도착한 곳에 액션을 한다.
1: 아,
0: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1: 주사위 놀이, 목적지를 네. 향해 가는 거.
0: 네.
1: 그 뭐 대충 이렇겠죠. 6이 나오면 6.

0: 6칸을 가는데
1: 맞습니다.
0: 6칸째에 무슨 함정이 있으면 도로 돌아간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뭐 이런 거죠?
1: 네.
0: 아이,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1: 맞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뭐 콘솔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 이런 게임들에 좀 밀렸죠. 그런 것들이 워낙 재밌었으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잊고 살다가 대학교 가고 이제 복학했을 때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보드게임 방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0: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네. 동네에도 보드게임 방이라는 게 생겨서
1: 네.
0: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네.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맞아요.
1: 그죠.
0: 어.
1: 근데 너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딱 갔는데 보드게임을 이제 갖다 엄청 큰 보드게임 하나 갖다 놓고 30분 동안 이 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0: 어.
1: 아르바이트 분이. 그게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이었는데 너무나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서 제가 듣다가 졸았거든요. 게임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복잡한데 이렇게 몰입도가 높고 보드게임 세계가 이렇게 깊을 수 있지를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다시. 그리고 게임을 거의 1시간 반을 합니다. 그 하나의 게임을.
0: 몇
1: 딱 한 판 하는데.
0: 몇 사람이 하는데?
1: 세네 명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 보드게임과 관련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취미로 만들기는 했는데.
0: 그 방금 얘기한 그 네. 게임은 어느 나라 게임이었어요?
1: 독일 게임입니다.
0: 독일?
1: 네.
0: 예.
1: 그게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원래 그 이전의 게임들은 다 미국 게임이었거든요. 클래식 게임, 전통 게임인데.
0: 예.
1: 독일에서 탄이 나오고 이게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백만 카피가 팔리면서 독일식 유럽 게임, 유로 게임이라 하거든요. 유럽식 전략 게임이 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드게임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제 보드게임이 뭔가 이제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0: 엄청난 네. 세계구나라는 걸 네. 아시게 됐고.
1: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학생 때.
0: 대학생 때 그냥 취미 삼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네. 취미 삼아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 그렇죠. 네. 테마도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은 안 됐죠. 출판도 안 되고 그냥 재미로 만드는
0: 예,
1: 거니까.
0: 예, 예, 예.
1: 원래 꿈은 또 만화가였어요. 제가 만화책도 좋아해서. 근데 대학에 오니까 이제 만화가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 적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0: 그림 그리는 게 네. 적성에 안 맞더라.
1: 네. 그래서
0: 뭔가 이야기를 네. 구성하는 쪽이 적성에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쉽진 않았던 거죠.
0: 그러니까 그림 재주는 없지만 네.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는 있는.
1: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취업을 이제 하게 됐죠.
0: 일반 직장을 들어가셔서
1: 네. 직장을 들어갔죠.
0: 그러다가요.
1: 그러다가 취미로 보드 게임은 계속 플레이도 하고 이제 만들기도 했었어요.
0: 예. 거기서 만든다는 얘기는 뭐 혼자 도구까지 제작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1: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그걸 이제 종이를 프린트해서 자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0: 아 수작업으로
1: 네, 만드는 거예요.
0: 혼자서.
1: 예. 네. 근데 아무도 뭐가 이게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이거 도대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카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거창하게 이제 한국 보드게임 개발자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 한번 모아보자.
0: 과거에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카페가?
1: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0: 최초로 만든 거네요?
1: 네.
0: 그래서요?
1: 신기하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0: 비슷하게 즐기면서 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던 사람들.
1: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만 재밌나? 남들도 재밌지 않을까?
0: 그렇지, 그렇지.
1: 같이 이제 해보면서 이게 정말 남들도 재밌는 건지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죠.
0: 아, 거기 모여가지고 네. 각자 아이디어를 내놓고
1: 네. 네.
0: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1: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2003년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0: 예, 예.
1: 2010년에 드디어 첫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0: 그 모인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의
1: 제 게임이.
0: 출판사를 네. 만난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판사분도 모임에 오시게 되고 모임에 계신 분이 또 출판사를 하시게 되기도 하고.
0: 2010년에 그 최초 출시하셨다고 하기 전에는
1: 네.
0: 그럼 우리나라에 보드게임 작가, 전문적인 작가가 아예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또
1: 그렇다고 봐야죠.
0: 보드게임을 만드는 네. 출판사도 없었던 거예요?
1: 출판사는 있었는데요.
0: 그 출판사는
1: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통사였습니다.
0: 외국과 가져다가?
1: 그렇죠. 한국어로 바꿔서.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예, 유통을 예. 하는.
0: 국내 창작 작품이 전혀 없었다, 쉽게 말하면.
1: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있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작품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뭐 2000년대 초반에 보드게임방이 많아졌으니까
1: 다 유럽게임, 미국게임들이었어요.
0: 그 보드게임방이 공급하려면 출판사는 있었어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나 작가는 없었다.
1: 네, 그렇죠.
0: 그 최초 출시를 하신 거고, 2010년에.
1: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요.
1: 그때부터 이제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0: 국내 작품들도?
1: 네, 국내 작가들의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0: 그 만드신 그 카페에 모여든 사람들이겠구나.
1: 네네네.
0: 예.
1: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게임이 출시됐나 보니까 이제 모임에 오래 나온 분들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밌는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예.
0: 그 뭐 인정을 받아야 또 다음 걸 만들고 출시가 되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안 되니까 재밌는 사람은 이게 취미로 계속 남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떠나시게 되는
0: 그렇겠죠.
1: 거죠, 자연스럽게.
0: 그렇겠죠. 예. 그럼 다니던 직장을 아예 그만두신 건 언제예요?
1: 그게 제가 이게 전혀 이제 보드게임이랑 상관없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투자 자문사였는데.
0: 투자 자문사?
1: 네. 완전히 다르죠.
0: 예, 예.
1: 제가 전공은 또 만화가고 싶어서 디자인과였거든요.
0: 근데 무슨 투자 자문사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1: 그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병장 때 고민이 이제 엄청 되더라고요.
0: 예.
1: 다들 제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병장들이 제대를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0: 제대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1: 네,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너무 그게 두려운 거죠. 뭘 해야 되지? 이제 만화가도 못하고, 보드게임은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돈 버는 게 뭘까를 고민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다 주식을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0: 예.
1: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0: 주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1: 네. 서점에 가도 그때만 해도 뭐 차트 투자 뭐 다른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경제신문을 보는데, 서울대 투자 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를 연구한다.
0: 예.
1: 아, 이분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연구하면 되게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낙성대에 있는 동아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제 뭐, 그래? 뭐 주식을 알아? 너는 뭘 할 수 아냐? 제가 만화를 조금 그립니다. 했더니 이제, 잘 됐다. 우리가 그 서울대 경제신문이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보는 경제신문을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주식 투자 만화를 네가 좀 연재를 해라.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투자 자문사 이제 그 선배님들이 서울대 이제 선배님들이 차린 거죠. 졸업하고
0: 투자 자문사를.
1: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요.
0: 아, 완전히 그냥 인연으로 들어간 네. 직장이군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그 회사를 아예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1: 아니, 너무 이제 좋은 저한테는 좀 가분한 자리였고 7년 정도 이제 마케팅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제 맞지 않은 옷이니까 뭐 만화가겠다고 하고 뭐 보드게임 만들겠다는 사람이 뭐 이게 투자 잠사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야겠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아내가 이제 직장 관두고 아이를 보던. 그때 아이가 한 5살, 4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혼자 벌었는데.
1: 네.
0: 그 직장마저 그만두겠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아, 보드게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할 줄 알았죠.
0: 네.
1: 근데 그래라. 뭐 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그 너무 얼굴이 썩어 있었다. 이 사람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0: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1: 네.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으로 먹고 살아보자 했는데 사실 이제 보드게임 만드는 걸로는 취미로는 했지만 이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보드게임 회사 출판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원서를 넣었죠.
0: 예.
1: 제가 그때 35이었거든요. 신입사원으로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0: 나이가 많아서.
1: 떨어졌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생각해본 게 보드게임 방. 그 다음으로 생각해본 게.
0: 그렇죠. 보드게임 방들은 여전히 있었으니까.
1: 예.
0: 영업하는 장소.
1: 그렇죠. 그렇죠. 그 보드게임 방에 이제 가서 매물로 나온 보드게임 방이었거든요. 하루만 일해보겠습니다. 하루 일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0: 그것도 또 안 돼요?
1: 예, 안 맞아요. 서비스업이 안 맞더라고요.
0: 그렇지.
1: 손님을 응대하고 하는데 저는 보드게임을 좋아하지만 아, 이걸 내가.
0: 아니, 게임을 좋아하는 거랑 게임 창작에 취미가 있는 거랑 사람 접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지.
1: 완전히,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0: 그래서
1: 둘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던 일을 한 거예요. 보드게임 만드던
0: 창작을.
1: 거를 좀 더 한 거죠.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다행히 너무 운이 좋아서 이제 게임들이 이제 계약이 되고 한 3년 만에 정착을 했어요.
0: 회사를 그만두고 첫 게임이 계약된 게 얼마 만이었어요?
1: 거의 그때부터 계속 계약이 됐어요.
0: 아니, 회사 그만둔 직후부터?
1: 네.
0: 오, 첫 너무... 계약이 어디랑 했습니까?
1: 그게 제가 이제 국내에서 나온 선물입니다라는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0: 일본 게임 마켓, 일본에 이제 보드게임 행사가 있거든요.
1: 프로토타입은 뭐예요?
0: 그러니까 그 아직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샘플인 거죠.
1: 샘플.
0: 예, 그러니까
1: 네.
0: 게임의 재미를 검증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걸
1: 오케이.
0: 가지고 작가들은 출판사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따지면 원고라고 보시면 돼요.
1: 원고를 들고
0: 예.
1: 선물입니다라는 작품도 직접 만든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종의 원고 뭉치를 들고.
0: 네, 일본 게임 마켓에 갔어요.
1: 그건 국내에서 안 되고 해외를 두들겨야
0: 아니,
1: 되는군요.
0: 국내는 이미 출판사가 정해졌고,
1: 어.
0: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해보려고.
1: 아, 국내는 계약이
0: 네,
1: 됐고.
0: 네, 네. 네,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게임을 발굴하러 프랑스 출판사가 오신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나서 이 게임을 시연을 했더니, 이거 좋다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1: 프랑스에서.
0: 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드디어 나도 이제,
1: 국제적인 사람이네.
0: 괜찮다. 이거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계약이 안 됐어요.
1: 프랑스랑?
0: 예. 네.
1: 어.
0: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잘 팔리거든요.
1: 예.
0: 수준에 맞는데,
1: 예.
0: 프랑스에는 이미 유사한 게임들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
1: 아.
0: 근데 이제 네가 좀 센스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보여준 프로토타입이 이제 캣 킹덤이라는 작은 주머니 속의 왕국이라는 그런 작은 게임이었는데,
1: 예.
0: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게 이제 무료라는 게임으로 출시가 돼서 프랑스에서 되게 잘 됐어요.
1: 히트를 쳤군요.
0: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이름을 좀 해외에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1: 네.
0: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출판사에도 제 게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됐고,
1: 예.
0: 그렇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
1: 회사를 그만둔 연도가 몇 연도쯤입니까?
0: 2014년일 거예요. 2013년에 이제 퇴사 통보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인수인계를 마치고 2004년 초에.
1: 2014년?
0: 네, 2014년.
1: 딱 10년 전이네요.
0: 네, 그렇죠.
1: 그럼 14년에 완전히 퇴사한 직후부터 국내 해외 출판사랑 계약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0: 예.
1: 그리고 지금 딱 10년 지났는데
0: 네.
1: 처음에 소개했듯이 무려 80가지가
0: 네.
1: 넘는
0: 네.
1: 게임을 출시했다.
0: 네.
1: 1년에 8건
0: 그러면
1: 이상이네요.
0: 8개 꼴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8개가 출시되려면 곱하기 몇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게임 계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만들었죠.
1: 몇 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0: 타율이 예전에는 한 1할 정도 됐어요. 한 10개 만들면 하나 계약이 되는 수준. 근데 지금은 한 5개 만들면 하나 정도? 아니면 이하 로픈? 한 4개 만들면 하나 정도는 되는
1: 그래도
0: 것 같아요.
1: 그러면 80개, 800개, 최소한 5, 600개 이상은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1: 1년에
0: 많이.
1: 50개, 60개의 게임을 창작했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매주 만듭니다. 매주.
1: 일주일에 한 건씩 나와요, 그게?
0: 그렇게 해야 돼요.
1: 아니.
0: 프로 작가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아까 그 출판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책을 쓰시는 분들은
0: 네.
1: 뭐 소설가가 됐건 시인이 됐건
0: 네.
1: 아니면 뭐 무슨 전문적인 그저 저작을 하시는 분이
0: 네.
1: 됐건 그분들은 책을 써서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면 인쇄식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0: 네.
1: 게임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0: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니까 게임 출판해서 그 게임이 많이 팔리면
0: 네.
1: 그에 해당하는 인쇄를 받는 방식이겠죠?
0: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저작권 계약을 해서 인쇄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1: 예.
0: 외주 개발이라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 요청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1: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요청을 받는 거예요?
0: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그러니까 캐릭터, IP, 홍보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하.
0: 예, 네,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유명한 캐릭터들로 보드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보이실 거예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1: 그런 방식하고 또
0: 네.
1: 교육적 목적이라는 건 뭐죠?
0: 그거는 뭐냐면 이제 시중에 보이지 않는 게임들인데 회사의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들을 교육하시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앞에서 강의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거죠.
1: 직원 교육용 게임이
0: 예.
1: 있어요?
0: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는데 게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게임으로 이제 강의를 푸는 거죠. 이제 그런 게임들 개발도 이제 의뢰를 하시고 예.
1: 그렇군요.
0: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그런 쪽은 외주를 받아서 일정의 용역비를 받고
0: 네네.
1: 창작해 주는
0: 그건 저작권이
1: 방식.
0: 저한테 없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0: 그거는 이제 따박따박 들어온 인쇄가 없고.
1: 그렇겠죠.
0: 네, 전자가 이제 저한테는 좀더 중요하죠. 저작권이 저한테 있고, 계약을 해서 출판사에서 인쇄를 받는 그런 게임들.
1: 보통 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쇄가 한 10%
0: 네.
1: 유명 작가가 되면 그보다 좀더 높고 이렇게
0: 네.
1: 되잖아요.
0: 네네.
1: 이쪽 세계도 비슷합니까?
0: 더 낫습니다.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아.
0: 보드게임 출판사의 역할이 좀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좀총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1: 뭡니까?
0: 첫 번째는 이제 규칙이죠.
1: 규칙.
0: 저 같은 작가들이 이제 쓰는
1: 예.
0: 규칙. 근데 나머지 세 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테마, 게임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작가가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최종 결정은 출판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을 더 잘 아니까, 시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저 같은 작가들이 그린 게 아니라 그 타겟에 맞게, 그러니까 이 게임의 소비자에 맞게 이쁘게 그려주는 것도 출판사가 하죠.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보드, 카드, 주사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1: 그렇죠.
0: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많은 거죠, 출판사에서.
1: 작가는 규칙만 만들어요?
0: 규칙만 만듭니다.
1: 그래도 그 규칙을 만들 때 등장하는 네.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0: 다 생각을 하죠.
1: 기본 구상은 있어야 네. 할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려라는 경우 제목은 그런데 프랑스에서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캣킹덤이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이거 그 네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적인 이름을 좀 후보를 몇 가지 달라 그래서 쭉 줬는데 고려가 코리아의 이제 어원이라고 이제 의미를 주니까 예. 아 이거 의미가 좋다. 제목을 고려로 하자 해가지고 고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캣킹덤은 원래 카드들이 다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건물보다는 캐릭터가 더 시장에 좋다. 그래서 다 캐릭터로 했어요. 아,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고려시대 인물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1: 장군들로.
0: 네, 좋죠. 근데, 아, 이건 프랑스에서 모르고.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거기에 흑인, 백인 뭐 다 나와요. 동양. 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출판사에서 마켓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1: 아, 네. 애초 구상은 있으나 네. 시장 적합도에 따라서 네. 다 변화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다만 규칙은 분명히.
0: 제 책임인 거죠.
1: 작가가 만드는 것대로 네. 가는 거겠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건 저는 이제 모든 요소의 총합의 결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임의 메커니즘,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제 보드게임 작가다라고 저는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 세계에 뭐 한 14만여까지 네. 그중에 최고 베스트셀러는 어떤 게임입니까?
1: 지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랑 1등 거기에 1등으로 등록된 게임이 좀 달라요.
0: 그거 무슨 뜻이에요?
1: 그게 뭐냐면은 평점이 1등인 게임은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아니고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누구나 아는 게임들입니다.
0: 그렇겠죠.
1: 예를 들면 뭐 모노폴리, 클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임들. 매년 100만 단위로 팔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게임.
0: 지속적으로?
1: 지속적으로.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그건 새로운 저작권 캐릭터를 입혀서 예.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또 삽니다. 규칙이 다 똑같은데.
0: 버전을 바꿔서?
1: 버전을 바꿔서.
0: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네. 만드신 80여 가지 중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겁니까?
1: 국내는 선물입니다. 아카와시 좀 괜찮은 편입니다.
0: 총 네. 몇 부 정도 팔린 거예요?
1: 그럼? 저는 아직 밀리언셀러까지는 아니고요. 그 윗단계. 그러니까 10만 단위.
0: 몇 십만 단위?
1: 그렇죠. 제 꿈이 이제 밀리언셀러를 만드는
0: 지금도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1: 네. 꾸준히 이제 팔리고는 있고요.
0: 해외에서는?
1: 해외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0: 전반적으로 다 만드신 작품이?
1: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도 뭐 팔리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0: 아직 거기까지
1: 특정 국가에만 좀 나가고
0: 네. 어느 나라에 제일 잘 나갑니까?
1: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홍콩 회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까지 홍콩 대만 중국에도 이제 나가거든요.
0: 예, 예.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되게 희망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테니까.
0: 네. 네. 그나저나 그 일주일에 한 권씩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0: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
1: 그러니까 해 아래 세우는 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메커니즘의 새로운 조합을 찾는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취미로 할 때는 아이디어를 기다렸어요. 뭔가지 작가까지 영감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샤워할 때 뭐 이렇게 뭐 산책할 때 이런 걸 기다렸는데 네. 이제 프로 작가가 돼서부터는 그냥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메커니즘의 이제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는 기존에 나온 그 14만 가지의 게임이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0: 비슷비슷한 거죠.
1: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했던 재미있는 게임의 기억을 적어두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새로운 조합을 찾는 거죠.
0: 네.
1: 그런 방식으로.

0: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미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걸 이제 테스트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1: 지금 현재도 뭔가 하나 만들고 있군요.
0: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전 세계에 김 작가처럼 전업적으로 보드게임을 창작하는 보드게임 작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0: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작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보면 한 3만 명 이상 돼요. 대부분은 부업 작가인 거죠.
1: 그렇겠죠.
0: 책도 저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부업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부업이라기보다는 뭔가
1: 자기 일이 있고.
0: 보드게임 작가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업으로 하시거든요.
1: 예, 예.
0: 이걸로 이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1: 전업 작가가 또 있습니까?
0: 있습니다.
1: 몇 명이나 됩니까?
0: 지금 이제 작가 협회에 한 2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게임을 내신 분들은 한 50에서 100명 사이로 저희가 좀 추정이 되고요.
1: 예.
0: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1: 그러니까.
0: 이제 인세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손가락에 꼽습니다.
1: 10명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훨씬 많은 작가들이 나와야 되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우리나라에서.
1: 네. 네.
0: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건 그만큼 보드게임을 즐기는 대중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우리나라의 보드게임을 즐기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까?
0: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제 보드게임 회사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저성장, 이미 이제 저성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드게임 회사 성장률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보드게임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1: 네.
0: 실제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드게임을 즐기신 분들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자녀분이 2000년대 초반 보드게임만 가셨잖아요. 아마 지금 이제 20대, 30대 됐을 거잖아요. 지금 딱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메인 보드게임 플레이어들이에요.
1: 그렇군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야죠.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세계적으로 보드게임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즐기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어디입니까?
0: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문화예요, 보드게임이. 왜냐하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0: 뭔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북미와 유럽에 이제 많이 하고요. 거기는 이제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이제 보드게임 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 있죠.
1: 북미 유럽 쪽이.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젊은 층 위주입니까?
0: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세대 간에 좀 차이가 좀 갈등이 좀 많잖아요. 대화가 되게 안 되잖아요.
1: 대화 안 하잖아요.
0: 네. 특히 이제 교수님 소통 전문가시잖아요.
1: 예, 예.
0: 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성장을 했잖아요. 너무 빨리 변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너무 세대 간에 겪은 세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1: 단절이 많고.
0: 네, 그러니까 당장
1: 대화가 어렵고.
0: 네, 당장 어르신들이랑 20대, 30대가 같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1: 어렵죠.
0: 당장 이제 게임하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보드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네.
0: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같이 하면 이제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20, 30대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보드게임 되게 평등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는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1: 그렇죠.
0: 거기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1: 없죠.
0: 거긴 뭐 빈부 갈등도 없고, 뭐 좌우 정치 갈등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보드게임 함께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초가댁에 그 제가 윙크라는 보드게임을 들고 간 적이 있어요.
1: 예.
0: 그게 뭐냐면은 이 서로 윙크를 해서 우리 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딸이랑 처형, 뭐 처제 가족, 장인 장모님 다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이랑 제가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장인 어른이 저한테 계속 윙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러면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장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걸 보시고 막 이제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1: 예, 예.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겠네.
0: 네, 그 보드게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1: 아니, 뭐, 그냥 윷놀이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0: 네.
1: 예. 뭐 윙크까지 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이후에 나누는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 어르신 분들도 젊은 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1: 네,
0: 젊은
1: 네.
0: 친구들도 좀 가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노인분들끼리만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1: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0: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보면 대체로들 화투를 치시거든요.
0: 그러니까 화투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1: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네. 돈 내기를 하셔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0: 돈 내기 안 해도 재밌는 게임 되게 많거든요.
1: 그러니까 제 말이 네. 화투를 대체할 네. 이 노인정용 네. 그 보드게임이 좀 많이
0: 들어가야죠. 그래? 네, 종류별로 들어가야죠. 저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도 하시는데 그거 뭐 초단, 홍단 이게 다 3점씩이고 뭐 5점이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1: 어렵죠.
0: 그거보다 단순한 게임 많거든요. 재밌는 게임.
1: 그렇죠.
0: 그런 게임들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너무 이제 노인들 분들께 이제 하시는 것보다 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좀 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1: 세대
0: 같습니다.
1: 세대 간에 같이.
0: 네. 네. 보드 게임을 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가르쳐 주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제가 얘기한 대로 치매 예방 등등에도 도움이 되고.
0: 맞습니다. 이게 계속 두뇌 머리를 게임이니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손과 눈의 이제 협응력이라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이게 이제 당연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죠.
1: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인층에서 네. 그렇게 폭넓게 즐기고 있다?
0: 합니다. 3대가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30 게임하는 세대가 노인이 되면 당연히 그 문화가 될 건데.
1: 그렇군요.
0: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1: 이제 시작이다, 네. 우리나라는.
0: 네. 네. 네. 좀 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1: 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맨날 똑같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게임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0: 그렇죠. 좀 더 이제. 아, 이번에 무슨 게임 할까 기대감도 생기고 또 머리도 이제 더 쓰게 되고 예.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1: 예. 예. 예. 게임이 성공하기 위한 뭐 기본 몇 가지 요건 이런 게 있습니까?
0: 예.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이제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예. 제가 한 뭐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재미가 있어야겠죠.
1: 재미.
0: 그러니까 아무리 출판사에서 이쁘게 잘 만들어도 이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그냥 일쇄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재미가 있으면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게임을 사는 분들이 해보고 재밌어서 야 이거 어디서 사면 돼? 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되죠.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팔린 게임이 저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많이 팔렸겠죠. 네.
0: 예전에는 이제 취미로 하니까 내가 재밌는 게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팔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게임이 남들도 그렇죠. 네, 재밌어하는 게임인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대중적 소구력의 재미.
0: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에도 이어지는데.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타겟이 게이머 타겟을 잡는 것보다는 캐주얼 게이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 캐주얼 게임이 뭐예요?
0: 네, 그 캐주얼 게이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게임을 해요.
1: 네, 네, 네.
0: 근데 저처럼 진짜 깊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게임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캐주얼 게이머라고 해요. 지금 젊은 분들 대부분 이제 캐주얼 게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1: 예.
0: 이분들을 타겟으로 잡는 것이 좀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수많은 게임 이제 몇천 가지 게임이 매년 쏟아지는데 다 비슷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눈길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게임의 매력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지, 어떤 모양이지, 어떤 그림이지. 아, 이거를 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도 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 예, 예. 네.
0: 그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맞아야지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1: 재미, 타겟, 매력.
0: 네.
1: 그리고 작가는 그거를 대중에게 적합한 재미와 매력을 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데 네. 테스트랑 수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재밌어 할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죠.
1: 네. 네. 그런 게임 하나를 책을 사듯이 사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보통 네.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0: 작은 카드 게임 몇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같은 이제 덕후들이라고 하죠. 하는 뭐 수십만 원짜리 게임까지 있습니다.
1: 수십만 원?
0: 네. 십수만 원.
1: 그건 그 들어가는 소도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겠네요.
0: 굉장히 많아요. 박스도 이제 코어 세트, 그러니까 본 세트가 하나 한 10만 원짜리 있고 확장판 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 모아두면 수십만 원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제가 한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1: 집에 2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0: 네네. 3천 개? 2천 개 넘을 거예요. 2천 몇백 개 정도 됩니다.
1: 그것만 싸놔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0: 그래서 이제 다 창고가 있습니다.
1: 네. 그중에 뭐 대부분 해외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0: 대부분은 이제 해외 작품.
1: 그 2, 3천 개를 다 네. 조금씩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0: 한 100개 정도 빼고 몇백 개 빼놓으면 다 해봤죠. 네.
1: 안 해본 것도 있어요?
0: 있습니다. 책이랑 똑같아요. 제가 책도 좋아하는데 일단 사두잖아요. 아~ 언젠가 읽을 거다. 보드게임

0: 너 언젠가 할 거다 우리 쌓아두는 거죠.
1: 국내에 게임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0: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래도 국내 지금 한 2, 3천 개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국내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산 것들도 많습니까?
0: 다 국내에서도 사고 해외에서 사고. 네.
1: 국내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게임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0: 한글판으로 나온 종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수백 종될 거고요.
1: 수백 종
0: 네,
1: 정도?
0: 수백 종될 거예요. 14만 개 중에 수백 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1: 거듭 얘기한 대로 신흥 국가라니까 그거잖아요.
0: 네. 들어온 지는 20년 됐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지금도 게임을 하긴 합니까? 계속 구상하느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 건좀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랑 이게 이제 제 본업이 됐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 플레이를 할때 약간 좀 다릅니다.
1: 네.
0: 전에는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막 적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 이건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런 거를.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게임 많이 합니다.
1: 누구랑 합니까?
0: 가족들이랑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 동료 작가들이랑도 많이 하고요. 네.
1: 어...
0: 정기적으로 합니다.
1: 아, 정기적으로
0: 네,
1: 모임을
0: 게임
1: 딱.
0: 데이에 모여가지고.
1: 아하.
0: 하루 종일 하는 거죠.
1: 주로 이기는 편입니까? 지는 편?
0: 저는 잘못 이겨요. 왜냐면은, 제가, 저랑 게임하면 지겠지라고 이제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한 4명 게임하면 3, 4등, 2, 3등, 3, 4등 해요. 1등은 거의 못 하는데.
1: 왜요, 왜요?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탐험가 형이라 하는데, 게임을 할때 유형이 있어요. 승부사 형들이 대부분 1등을 하고요.
1: 예.
0: 저는 탐험가 형이라 해가지고,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 게임의 요소들이 뭐가 있지? 이런 걸좀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1: 네.
0: 그런 거다 일일이 하느라고 이제 승부에 약간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이기지 못합니다.
1: 안전한 길로 가서 이기는 쪽이 아니라
0: 네,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 그래야 또 다음 작품을 구상할 수
0: 그렇죠.
1: 있으니까 그런 거겠네요.
0: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습니다.
1: 그런 보드게임 가지고도 사행성으로 갈 우려도 있죠?
0: 저는 모든 보드게임에 돈을 걸고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현실에 이제 접목이 되는 순간,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게임이 아니라. 매직 서클이라 그러는데, 게임이 플레이되면 그 게임이 플레이되는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에요. 왜냐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거 내가 이기면 돈을 받아? 그러면 뭔가 속임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재미도 없다. 그건. 게임이 아니니까.
1: 아까 얘기한 그뭐 수십만 원짜리 그런 복잡한 그런
0: 네.
1: 게임들은 그막 한번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0: 어렵습니다. 배우는데 1시간, 플레이하는데 뭐 두세 시간,
1: 한번
0: 정리하는데 30분, 뭐 이렇게.
1: 한번 게임하는데 두세
0: 하루가
1: 시간?
0: 그냥 훅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은
1: 우와.
0: 그냥, 그러니까 보드게임에 만약에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시면은 이제
1: 안
0: 저 멀리 이렇게 떨어지시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고스톱보다 쉬운 게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너무 쉬우면 아까 얘기한 처럼
0: 네.
1: 주사위 굴려서 뭐 몇칸 건너뛰고
0: 그러면 시시하죠.
1: 너무 시시하잖아요.
0: 네, 그게 이제 고스톱이 재미있는 게 운이 100%가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1: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그게 딱 좋습니다.
1: 네.
0: 주사위는 6 나와서 6칸가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머리 쓸게 없거든요.
1: 네.
0: 그건 운이 100%예요. 그런 게임은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드게임방에서 뭐 아주 단순한 게임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거든요. 머리 쓰는 게임들이 1위로 올라섰어요. 예를 들면 루미큐브 같이 숫자 맞추는 게임, 머리 쓰는 게임이거든요. 뭐 플랜더, 뭐 이런 수학 관련한 게임들,
1: 알겠습니다.
0: 추리하는 게임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1: 보드 게임 방들이 또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0: 예,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1: 일단 그런 보드 게임 방을 방문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소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0: 네.
1: 해보고.
0: 네.
1: 괜찮다 싶은 거는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0: 네,
1: 가족들과 해보고 뭐
0: 그게
1: 이렇게
0: 입문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1: 그렇군요. 계획과 목표라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0: 네, 저는 이제 지금 유럽에 계신 그 많은 작가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세요. 할아버지 시들인데도 굉장히 트렌디한, 굉장히 시대에 맞는 게임 많이 만드시거든요.
1: 예.
0: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0: 네, 계속 이제 평생 게임하고 게임 만들고.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다 보면 밀리언셀러
1: 나오겠죠.
0: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보드게임 세대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새로운 놀이 문화로도 정착시킬 수 있고 네, 앞으로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영역인 것 같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0: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0: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미가 아주 훌륭해지고 있죠. 모두 그 다양한 시각 효과 덕분입니다. 촬영할 때는 없던 그런 배경이나 또 날씨를 창조해내고 괴물을 만들어내고 뭐 심지어 우주 공간도 구현해내고 이게 다 시각 효과죠. 네, 우리나라 1세대 시각 효과 감독으로 1998년부터 무려 17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손승현 시각효과감독 함께 만나봅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VFX라는 용어가 뭡니까?
1: 아, 비주얼 이펙트라는 용어고요.
0: 비주얼 이펙트.
1: 예.
0: 시각 효과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VFX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CG 그랬는데.
1: 아, CG는 이제 시각 효과의 하나 요소고요.

0: 특수분장팀?
1: 특수효과,
0: 네. 그러니까,
1: 특수분장.
0: 예, 그다음에 무술팀, 미술팀, 촬영팀.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시각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최종 완성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CG팀이 하다 보니까,
1: 예.
0: 약간 그걸 혼용해 쓰긴 있습니다.
1: 그래서 시각 효과의 대명사가 그냥 CG가 돼버린 것 같지만,
0: 네네.
1: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 분장도 시각 효과의 하나예요?
0: 그럼요.
1: 아, 그럼 시각 효과 감독님 그러면 그 특수 분장, 특수 효과, 뭐 무술까지도 관장해야 됩니까?
0: 맞습니다.
1: 오, 영역이 굉장히 넓군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효과 감독은 그들과 어떤 이제 하나의 미션을 풀때
1: 예.
0: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가는 길은 방향은 있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타임에는 무술팀이 좀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혹은 배우의 안전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하는 C팀이 좀더 많은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1: 아하.
0: 것들은 이제 서로 그 작품마다, 그다음에 그 장면마다 매번
1: 예.
0: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조율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뭐 현장 지휘하는 그런
1: 예.
0: 부분을 이제 시각효과 감독이 좀 많이 하죠.
1: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과거의 시각 효과는 무슨 뭐 연기를 피워서 날린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피치를 한다든지,
0: 네.
1: 뭐 그냥 그 정도였었던 거죠? 아니면 번쩍번쩍 섬광을 터뜨린다든지.
0: 맞습니다. 예.
1: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이었던 시각 효과가 그런 시절 아니었던가 싶어요.
0: 근데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쓰고 있거든요.
1: 여전히
0: 네.
1: 하죠.
0: 왜냐하면 CG로 뭔가를 다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품에 이제 시간, 한정된 시간하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장면에는 어느 부분을 주대로 사용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 보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컨설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과거의 기술들이 현재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또 실제로 촬영하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쓸수 있게 설계하고
1: 예.
0: 조율하고 완성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조율,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1: 예.
0: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1: 그게
0: 같습니다.
1: 시각 효과 감독의 일이군요.
0: 그렇죠.
1: 아주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거 어디서는 진짜 폭약을 터뜨려서 뭘 만들자. 어디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냥 처리하자. 뭐 이런 걸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전쟁 씬을 찍게 되면 실제로 전쟁을 하면 이제 적과 아군, 그러면 많은 인력이 뭐 이렇게 엑스트라가 필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현장에서 한 400명 이상이 엑스트라가 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들을
1: 예.
0: 뭐 교통편, 분장, 의상, 그리고 의상도 200벌 이상을 이제 만들기 준비하기 시작하면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1: 예.
0: 과거에 헐리우드 작품들은 막 엑스트라 몇 명이 들어왔다는 게 하나의 이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의상을 제작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그렇죠.
0: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모여서 해요. 그리고 그게 하루에 다 찍어야 된다는 또 미션이 또 있다면,
1: 예.
0: 자, 그러면 우리는 컷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인력 한 200명을 가지고 우리는 군중 만 명을 표현해야 된다.
1: 200명으로 만 명을
0: 네, 그런 미션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 명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쟁 씬을 하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여기저기 폭파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1: 그러니까요.
0: 무술팀하고 배우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안전한 폭약을 사용하고, 대신 그게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의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1: 효과가 작죠.
0: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VFX CG팀이 더 크게 만들어주고,
1: 배우 옆에서는 작게
0: 네,
1: 터지고,
0: 그렇죠.
1: 저 멀리서는 어마어마한 게 터지는데 이건 CG고.
0: 네, 그리고 가까이도 좀 크게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이제 그 폭발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들도 좀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특수 분장 팀하고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고

0: 처음에는 그 처음부터 사실 피가 묻어 있는데 저희가 지웠다가 어느
1: 아하.
0: 순간 되면 이제 원래대로,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어느 게더 우리한테 이길까에 따라서 분장을 먼저 한다든지 혹은 CG로 다 나중에 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메인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요.
1: 시각 효과 팀, 그 감독님이 여러 팀들과 회의한다 할 때, 그 팀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0: 일단 촬영 감독님이 있고요.
1: 촬영
0: 촬영,
1: 감독,
0: 미술 감독, 그리고는 의상, 분장,
1: 의상,
0: 분장,
1: 분장,
0: 네, 특수 분장도 따로 있고요.
1: 특수 분장,
0: 그리고 특효팀, 특수효과팀,
1: 특수효과,
0: 그리고 특수 소품팀도 있고요.
1: 아, 특수 소품,
0: 예, 그다음에 미술팀도 있고, 예, 이 팀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1: CG팀 따로 또 있을 것이고.
0: 그쵸, 저희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단계부터, 대부분 이제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시나리오에 이제 쓰고 싶어서,
1: 네.
0: 쓸 때부터 찾아오시는 감독님도 계세요.
1: 그렇겠네요.
0: 근데 사실은 그거는 또 상상력을 닫아놓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마음껏 쓰고, 대신 우리가 거기서 꼭 필요한 기술들은 연구를 해야죠. 그
1: 그렇죠.
0: 대신 이제 그 버젯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1: 지금 1998년부터 17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했는데, 첫 작품이 뭐였습니까?
0: 아, 첫 작품은 퇴마라는 작품이고요.
1: 퇴마로? 기억납니다.
0: 그래서 97년도에 촬영을 했고요.
1: 예.
0: 98년도 여름에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여름에 개봉을 했거든요.
1: 예.
0: 저는 그 작품을 처음 시작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영화 작품도 참 처음이었거든요. 총한 8분 정도?
1: 8분짜리 컴퓨터
0: VFX.
1: 그래픽.
0: 예. 그거를 이제 했었고요.
1: 어떤 장면이었었죠, 그게?
0: 거기 되게 많아요. 퇴마라는 작품은 퇴마사가 하는 어떤 이펙트들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악령을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원령검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좀 표현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3D 검을 만들어서 이 검이 좀 자유의지대로 날아다니는,
1: 날라다니는
0: 예,
1: 저절로
0: 그런, 예,
1: 혼자서.
0: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괴기스러운 장면들도 만들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맨 마지막에 안성기 선배님하고 이렇게 액션할 때 와이어 액션이 있었는데 와이어를 지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 와이어
0: 예.
1: 지워야죠.
0: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와이어를 지우는 툴이 없어서 한장한장 지우고,
1: 손으로 지워요?
0: 네. 그때 컴퓨터를 이용하긴 하죠. 한장
1: 아.
0: 지우고 이걸 프레이를 이제 지금은 쉽게 동영상으로 볼 수가 확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다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옮겨서
1: 네.
0: 확인하고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고 그리고 대신 이 장면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찍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에 기술력의 수준으로 보면 그 8분짜리 만드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그때는요, 지금하고 달리, 보통 관객이 한 장면을, 한 컷이죠? 한 컷을 3초 이상을 보게 되면 뭔가가 이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1초? 24프레임 안에 뭔가 CG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24장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제약이 너무 많았죠. 카메라를 픽서야 되고, 그리고, 3D는 될수 있으면 안 쓴다. 왜냐면 그 컴퓨터 자체가 파워가 지금은 조그마한 휴대폰도
1: 예.
0: 500기가 넘고 1테라의 높은 스토리지를 갖고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 당시 저희가 썼던 슈퍼컴퓨터급의 장비도 스토리지가 100메가였어요.
1: 100메가.
0: 예, 램이 16기가. 대신 뭐 CPU가 10개가 있어서 급한 거에 CPU를 배정하고 하는 지금하고 컴퓨터가 좀 다르긴 했는데
1: 용량 자체가
0: 너무
1: 작으니까.
0: 작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보니까 전체 작품을 작업할 때는 백업을 했다가 필요한 장면은 다시 불러서 작업하고 다시 넣고 지금보다 훨씬 더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희 경험도 부족했지만
1: 예.
0: 그런 컴퓨터의 파워도 많이
1: 그렇죠.
0: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때는 지금 디지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은 그 소스가 바로 저희 컴퓨터 안에 올릴 수가 있는데
1: 예.
0: 그 당시에는 필름을
1: 필름이죠.
0: 현상하고 그 필름을 커팅해서 가져와서 스캐너로 한 프레 한 프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0: 다시 레코딩을 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맞는 필름을 현상 속에 갖다 주면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CG를 잘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1: 어려운 작업이었네요, 진짜.
0: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0: 그 퇴마록 98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 사이에 170여 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작품들을 꼽는다면 뭐뭐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1: 저한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라는 작품이 첫 번째 기억이 나고요, 늘. 그리고
0: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1: 네네.
0: 여기도 특수효과가 있습니까? 시각효과가?
1: 네, 있습니다.
0: 뭐가 있습니까?
1: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당신의 작품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러 오시기도 했었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춘향전에 썼던 거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장원 과거 급제
0: 예.
1: 시험 보는 거죠. 과거 시험 볼 때.
0: 과거 시험 볼 때.
1: 네, 그래서 거기에 과거 시험 오는 인원이 한 600명이었으면 좋겠다, 시험장에.
0: 아, 넓은
1: 예.
0: 시험장에.
1: 근데 실제로 600명을 부를 수도 있지만, 600명을 이제 사실 그 컷을 위해서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필요한 의상을 또다 준비해야 되고,
0: 네.
1: 심지어는 그들이 오면 밥도 줘야 되는데,
0: 물론이죠.
1: 600명을 밥을 먹고 다시 촬영합시다 하면 시간이 너무 하루에 쓸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한 200명을 불러서 600명 이상이 와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필요하다.
0: 아,
1: 혹시 CG로 가능한가라는
0: 예.
1: 명쾌하게 주문하신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세 번을 나눠서 200명이 왔으니까 세 번을 나눠서 찍으면 되고요. 카메라는 대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만 그때는 카메라를 이제 픽스를 놓으면
0: 네.
1: 훨씬 더 카피하기 쉽기 때문에 카메라를 픽스로 놓고 대신 이제 사람을 섞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0: 200명씩 똑같으면 안 되죠.
1: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위치를 바꿔서 그래서 좀 놓고 찍기를 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0: 네.
1: 좀 자신 있게 그날 가서 막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감독님. 그랬는데
0: 간단하네요,
1: 네.
0: 사실.
1: 근데 감독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시 저를 불러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불러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나눠 찍는 건 아는데
0: 예.
1: 지금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장면을 찍고 싶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세 번을 나눠 찍는 시간을 두 번에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좀 빨리 서둘러서 세 번을 찍으면 다 완벽하게 소스가
0: 작업이
1: 찍히는데
0: 쉬운데.
1: 그걸 안 된다 하시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400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두 번밖에
0: 그러니까요.
1: 못 찍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감독님, 이거를 세 번을 빨리 찍으면 안 될까 했더니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카메라 세번 찍는 거는 우리 봤을 때 앞에 큰 사람이 카메라 앞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먹으로 눈을 가까이 오면 다 가리잖아요.
0: 다 가리죠.
1: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뒤에 한 40명, 50명은
0: 안 보이죠.
1: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럼 거기다 우리가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들어보면 맞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게 좀안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서 계속 한세 번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더니 감독님이, 그럼 배치는 감독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찍는데, 그걸 찍으면서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거는,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알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카메라, 그리고 이 과학적 원리, 이 구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 번을 나눠 찍을 거를 두 번만 찍어도 그림이 되거든요. 저희가 세 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건두 번. 그리고 그게, 정확히는 몰랐지만 실제 작업을 할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소스를

0: 써보니 제가 세 번을 나눠서 찍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 위치와 배우들의 위치와 이것들까지 다 고려하니까.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때 그 가르침이 이제 저도 컴퓨터 대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 또 제가 모르는 파트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춘향전 같은 작품은 대중들한테는 거기 무슨 뭐 대단한 시각 효과가 있어랄 만한 작품이지만 감독님으로서는 이제 크게 배우신 바가 많은 작품인 것 같고 그 밖에 누가 봐도 야, 여기 시각 효과 대단하다 싶은 그런 대표작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0: 그런 작품이라면 아마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일 것 같아요.
1: 스위트홈? 여기 있죠, 여기.
0: 그래서 스위트홈 시즌 1을 처음 이제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웹툰 스위트홈을 늘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도 항상 아,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혹시 만들어지나? 그리고 혹시 만들어지면 나도 할수 있을까?
1: 예.
0: 이런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작품 자체도 재밌게 즐기면서도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든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작품이 의뢰가 딱 왔을 때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많은 거죠. 아, 이게 늘 제가 걱정했던 과연 어떻게 만들지 했던 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생각만 하던 걸 구현해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때 봤던 웹툰의 그 캐릭터들이 갑자기 이제 이걸로 칠사바 했을 때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준비 한 8개월 동안 그 메인 캐릭터들을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 2D를 3D 만들고 또 이게 결국은 VFX로 CG로 만든 크리처라는 게다 대중 관객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온전히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낼수 있을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넷플릭스 쇼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해상도 차이가 있었어요.
1: 해상도?
0: 예, 2K에서 4K로 넘어가는 그 실제는 두 배지만은 작업상으로는 네배 정도 사이즈의 어떤 부하가 걸려요.
1: 그건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는
0: 아,
1: 영역인데.
0: 그러니까 도화지가 네배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 힘들어지고
1: 그러네요,
0: 네트워크
1: 그러네요.
0: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정 안에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시간이 되게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또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크리처물들은 뭔가를 좀 똑같이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 나오는 크리처는 진짜 배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이었고도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작가님들이 또 상상의 나래를 더 많이 필수 있었던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더 많이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1: 크리처물이라는 게 괴물 나온다는 얘기
0: 그렇죠.
1: 아닙니까?
0: 그렇죠. 괴물이고, 상상 속의 어떤 생물체를 또 만드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대부분 이제 악당으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1: 그런데 그런 괴물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컴퓨터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그런 걸?
0: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장소에 그 괴물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이 괴물의 행동까지 다 알잖아요. 작품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은 어느 부분이 발달되거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불만이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 장소에 이제 대입을 시키다 보면, 아,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그 연근이라고 전 부르지만, 이제 단면이 머리가 잘려서 앞이 안 보이는 괴물. 결국은 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딜 다니려면 귀가 막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잡으면 귀의 미세한 움직임,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그렇게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잘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귀가 뭔가 민감하려면 좀 얇고 그다음에 안에 핏줄 같은 것도 표현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1: 정말
0: 생각을
1: 세밀해야 되군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1: 생각해서 만들어내니까 그저 컴퓨터 작업이지만 누가 봐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0: 네, 그렇게 하죠.
1: 생생하게.
0: 네.
1: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이왕 있는 김에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고래 그림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영우 같은 경우는 VFX가 크게 이슈가 다른 작품보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한테는 우영우가 전 세계 너무 이제

0: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1: 예.
0: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는 사실은 실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했지만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1: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아닌 것처럼.
0: 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게 그쓱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가 저의 주 목적인데,
1: 예.
0: 우영우 같은 경우는 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이거는
1: 누가 봐도 컴퓨터
0: 예,
1: 그래픽이죠.
0: 그렇죠. 그리고 너무 환타지. 처음엔 되게 우려했거든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 고래 관련돼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막 동물 떠다니고 뭐 어느 때 되면 자꾸 나오고 하는 게
1: 예.
0: 되게 반응이 어떨까,
1: 생경하지
0: 네,
1: 않을까?
0: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고래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자. 그리고 얘가 이제 물속에 있던 밖에 나와 있던 얘 자체도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1: 네.
0: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걸좀 믿고 고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잘 그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 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1: 감동을
0: 예,
1: 받는구나.
0: 그리고 고래를 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드라마의 특징은 제가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을 하지만 매회 저도 기다려서 물론 편집본도 다 보지만 실제 TV로 방송될 때 느낌도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매주 2개씩 기다리면서 보거나
1: 보고 또 관객 저 일반 시청자들 반응도 보고.
0: 보고
1: 그렇죠.
0: 저도 감동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 영화랑 좀 다르더라고.
1: 예.
0: 사실 근데 우영우에서 금방 했던 고래가 아예 드러나고 보여준 장면도 있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은 그다 세트에서 찍은 거거든요.
1: 세트에서.
0: 예. 창밖의 배경이 다
1: 아,
0: 시각 효과예요. CG.
1: 그렇군요.
0: CG가 아니고 시각 효과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거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배경을 바꿔주는데 워낙 변호사 사무실은 창문이 너무 많고 크고 이거를 매 컷,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걸 한컷한컷 비용을 따지면 시간하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1: 그래서요.
0: 그거를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 대신 그림이 띄워놓고 찍으면 조금
1: 어색할 수 있죠?
0: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어색하지 않는 방법을 저희 찾아낸 거죠. 그 찾아낸 방법은 다른 소재에다가 고품질의 인쇄를 하고 뒤에서 라이팅을 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면서 떨어져요.
1: 이야,
0: 그래서 그게
1: 그림을 갖다 놓고 찍었는데 진짜인 것처럼.
0: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각 효과인 거죠.
1: 그렇군요.
0: 과거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좀 많이 이용했다면
1: 돈이 훨씬 적게 들겠네요, 그건.
0: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다 미리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이제 주에 2개씩 만드는 게
1: 예.
0: 부담스러웠는데
1: 예.
0: 이걸 만약 컴퓨터 그래픽을 계속했으면 저희가 작업한 걸또 받아서 최종 종편에 넣기가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요
1: 예.
0: 부분은 이제 그런 전략 때문에
1: 그렇죠.
0: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결과도 되게 잘 나와서
1: 네.
0: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
1: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설명 들으니까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는 고래 같은 거 말고도 일반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데에도 이 시각 효과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군요.
0: 그럼요.
1: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지나가게끔 만드는 것도 기술이네요.
0: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예. 그리고 또이 Silent Sea 같은 작품은 달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0: 네네.
1: 저런 작품이야말로 이 시각 효과 팀이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 시각효과팀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특히 우리가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아까 했던 애니메이션 하면 좀더 쉽게 적응을 할 텐데
1: 예.
0: 이 시각효과라는 거는 이제 달을 배경으로 달 기지를 갈 때는 그들이 타고 가는 우주선부터 그
1: 그러니까요.
0: 디자인부터 그들이 입고 있는 우주복 그리고 이 우주복 자체 디자인도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1: 그렇죠.
0: 나사에서 뚱뚱하게 입었던 옷도 있고 되게 간단하게 입고 그리고 소재 그리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툴들이 그게 특수 소품이거든요.
1: 네.
0: 그들이 툴 하나 자체도 카메라에 무심코 걸리는 그 장면에서 이게 진짜처럼 보여야지 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툴이 좀 엉성하게 만들어지면 좋은 이야기가 다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효과 팀들이 모여서
1: 특수 소품들 이런 거.
0: 그쵸.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1: 우주선 공간 안도 완전히
0: 그쵸.
1: 창조된 거 아니에요.
0: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작품을 할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무수한 작품도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달에 가는 이야기.
1: 예.
0: 근데도
1: 외국 작품들
0: 예,
1: 많죠.
0: 맞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만들 줄 알았는데
1: 예.
0: 생각보다
1: 어렵죠.
0: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달에 대한 무중력, 이 중력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달 기지가 진짜 거기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력에서 막 만들면 되는데 다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1: 예.
0: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맞는 언어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도 그들을 보기에는 여기가 아닌데 할 수도 있죠.
1: 닐 암스트롱이 걸어다니던 모습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현하는 게 생각보다 아, 어려웠구나. 그래서
1: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마이다스의 손 같은 직업입니다.
0: 아, 네. 네.
1: 영화판에서는 시각효과 감독님을 만능 해결사라고 부른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사인해 주실 때도 최후의 마지막 해결사라고 사인도 해주시기도 해요.
1: 네, 네. 상을 타신 걸 보니까 국제시장으로 대종상 기술상 타셨는데 국제시장에도 특수효과가 뭐가 있어요? 시각효과가?
0: 제가 이제 과거에 보면 약간 이제 전쟁영화, 한국 전쟁영화에 좀 많이 작업을 했어요.
1: 그렇죠, 태극기
0: 그렇죠. 같은 것도 했지만 이 국제시장에는 초반 10분의 인트로 부분에 흥남에서 철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1: 배에 매달려 타고 하는 그 장면?
0: 네. 그 장면을 이제 저희가 담당했을 때 그 10분 분량의 이제 애니메틱 영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찍기, 설계도를 만들고 찍어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이런 장소들이 많지 않거든요.
1: 예,
0: 일단
1: 예.
0: 그렇게 생긴 배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G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했던 배. 근데 그런 배가 없으니까 비슷한 규모의 배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잘 영화 촬영을 위해서 배를 섭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배가 정박해 있는 화물선을 정부를 찾아서 언제 배가 정박한다. 그럼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1: 예, 예,
0: 그
1: 예.
0: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 10분 분량의 스퀀스 중에 배 위의 장면들을 그 배에서 찍고 배경을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아빠가
1: 장면.
0: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아빠는 배에 못 타고 물 위에 있잖아요. 그 물은 이제 수조세트. 수조세트에서 겨울에 찍어요. 그게 겨울 장면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밑에 부분을 또 다 찍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의 예. 피난은 부산에서 다대포에서 찍어요. 결국은 이 장소가 다 다른 장소에서 이 한 장면 10분 분량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찍는 거예요.
1: 이야, 대단하네요.
0: 대신 이거를 이어서 찍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배가 왔을 때 찍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수조세에서 찍는 날 또 스케줄 찍고
1: 예.
0: 부산에서 찍고 그리고 이 장면, 이 작품은 딴 데서도 많이 찍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모일 때 찍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총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장면 찍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장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한 장면에 다른 데 찍었지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스크립팅도 해야 되고 그때 해 방향 그리고 이들의 시선 여기까지 고민을 했는데
1: 전부 기록해 놔야 되네요.
0: 기록도 그것. 해야 되는데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1: 오래되니까.
0: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배우분도 그때 역할했던 분하고 이걸 시선을
1: 느낌이
0: 맞춰야
1: 되는데 느낌이 달라지고.
0: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1: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기획하신 거 아니에요?
0: 기획한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정박해 있는 배가 언제 오느냐 그때가 아마 추석 때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옷을 입고 더울 때 찍었죠.
1: 오늘 여러 설명 들었지만 지금 방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감독님이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이제. 그리고 부산행으로 CTS 영화제 시각효과상 타셨는데 부산행은 뭐 좀비들이 엄청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 대충 감이 옵니다.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야 되는지.
0: 부산행이 제일 힘들었던 게요.
1: 네.
0: 이게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좀비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좀비가 될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감독님도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인 감독이었고요. 제작사도 신생 제작사.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버전이 작았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에 실제 우리가 KTX 타고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트를 만들고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걸 표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 한 700컷 정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는 창문밖 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700컷을 아무리 가서 낮춰도 코스가 예산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1: 네,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나오는 약간 LED월을 사용하는 기법을 그 당시에 조금, 우리가 창문 밖에 뭔가를 띄워놓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
1: 띄워놓고?
0: 예. 지나가는 배경을 띄워놓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러다 큰일 난다, 퀄리티가 안 좋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작품 중에 튜브라는 작품이 있어요.
1: 예.
0: 근데 그 작품에서도 KTX가 아닌 뿐이지, 그게 지하철인데 지상으로 해서 막 달려다요.
1: 네.
0: 그 배경을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프로젝트로 쏴서 띄워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건 또 심지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도 극장에 개봉했을 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1: 몰랐어요.
0: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1: 해보자.
0: 십몇 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의견을 냈는데 다들 안 해봤으니까 다들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고 그래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700컷이 넘는 장면을 그 쉽게 이제
1: 그걸로 돈을 얼마를 절약한 겁니까?
0: 그렇죠. 절약한 것도 있고 그때 저희가 알았던 거는
1: 예.
0: 배우들이 파란색 배경으로 있는 것보다 그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너무
1: 생동감이 있죠.
0: 좀 더 연기에 몰입되고 네, 이런 것들을 그때 좀 알게 됐죠.
1: 네. 170여 편의 작품 중에 이건 진짜 고생스러웠다. 제일 오래 걸렸다. 그거 뭐가 있습니까?
0: 아마 태극기 날리며인 것 같습니다.
1: 아, 전쟁 씬이 많고.
0: 전쟁 씬도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전 세계에 디지털 색보정이라는 기술이 도입됐어요.
1: 디지털 색보정.
0: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컷 한 컷 컴퓨터로 부분 따로따로 색을 보정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제 막 유행할 때 한국에서도 적용하고 싶다.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 아까 했던 한 장면에 대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체를 이제 색을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에 맞는 칼라톤, 그 장면에 맞는 칼라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네, 네. 컴퓨터를 이용하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찍으면 바로 저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때는 이게 다 필름이거든요.
1: 필름이니까.
0: 그러니까
1: 다 일일이 저거 스캔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0: 스캔해야 되는데 이 스캔도 결과적으로는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편집이 끝나면
1: 예.
0: 그때부터 그 필름을 받아다가 스캔을 받아야 돼요.
1: 예, 예.
0: 그리고 다 분류하고 작업하고 다시 레코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500컷이 넘는 장면이나 스태프 날면도 VFX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그거 더하기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스캔을 받고 색깔을 다 만지고 다시 레코딩을 하고
1: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0: 그 기간은 한 6개월
1: 이상.
0: 네, 6개월 이상인데 그것도 모자랐죠. 그 당시에 사실 개봉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지막 완성본이 이미 저희가 그런 뭐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시사회 첫 작품을 보는데 총 6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권에 한 20분 분량의 필름 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6권은 아직도 현장소에서 안 온 거예요. 근데 관객 물론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의 가족들이 첫 번째 고생했다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감독님이 막 보는데 이제 다음 6권으로 넘어가는 그 분량이 안 오는데 나중에 오토바이로 타고 와서 끼워서
1: 기가 막히네요.
0: 보면서 다들 이제 감독의 눈물 흘리고
1: 알겠습니다.
0: 그게 천만일 또 관객을
1: 맞아요.
0: 보는 바람에
1: 되게
0: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네. 기억에 많이 나는 작품이었던 것
1: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컴퓨터 그래픽뿐 아니라 이런 각종 시각 효과의 기술력의 수준 그게 미국이나 이런 그 할리우드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0: 이제 기술은 많이 평준화됐어요. 전
1: 기술의
0: 세계적으로.
1: 평준화.
0: 예. 그리고 툴들이 많이 좋아졌고
1: 도구도 좋아졌고.
0: 예. 옛날에는 그게 특정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툴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툴들도 많이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1: 예, 예.
0: 기술이 전파도 많이 됐고요.
1: 예.
0: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 컷 한 컷의 기술력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기술력이라는 게 이런 어떤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운영.
0: 네. 예를 들면 헐리우드는 아티스트 자체가 이제 한국에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5천 명, 6천 명이
1: 인력이 풍부하군요.
0: 그렇죠. 각 나라에서 그나마 잘하시는 분들이 헐리우드 작품에 본인의 뭐 기술을 도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근데 그런 풍부한 인력과 그리고 이제 큰 버젯의 작품?
1: 돈.
0: 그렇죠. 버젯과 시간이 조금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헐리우드 작품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1: 좀 결국 시각 효과는

0: 자금력의 승부 아닙니까? 한마디로.
1: 그렇게
0: 더 많은 인력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그만큼 멋진 장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 맞긴 합니다. 그렇죠. 맞는데 또 한편은 거기 중요한 것도 이제 그 매니지먼트 관리.
0: 관리해야죠.
1: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작품의 이제 컷수가 그리고 난이도가 헐리우드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 예.
1: 이 작품 한 컷을 하려면 아까도 와, 한 작품이 한 5천 명 넘게 일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 한 컷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서 스케줄 짜지 않으면
0: 맞아요.
1: 결국은
0: 줄줄 세죠, 돈도.
1: 그것도 있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0: 안
1: 거예요.
0: 되고.
1: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본인이 주어진 일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0: 예, 예.
1: 분업화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시각적 감독이 최종 컨펌을 감독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되려면 각 여러 다양한 부서들이 예,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0: 예.
1: 코디네이터, 관리팀, PD팀, 그다음 예산이 뭐가 오버되는 결과적으로는 아티스트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다른 파트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경험과 발전이 안 되면
0: 예.
1: 쉽지 않죠.
0: 그럼요.
1: 그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빨리 이제 경험해 봐야 될 곳.
0: 그래도 아무튼 우리나라 영화는 뭐 제작비가 많아야 뭐 한 300억이 되면 어마어마한 작품 아닙니까?
1: 어마어마하죠.
0: 그죠?
1: 아직 그 정도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헐리우드는 지금 얼마까지 나오죠, 제작비가?
1: 순 제작비는 뭐 5천억, 6천억이 넘는
0: 그러니까요.
1: 작품 나오고요.
0: 그러니까요.
1: 거기에 마케팅까지 합치고 배우까지 하면 실제로는 거의 조 단위까지 가는 거죠.
0: 그죠? 부럽죠, 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1: 많이 부럽죠. 예.
0: 그래도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손색 없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 손 감독님의 어떤 장기 아닐까 싶어요.
1: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거보다는 지금까지는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 배급을 이제 목표로 안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을 썼던 건데 저희가 한국의 천만 관객의 최종 목표 이상에 된 전 세계 개봉을 한다면
0: 예, 예.
1: 충분히 좋은
0: 우리의
1: 콘텐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관련된 뭐 인력들이
0: 네.
1: 좀 빨리빨리 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전문 인력 양성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1: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0: 네.
1: 특히 뭐 VFX 아티스트만 봐도 뭐 많게는 천에서 이천 명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 작품에 VFX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을 가지고도 뭔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작품들이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랑받고 관심 받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게 장르가 확장되고 커지잖아요.
0: 상상력을 동원할수록 시각 효과는 커지죠.
1: 그렇죠.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0: 예.
1: 그에 숙련된 뭐 좀 인력을 양성하고
0: 알겠습니다.
1: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까지의 전 세계 영화 중에 시각 효과 면에서 1등이다 싶은 영화는 뭡니까? 혹시 아바타?
1: 아바타가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1부보다 2부. 이렇게 돼 보니까 사실 그것도 영화긴 하지만 좀 실제 순수하게 영화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장르보다는 저는 뭐 약간 듄이라는 작품.
0: 듄.
1: 예.
0: 네.
1: 그런 작품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0: 그렇죠,
1: 같잖아요.
0: 그렇죠. 그럴듯하죠.
1: 네, 그럴듯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웅장하기도 하고.
0: 네.
1: 저는 사실 그런 작품이 더 매력적이고요.
0: 네.
1: 그런 작품들은 좀 많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마블처럼 이렇게 특수 효과가 더 많이 들어간 작품보다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작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하긴 그게 너무 많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애니메이션이야. 사람이 나오는 영화야, 실사 영화야. 헷갈리는 영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는 시각효과가 진짜 시각효과다.
1: 예.
0: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군요.
1: 네네. 왜냐하면 그런 약간의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0: 예.
1: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이 그게 몰입을 못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한 이 내용,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는 최대한 그걸 우리 역할에서 안 하는 부분

0: 거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1: 앞으로 실제적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아, 목표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실사와의 최적 비슷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의 역량을
1: 뽐내는.
0: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대신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파트너로 이야기를 한 그림을 만든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력을 좀 무한대로 좀 펼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작품. 뭐 비록 그게 좀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처럼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아티스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각효과 감독님, 또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을 또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덕분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호강하는 게 아닌가. 정말 영화의 시대는 시각효과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0: 오늘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일상과 잠시 거리두기 하고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어지는 한여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물과 선선한 바람만 있다면 그곳이 여름 낙원.
1: 이제 나왔습니다. 야,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죠. 가보네.
2: 시원한 바람 손이 닿을 때까지
3: 그 선풍기 타자. 어머나.
1: 새바람
2: 나도
1: 추워 추워
2: 추워 내 마음을 따라 가까워져 갈 듯 내 손을
1: 지나철에 다른 곳 필요 없어요. 이 어느 곳만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0: 황룡마을의 바캉스가 궁금해집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굽이쳐 흐르는 방줄기의 모양이 용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강원도 양양 황룡마을.
3: 아이고 무거워.
1: 깨물은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2: 놔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은 이장님네 밭에 모종 심는 날. 햇볕을 좋아하는 들깨의 모종은 볕이 잘 드는 날 심어야 흙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린다죠.
1: 동네 어르신들이랑 들깨 모종 하고 있습니다.
4: 깨심 남 닭을 협조해서 심어주고 또 우리도 또 협조해서 심고
0: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거두는 품앗이.

0: 황룡마을의 오랜 전통입니다.
1: 땜 모두 갈 거라. 야, 너무 벌리자니.
2: 너무 벌레.
1: 너무 벌려서 되겠노.
0: 혼자라면 하루 종일 걸릴 일도 여럿이 함께하니 고단함은 반이 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죠.
3: 안 더우세요?
4: 안 더워요.
5: 더워요, 더워. 이렇게 일하는데 안 덥겠어?

0: 신나는 물놀이도 좋지만 돌 틈 사이 숨은 물고기를 잡는 천녀분 황녀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피서법. 어린 시절부터 매년 하던 일이다 보니 강태공도 안 부럽답니다.
1: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2: 에어컨이 필요가 네. 없어요.
3: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2: 네. 네. 더우면 또 물속으로 들어와서 꺾지 잡고 물놀이 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더위가 쫙 갑니다.
0: 이게 바로 여름이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성공적인 철렵 뒤에는 얼큰한 매운탕이 빠질 수 없죠. 강원도식 매운탕의 필수 재료라는 감자부터 넣어주고요. 얼큰한 육수에 물고기를 통째로 넣어 씹는 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맛의 화룡 점정을 찍어줄 비장의 무기.
4: 이 이파리는 뭐예요?
2: 아, 여기서는 이제 조피라 그래요. 톡 쓰는 맛도 있고, 뭐 후춧가루보다도 잡내도 없고, 그래요.
0: 비린내는 잡아주고, 풍미는 살려주는 특별 재료.
3: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넣는데 여기는 안 그러네?
2: 여기는 이렇게 쑥 버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드시기 좋게. 그냥 이거 드셔도 그냥 씹지 않고 술술 고기랑 같이. 아우, 잘 씹네.
0: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조피향. 드디어 황녀마을이 자랑하는 뜨끈한 여름의 맛이 완성됐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아, 잘 먹겠습니다.
0: 얼큰하고 개운하게 끓여낸 매운탕 한 그릇.
2: 맛있죠?
0: 끈하게 달아오르니 피로가 내려앉는 맛.
5: 아우, 맛있다. 아주 시원하고 얼큰하고 아주 매운탕 죽입니다.
6: 올 삼복도에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요.
0: 시원한 계곡에서 뛰놀고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시간. 참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5: 네, 여기서 두 달 살게 하고 있는데 야, 천국이 여기 아닌가. 일단 산세가 좋고 물이 좋고 또 이장님을 비롯한 동네 분들이 좋고 완전 삼박자입니다.
3: 여기 이장님 부모님도 원래부터 여기 사셨던 분이세요?
1: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고향이긴 한데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저 시내도 좀 여러 군데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잠시의 행복을, 어떤 이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살길을 내어준 넉넉한 자연. 백두대간의 구룡령 산자락 깊은 곳에도 특별한 선물을 품고 있다죠. 이 더위에 웬 등산인가 싶겠지만 울창한 나무 그늘과 시원한 산바람 덕에 발걸음엔 슬며시 흥이 돋아납니다.
1: 아, 시원하다. 시원해. 아, 좋죠? 네. 아유,
2: 일하다가 완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보.
0: 뚜벅뚜벅 걷다 보니 들려오는 반가운 물소리.
1: 심하니 북부예요, 심하니 북부.
0: 옛날 심만이들이 산삼을 기원하며 목욕 재개하던 폭포라죠.
1: 아, 실제 저 형님이 이곳에서 몸을 단정히 한 후에 큰 산삼을 캐셨어요.
5: 네. 얼마나 크고 캐신 거예요?
7: 네. 5구짜리면은 한 15년 이상 묵은 거예요.
2: 아주머니 여기 몇 번 들어갔어?
7: 몰라. 한 서너 번 들어갔나?
2: 여기 큰녀가 안 내려왔어요, 물속할 때?
7: 안 내려왔다 그랬어.
2: 그렇잖아, 내가 좀 가져갈 거 그랬어.
7: 큰녀만 왔다면 좋았을 텐데. 산땅교.

0: 한 단기. 네. 아, 이건 왜?
1: 이거 약초예요. 닭백숙 하는 데다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2: 신만이 폭포 덕분일까요? 예로부터 약재와 보양식 재료로 귀하게 쓰였다는 토종 당귀를 발견했다는데요.
3: 이야, 아유, 당겨. 이야, 이거 어디 줘봐. 이 냄새 좀 한번 맡아봐. 아우,
1: 기가 막히지?
3: 이게 엄청 진한데요. 줄기는 어릴 때만 먹고 쌈으로 먹고 나중에는 이 뿌리만 먹습니다. 다려서.
1: 야, 여기 목이 벗어 죽다.
3: 아, 그래요? 어우, 어디? 어, 쫙 떠났네요. 이야.
2: 나무에 달린 귀처럼 생겼다는 목이 버섯.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라죠.
1: 버섯이 물렁물렁하고 흔들흔들하다고 해서 흔들흔들하고 그러다 했어요.
3: 옛날엔 사실 이게 저 초가지 처마 밑에 이럴 때 저 돕고 이러던 버섯인데 요즘 그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아, 전화 일로 와봐요.
2: 걷다 지칠만 하면 신기하게도 먼저 쉬임터를 내어주는 배려 깊은 자연.
3: 손이 아주 시려울 정도, 시려울 정도.
2: 계절이 무색할 만큼 차가운 계곡물.
3: 아, 생수가 따로 없네, 생수가. 야, 야, 뭐.
2: 잠시 목을 축이고 숨을 돌리고 나니 발걸음도 다시 가벼워집니다.
3: 부부 이은바위가 다 왔어요. 예. 갈라진 이 저 인연도 붙여준다는 이은바위예요.
2: 갈라진 틈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면 금슬이 좋아진다는 전설이 서린 바위.
3: 저 우리도 여기 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읍시다.
4: 안 들어가고 싶어.
3: 아, 그러면 뭐 저 여러 사람 있는데서 노골적으로 갈라질라 그래요? 빨리 와봐. 빨리. 아, 그래도 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보증으로 이, 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5: 아유. 여기 들어오시면 진짜 금슬이 좋아져요?
3: 예, 아, 저 그런 전설이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 속 썩인 적이 있거든요. 금전 문제, 애들 문제 때문에 뭐 다치다가 저 싸웠는데 제가 저 한번 저 집사람 여기 꼬셔갖고 왔어요. 사실은.
4: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르굴을 가자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두 부부가 산다고 여기를 데려가서 여기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요. 싸움할 때마다.
2: 몸이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도 가까워지는 법.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옛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건 아닐까요? 산길을 따라 오른 지 30분 남짓.
3: 이야, 입구에 다 왔습니다. 아유.
2: 드디어 도착한 황룡마을 주민들의 비밀 장소. 시원한 바람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얼음굴입니다.
3: 시원한 바람이나 좀 쐬보자. 아유. 야,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그냥 확 오네요. 굴속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7.9도.
4: 이게 선풍기 바람이야, 맞아? 어머나.
1: 야, 추워.
3: 아유.
1: 신기하다. 겨울이야, 겨울.
2: 늦은 봄까지 얼음이 맺혀 있을 정도라네요.
4: 옛날에 선풍기가 없었잖아요. 선풍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구 올라와서 뭐 매운탕도 끓여 드시고 밥도 해 드시고 막걸리 한 잔 해갖고 저녁 늦게 내려갈 때.
2: 세월이 흘러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고마운 안식처랍니다.
3: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박이나 이런 느난 거 깨 드시고 가시죠. 어우, 손이 시려워. 진짜, 수박이야.

0: 저기야, 얼쩡돼, 얼쩡. 아버지, 아유, 야.
1: 여름에 수박이 빠질 수 있나요?
2: 와, 너무 아주 잘 익고.
1: 서늘한 얼음골 앞에서 맛보는 달콤하고 아삭한 수박 한 입.
0: 야, 이 선생님들.
3: 아우, 이빨이 싫어.
0: 비서철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얼음골만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저 수박만 한 통 갖고 오시고, 세월이 가는 게 참 저 뭐 아쉬울 뿐입니다. 시간아 멈추어다오.
1: 좋은 건 뭐든 함께 나눈다는 황녕마을 사람들.
0: 이저 어머니들이 이제 대물 더덕 좀 보세요. 더덕 당기. 당기 이런 거 어디 한번 보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2: 야. 야, 큰거 파왔네. 야, 맛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냄새. 야, 아, 냄새가 아주 자연산이라서 아주 너무 향기가 좋네요.
1: 산이 내어준 귀한 보물. 마을 할머니들의 손을 거치면 든든한 여름 보양식이 된다죠. 메뉴는 약초백숙.
2: 기운이 없잖아. 여름에 길면 기운 나라고 이런 거 해 먹고 나면 그 순간 정신 바짝 나요.
4: 어머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예, 저번에 85년.
4: 정말요?
2: 예.
5: 아니에요.
4: 어떻게 되세요?
2: 아니, 그런 거 잘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안 늙어요.
1: 70살이요.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예나 지금이나 기력 충전에는 보양식이 최고라는 할머니들의 지론.

0: 기다림 끝에 한여름 기운을 북돋을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1: 갑니다.
0: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누는 한 끼.
2: 네, 맛있겠습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한 여름이 됩니다.
4: 아, 맛있네.
5: 시원합니다.
1: 올 여름에 이거 먹고 여름 잘 나가고 부자 되세요.
3: 예. 동네 분들 아주 저거죠. 건강하십시오.
0: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황룡마을의 바캉스입니다.
6: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7: 엄청나게.

0: 비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1: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0: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2: 아, 정말 멋있어요.
3: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공동이요.
2: 진짜 할 말이 없네요.
3: 박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0: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3: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거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0: 오직 우기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포 아래 몸을 내던지는 이들. 급류의 목숨을 건 라오스의 어부들.
2: 아니, 오늘 미끄러.
4: 멋있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0: 상상 그 이상. 우기 속 라오스인들이 사는 법.
3: 들어와라, 들어와라.
2: 위래요.
4: 와, 고래만하네, 고래만해.
1: 아이고, 간식이죠, 막 간식. 그죠?
4: 비가 오고 나면 얻는 간식.
0: 우기에만 즐길 수 있는 라오스의 맛.
3: 아까 그 맛있게 생겼다는 물고기의 새끼.
4: 아, 그 맛있어요.
0: 빗속의 라오스. 지금 만나보시죠. 우기의 라오스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정. 수도 비엔티엔의 북쪽 방비앙으로 떠납니다. 이맘때 라오스는 넉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집니다. 비가 오는 라오스에선 흔히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일들로 가득한데요.

0: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우기의 라오스.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여정은 방비앙에서 시작합니다. 방비앙은 청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라오스에서 20년을 산 저도 자주 오는 곳인데요. 그런 저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내린 폭우로 온 마을이 잠기고 말았는데요. 남송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까지 범람한 상황. 이거 큰 사고는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수위가 높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을 듯한데. 어라? 어째 다들 태연합니다. 매일 겪는 일인 듯 익숙해 보이는 라오스 사람들. 오가기 편하게 보트도 꺼내고요. 아니 심지어 수영까지. 아주 놀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1: 이제 지금 다리를 더 걷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저기 가는 사람 보면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가니까. 쩝바디.
3: 쩝바디.
1: 쩝바버. 쩝레오버. 미대붕.
2: 대뱅매, 대뱅매,
1: 대뱅 라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저기 사람 많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물이 넘치는 게.
3: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웃겨.
1: 저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나? 이게 지금 물에 다 잠기기 직전인데요, 물이. 다.
3: 집이 다 잠겼어요.
0: 폭우로 건물도 잠기고, 도로도 잠겼는데, 태연해도 너무 태연한 라오스 사람들.
1: 쩝바디. 오, 잡 라이버. 라이버. 붐 라이버.
4: 붐 라이버. 거기 막 있네. 거기 막.
1: 오! 냐냐이 너? 밥봄.
4: 밥봄, 밥봄.
1: 밥봄. 자, 자. 봄, 봄 물고기.
4: 봄. 봄, 봄.
1: 반자오 못 변냥 봐. 남촌 봐.
4: 못 변냥.
1: 못 변냥 와. 자오 비니 메 마 유니 라이트 할래요 뭐. 자.
4: 어, 비니 비르 흐아.
1: 문이 너? 이때 문이 너?
4: 3피 더 흐아는.
1: 아, 멤버. 아니면 마태 유니 뭐 빠. 빠나 빠나 나 뭐.
4: 뭐니가 간. 니가 미가 간. 니가 미가 간. 남송
1: 거. 아, 유니요.
4: 그러면 큰 타니 큰.
1: 아, 마. 유니
4: 빠. 빠이 빠마 나.
1: 오.
4: 빠이 마시 나무녀 그 빠이 마시.
1: 어.
4: 그리고 나무녀. 빠이 빠마.
0: 강이 범람하면서 강물과 논물이 도로가로 흘러들어온 건데요. 이때다 싶어 마을엔 황금 어장이 열렸습니다. 물난리로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유유자적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농까지 다 잠긴 상황에 태연하게 그물질을 하는 게 황당하면서도 재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고 있는 그물 보이시죠? 라오스 전통 어로 도구인 사각형의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뜰채랑 비슷하죠? 손쉽게 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요. 면적이 넓어서 잘 잡히기도 합니다. 물속에 넣었다가 건져 올리기만 하는데 이 정도라니. 다들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집니다.
2: 근데 저기
1: 미 라이버.
2: 머미.
1: 빵. 문이 짭 라이 라이버. 문 라이버 아니.
2: 라이.
1: 오. 이거. 오. 미냐이냐 미노. 어, 미뿌노.
2: 미뿌.
1: 오. 종류가 다양하네. 콰이, 콰이 수웨이 라이버.
2: 라이.
1: 야. 오. 짜오, 짜오 와우. 아니면 콰이 등. 너. 짜오 와우. 마들, 마들. 조용히, 조용히. 등, 등, 등.
0: 저도 이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라, 와라.

0: 얼쳐가 와라. 몸이?
1: 몸이?
0: 이 짧은 몸이. 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요. 라오스 물고기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2: 아니, 바 아웃바이 면냥.
1: 배타네요.
2: 긴 영다이.
1: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3: 사이.
2: 아이고. 간식이죠, 뭐 간식. 그죠? 비가 오고 나면 얻는 간식.
0: 어? 홍수가 난 상황에서도 소소한 재미를 찾는 라오스 사람들.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2: 한 마리.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오,
4: 와,
2: 오 라이라이 너. 봐도 되냐고 물어봤어. 오,
4: 와,
2: 와 여기 큰 것도 있어요.
4: 오 미니.
0: 와, 묵직합니다.
2: 오.
5: 먹기 마냥 짜오 먹기.
2: 어.
0: 여기 큰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데요.
2: 오.
5: 냐냐이.
2: 오. 야, 이거 크다. 맛있대요, 이게 제일.
0: 오, 이건 좀 큼직해요. 오! 아! 아!
2: 에, 시어차이, 시어차이. 커터, 커터. 아니, 삐나 마음 엔쌈니. 오케이?
0: 응. 1년 뒤에 이만해져서 올 거라고.
2: 잡혀라, 잡혀라. 물고기들아, 와라. 마보, 라이브마. 아, 거의 기뻐. 라우야.
0: 아, 너무 미안해서 물고기라도 잡아주고 싶은데, 과연 잡힐까요?
2: 네. 아이, 휘리네요, 휘리네요. 와, 와, 크다. 어, 크다. 오, 월척. 야이야이, 너? 어, 야이야이, 쌈니? 야이야이.
0: 와, 고래만 하네, 고래만 하. 아, 이건 놔줄게요. 물고기야, 더 커서 돌아와다오.
2: 룸다이버 아닌데?
0: 오, 수확이 꽤 좋은 편이라는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2: 야이미, 너.
5: 야이요.
2: 오, 아니, 세뻐.
0: 와, 크고 작은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2: 빠스냐, 아니. 빠노이.
5: 빠뽁.
2: 빠뽁.
5: 빠뽁. 빠시우.
2: 빠큐. 아니, 아니, 세뻐.
5: 세뻐.
2: 빠뽁값 안다해?
5: 빠시우.
2: 빠시우.
0: 아.
2: 거의 뭐가 있긴, 아니.
5: 예.
2: 저 깜난 낀버.
0: 감사하게도 식사 제안을 해준 덕분에 한 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가 깜짝 황금 어장에서 잡은 생선들은 어떤 맛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2: 나왕, 나왕.
0: 예기치 못한 홍수도 뻣뱃냥 항상 괜찮아요를 외치는 라오스인들. 덕분에 저까지 긍정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2: 빨라이.
4: 빨라이.
2: 긴못. 버짜와. 아, 선바이디. 펄펜트 오제이. 딘디티 후작. 마 타이후.
0: 홍수로 깜짝 개장한 어장에서 갓 잡아올린 다양한 생선들. 통으로 튀겨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답니다. 레몬즙을 넣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도록 센 불에 튀겨야 합니다.
2: 날콤 불에요. 저 쓰냥. 거와 저.
0: 손님이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요리가 다 될 때까지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이 집으로 모입니다. 풍성하게 완성된 라오스식 한상차림.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생선을 통으로 튀겨 만든 요 튀김입니다. 건배! 라오스 사람들 정말 술 좋아합니다.
2: 넌 싸우 분
3: 보통
2: 날라이나.
5: 이또냐냐이나. 오.
2: 괜찮다. 끝났구나. 아니 오빠. 오 오빠냐이나. 내가 짜와 오빠 너이면 탱크와. 멤버.
5: 맨.
2: 오케이. 커이킨 커이킨 나카트. 여긴 나 탱크.
5: 진짜.
0: 낯선 여행자에게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 가족들. 그 따뜻한 마음이 라오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별미 아닐까요?
2: 빠소? 이니짜?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는 좀 사실 뭐 마늘이라도 좀 같이 넣어서 튀겼으면 바랬는데 레몬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신선해서 뭐 먹는 데는 전혀 뭐 그게 막 비리다 이런 심하진 않은데. 곧 너희 쩌이쩌이 민막긴 너희 곧 또이 민막기는 이거.
0: 우연히 만난 인연 덕분에 더 다채로워진 여정. 이게 바로 라오스 여행의 묘미인 듯합니다. 유쾌했던 방비앙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최남단의 시판돈. 시판돈은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섬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캄보디아와 맞닿아 있는 점도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2: 와, 이 메콩강의 아침 수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 지역을 시판돈이라고 하거든요. 시판이라는 얘기는 사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돈은 섬이에요.
0: 사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은 메콩강 수위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기도 감추기도 하는데요. 우기에 수량이 풍부해졌을 때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해서 시판돈을 찾았습니다.
2: 스파이디.
0: 시판돈에 각 섬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낙가산 선착장. 여기서 배표를 구매하면 됩니다.
2: 자이, 니언이 빠이 다이버. 너, 낙나이 너. 오케이, 오케이. 자이, 갑자이. 바로 배가 있대요. 바로 배가 있대. 던데까지, 낙하상, 던데, 한 명, 2만 킵.
0: 시판돈에는 유명한 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던데는 여행자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메콩강 물길 따라 돈데스로 향하는 동안 작은 보트 위에서의 잠깐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2: 그렇죠. 여기 지금 가는 돈데섬은 사실 저 기대가 많이 돼요. 관광객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늘 궁금했었어요.

0: 시판도 내 4,000개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인 런덴. 문명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듯한 한가로운 분위기와 저렴한 숙소가 있는 덕분에 전 세계 여행객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준답니다. 그 명성답게 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하고 있죠.
1: 오, 마냥. 바쿵바콧. 바이탈랏 카이버. 바이탈랏 카이.

0: 빨면 반 인. 카이버. 오케이.
1: 마을 주민의 말대로 좀더 걸어가다가 작은 시장을 만났습니다.
2: 야, 이거 크다.
1: 생선 크기가 보통이 아니죠. 메콩강에서 나는 메기류입니다.
2: 야, 얘는 크다고 막, 우와! 그랬더니, 에이, 이건 큰 것도 아니라고. 이거 큰 거는 5kg 이상 된다고. 이거는 어디 잔챙이라고 그러네. 아, 이거 참. 야이면. 오. 바똥. 오.
3: 바똥, 바똥.
2: 양, 양 보따이노? 오.
3: 양.
2: 오호호호. 움직여.
1: 시판돈의 어시장에는 메콩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팔기 위해 각 섬에서 어부들이 모입니다.
2: 지금 막 잡아온 물고기들인가. 야, 니나이나이 뭐.
1: 지난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강 곳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한데 모이는 건데요. 풍요의 강이라고 불리는 메콩강답게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4: 좋아하는 물고기거든요. 이 요리를. 빠킹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정말 맛있어요. 메콩강은 저희 그 세계 10대 강 중에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위 정도 되는 강인데 생물 종 다양성으로 보면 거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은 정말 그 다양한 물고기, 다양한 생명체, 꼭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죠.
1: 여러 종류의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기에 어시장엔 인근 주민부터 구매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0: 카페와.
1: 이때 어떤 남자분이 제게 커피를 권합니다. 코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평상을 차지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어시장에 하루 이틀 온 게 아닌 듯합니다.
2: 아, 현양이.
5: 스파, 스파.
2: 스파. 오.
5: 스파.
2: 좀 양보미. 그아 양보마.
5: 대나이.
2: 양나이마.
5: 대나이마.
2: 자우약 스윤이면 아웃바이에는?
5: 스윤이는 까무역 박스.
2: 오.
5: 별로. 13루큰.
2: 13루큰. 자우 스윤이.
5: 30비라. 스윤이.
2: 자와.
5: 응. 30비.
2: 커터 자와 아니요 짝비.
5: 45.
2: 오, 그거 넘나. 라이버 무는 고만 짝 짝로르 짝톤 그걸 보고.
5: 한번 라이버 빗돈 썸돈 뭐야?
2: 썸돈. 독종무.
5: 어, 뭐래? 이거 한번 놓아야 돼. 700, 800.
1: 700kg에서 많게는 2톤까지. 어시장의 물고기를 쓸어 담아 라오스 각지로 보내는 건데요. 우돈 씨의 능력도 정말 대단하지만 매일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선물해주는 메콩강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우기에 꼭 한번 시판돈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오로지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엄청난 풍경이 시판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와. 오,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콩팥대 뜯고. 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리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1: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펌파팽 폭포입니다. 건기에도 에메랄드빛 물살이 바위 사이로 쏟아지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0: 하지만 수량이 풍부한 우기 때 그 진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량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콤파팽 폭포.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세에 기가 눌릴 정도입니다. 물살이 거세다 못해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급류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1: 우와, 지금 던지시네.
0: 우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폭포 아래에서 투망을 던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폭포 위에서 고개를 하듯 외줄을 탑니다.

0: 여기는 콩나무 다리를 건너시는구나.
1: 오. 내일 금유위로 출근하는 콤파펜 포코의 어부. 고기가 없어 오늘은 이른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0: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오케이 소피. 네.
1: 가요. 하루하루 목숨을 건 고기잡이에 나서는 쌈미양 씨. 콤파펜 포코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아닌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비를 피하려고 아등바등하지도 않고요. 일상 속에서 또다시 소소한 행복을 찾아냅니다. 저도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곳을 찾았는데요.
0: 아유 좋다. 아유 경치 좋다. 아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래도 좀 앉아서. 아이
2: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가 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식당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비가 그치기를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거? 그것도 라오스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요?
1: 유림의 미학이 있는 힐링의 나라, 라오스. 초시계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삶에 지쳤다면 한 번쯤 비 오는 날에 라오스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0: 자바이디. 남보.
1: 다음 목적지 역시 우기의 시판돈에서 꼭 가고 싶었던 장소인데요. 가는 길에 귀여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0: 난 맨냥 자바이디. 막담보. 오. 뭉다이보.

0: 딸? 어. 와, 막단 열매, 어? 근데 막단 열매가, 어니, 그만, 너. 막단. 막단. 응. 막단, 난면, 어, 저, 어, 빠이, 유사이. 빠이, 뭐, 반, 뭐.
1: 나.
0: 어, 뭐, 반, 진.
1: 나.
0: 나, 빠이, 나.
1: 응.
0: 연이, 빠이, 나. 어, 무슨 뿌리 같은데, 막단이라고 하는 뿌리인데? 이상하다. 막단, 제가 아는 막단이 아니네요.
1: 네, 꼭만.
0: 빠이는 뭉다이버 빠이 아니면 막단 멤버 아우 어 안다는 목흑가는 아자 억버 억레오버 억금네오데이
2: 제 기억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된 걸까요?
0: 아 빠이 멤버 막단 맞네요. 이거에서 껍질을 벗긴 부분이라서 전혀 생김새가 다르던 것 같아요.
2: 아, 제가 알맹이만 본 모양입니다.
0: 아, 멤버.
2: 껍질을 벗기면 아. 제가 알던 막단이 되나 봐요.
0: 이렇게 떨어지면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오! 떨어져서 뿌리가 땅으로, 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뽑아가서 쪄서 먹는다 보네요.
2: 모양이 예쁘게 나온 열매는 시장에 팔지만 땅에 떨어진 건 가족과 나눠 먹는답니다. 요 열매들도 다 집에 가져갈 거라는데요.
0: 와, 허이보카이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긴 아니면 헷갑 카우버르는 어, 이긴 솥 멤버. 오, 오케이. 아니, 아우마.
2: 생으로 먹는 막단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고사리 손으로 열매를 따러온 아이들이 기특해 막단을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0: 거의 와? 거의 유사이?
2: 이거 무게가 꽤 나가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을까요?
0: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2: 잠시 후 아이들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빠이디. 빠이디. 마, 마, 어, 마테카오리, 마, 타이후, 대와, 어, 미룩, 궁짜오, 아니, 맨양, 담,
3: 막단,
0: 너.
3: 롱카,
0: 멍, 멍다이, 뭐, 아니, 햇, 아니, 낀내다, 있니?
3: 낀내만, 어, 파, 파, 내가 낀내만.
0: 멍다이, 뭐, 예, 햇.
3: 나,
0: 어.
2: 아니냐? 껍질이 단단해서 쉽지 않은데요.
0: 네. 와, 캥캥 아니.
3: 캥.
0: 응.
2: 이렇게 여러 번의 두드림 끝에 막단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0: 우와.
4: 우와.
0: 디카오노.
3: 아니,
2: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알던 막단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완완 너? 완완. 아우. 아이 아이. 오 엄청 달아요. 오 진짜. 사실 이 막단으로 우리가 설탕을 만들거든요 라오스에서도.
2: 막단은 설탕의 원료로 쓰이는 열매지만 라오스 아이들에게는 천연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맛도 달콤하니 맛있어서. 사탕과 초콜릿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0: 히안디버, 빨리 홍이안버. 어.
3: 이번에 비텀, 영산에 가오.
0: 어, 니니 보.
3: 렌가오, 렌가오 가오이안.
0: 멜레요. 부치는 쓸리는 양.
1: 콩.
0: 응?
1: 콩.
0: 콩.
1: 네.
0: 콩. 어, 송.
1: 남팁.
0: 남팁. 오케이. 부치쌈. 너이. 어? 함노이 멤버 스텝
2: 제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0: 불알이 작다 이런 뜻이에요.
4: 네.
0: 아니 언제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남부지방 사람들은 그 남자의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을 지을 때 뭐 불알이 크다 작다 이제 이런 걸로 별명을 지어요.
4: 그 애들 별명이 그거예요?
0: 아 여기 라오스는 본명보다 다 별명을 쓰면서 살아요.
4: 장난이 짜.

0: 합니다.
1: 야, 지금 너는 어려서 작은 거고 앞으로 커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0: 어, 니짜이, 니짜이.
2: 사랑스러운 라오사이들과 함께 어, 더 나, 유쾌했던 나, 시간.
1: 어떡콘.
3: 어.
0: 짜이 라이 라이 오. 님. 바이. 바이 바이. 바이.
2: 건강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안녕. 안녕.
2: 다음은 시판돈 여정의 최종 목적지 콤파스의 폭포입니다.
1: 어, 이거 뭐야? 어, 물살이 이 뭐야 이거? 우와. 와, 이 소리가 저기서까지 들렸구나. 아니 그 잔잔한 메콩강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2: 우와. 폭포로 가는 길.
1: 우와, 이 소리 안 되는 소리가.
2: 벌써 물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난 파도처럼 황토빛 토사를 쏟아내며 거칠게 흐르는 급류. 콤파소이는 시판돈의 대표 폭포로 손꼽힙니다. 특히 우기 때 그 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험한 물살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든 어부들이 있습니다.

0: 그리고 거센 물줄기 위로 웬 나무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건 리라고 부르는 대나무 덫입니다. 폭포 아래에 설치해 급류에 쓸려오는 물고기들을 잡는 건데요. 궁금한 마음에 얼른 어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1: 마치 옷 벗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우, 선바이디. 어, 선바이디, 선바이디. 바이사이. 안나면 공짜워. 네,
2: 네, 네.
1: 아, 바이네요, 다이.
2: 비흐아빠이.
0: 두 사람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한 팀이 되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답니다.
1: 니언이 끝난 빠이 뭐?
2: 我们是带的，跟钓具船，他们少配料啊，没能上去啊。他钓三天了。哦，刚上，快来了。他上来了，你跟船。没吧？三天没能。哦。哦，可以速递，跑走，你，快点，你呢？哦，没安得来吗？
0: 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워낙 위험한 현장이라 일반인인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멀리서라도 그들의 고기잡이 현장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리는 폭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부들도 보트를 타고 갑니다. 능숙하게 배를 출발시키는 두 사람. 보통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만 물살이 더 거셀 경우 가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보트에서 리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야, 너
1: 처음부터 수학이 좋은데요? 옆에 있는 리도 확인하려면 급류 위에서 외나무 다리를 타야 합니다. 매일 사나운 물살과 싸우며 생사를 오가는 두 사람.

0: 나무다리 하나에 의지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다른 낚시 포인트로 가기 위해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건데요.
1: 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
0: 혹시 큰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보는 제가 다 겁이 납니다. 수망을 던져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맹렬한 불길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급류에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거센 곳에서 더 크고 싱싱한 고기들이 잘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류에선 힘이 관건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청난 힘을 써야 합니다.
1: 오만.
2: 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와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들 모습을 보니까 좀 진지해져요.
0: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급류 속 고기잡이. 두려워도 생업이니까 다시 폭포 아래로 나아갈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사는 시판돈의 어부들. 유구한 내콩강의 역사는 이들이 있기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아닐까요?
2: 우와! 마냥 아니.
3: 빡해.
2: 빡해. 우와, 이거 힘이 있어서 막 움직여지는 느낌 오네요.
0: 어휴, 힘이 장사입니다.
2: 아니, 어휴, 미끄러워. 멋있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0: 급류 속에서 살아남았던 녀석들이라 그런지, 딱 보기에도 보통이 아닙니다.
3: 가유 달랏 뭐?
4: 가유니.
3: 가유니. 자우스 아니. 아니 스유 달랏. 가유 달랏 뭐?
5: 스네가 배가 달랏요.
3: 달랏 유사이.
5: 달랏
3: 양가상. 엠버. 오.
0: 물고기 풍년에 괜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3: 아니 뺀양 잡 아니 니과 아니 하이
6: 원래면 따이래 잖아
3: 날래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거는
0: 어디서든 어린 고기는 놓아주는 게 어부들의 미덕이죠.
3: 작은 게 아니라 죽어 있어서.
0: 하지만 이미 죽어 있던 터라 오늘만큼은 감사히 맛볼 예정입니다. 생선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주의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생

0: 왜 이렇게 입맛이 돌던지.
1: 소소 잽. 맛있어요.
2: 그 맛있을 때는 원래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오, 진짜 맛있어.
0: 어휴,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3: 쫑능쫑능 짜오긴 건
0: 생선 구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2: 여기 라오스 쌀로 만든 전통 소주 같은 거예요.
4: 나중에 물이 아니고 소주 있어요?
2: 네, 이렇게 물병에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사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하고 쉬는 동안 이렇게 먹는 건데, 이 친구, 자, 여기 전통은 먼저 자신이 먹어요, 한 잔. 아까 보셨습니까? 알지만. 그래서 먼저 먹고, 인 건너? 나 파이, 너? 오케이, 겁자이, 겁자이. 겁자이, 겁자이.
0: 라오스 소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그만 건너. 빠이. 나인.
0: 술과 맛있는 안주. 멋진 사람들과의 인연. 라오스의 매력에 또 한 번 빠져듭니다.
1: 보무아 이거. 오약, 오약 빠이. 나이무앙. 미안하시.
5: นี่เฮาเฮ็ดอยู่นี่ก็3เดือนนั้นก็ไปหาเมียใหม่เฮ็ดเวลาจนได้ลําก็เห็นนี่ก็สอบบ่มีจับปลามันบ่มีเฮ็ดนาเป็นไปไปเฮ็ดเนี่ยเฮ็ดเวียกอยู่ไสไปไปไทยเขาในเมืองไปในเมืองบางส่วนก็ไปไทยนําอ๋อเฮาก็บ้านเนี่ยอ้าวอย่างงี้เฮาอยู่บ้านพักไปไทยบ่ได้ลูกหลายคนอยู่ใกล้ๆแม่นเฮ็ดเจ้าเฮ็ดเจ้ามีลูก6คน6คนฮะ
1: มีมีซ้อมผู้ใส่ผู้นี้เลยผู้ใส่3มันนี่3โอ้3จําโอ้กินป่านี่มันแข็งๆเออกินป่าเฮ็ดเด้อเจ้าซ้อมซ้อมแรงซ้อมแรงซ้อมเป็นบ่โอ้ยเก่งมากอันนี้อยากให้อยากกินอันนี้แต่ว่าเป็นมื้อนี้ดีใจกับเจ้านี่กินอันนี้อยากให้ลูกลูกเจ้าหลายหลายลูกหลายอันนี้ก็บ่มีแนวคิด
0: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거친 물살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던 시판돈 어부들. 메콩강 위에 피어난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빗속의 라오스를 기억합니다.
6: 아카와토, 아라하토.
1: 오, 섬짜이, 섬짜이.
6: 니사유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의 여러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엔트로피 그리고 볼츠만 상수입니다. 혹시 영화 테넷 보셨나요? 이 테넷이라는 이 영화의 이름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영어 철자가 T-E-N-E-T입니다. 한번 이 영화 제목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도 테넷, 똑바로 읽어도 테넷입니다. 이 영화에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등장하는 그런 흥미로운 장면들이 이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화 테넷에 그려진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와 시간의 화살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F는 MA에서 가속도 A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바꿔서 시간을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뒤집어 버려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A, 가속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학자들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을 따르는 이런 입자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하고 시간의 방향을 뒤집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 입자들이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되는 잉크 방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잉크 입자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이 잉크 입자는 과거로 가는 모습이나 미래로 가는 모습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물리학자들의 고민을 파인만이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파인만은 거꾸로 튼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물리학자라면 웃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리학자라면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거꾸로 틀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걸까? 왜? 똑바로 튼 영화와 거꾸로 튼 영화는 왜 우리는 명확히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잉크 방울을 구성하는 입자들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던 잉크 방울이 영화를 거꾸로 틀어서 다시 모이는 건 우리는 현실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과연 왜 거시적인 규모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르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시간에 대해서 가역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은 파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물리학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물리학 문제 중에 막대기를 두 개를 붙여놔서 막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두 동영상 중에 어떤 동영상이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거고 어떤 동영상이 과거로 시간이 흐르는지를 유심히 이 두 막대의 움직임을 봐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역전 대칭성을 이 두 동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엄청나게 높은 배율로 지구를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동영상 중에 하나에선 사람들이 거꾸로 걷습니다. 하지만 확대해서 지구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지구를 한 점으로 보면 어느 동영상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지를 알 수 없죠. 와인잔이 깨지는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건지 미래에서 과거로 거꾸로 흐르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 역전에 대한 비가역성,
시간을 뒤집으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그 현상과 고전 역학에서의 운동 방정식이 만족하는 시간 가역성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지 그건 정말 물리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처음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번 강의의 주인공 볼츠만입니다. 볼츠만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제가 물 속에 잉크방울이 있으면 확산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볼츠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방 전체가 있고 방을 절반으로 나누는 어떤 가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잉크방울들이 이 큰 방의 왼쪽에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잉크 방울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 방으로도 이동하게 됩니다. 잉크 방울 하나가 왼쪽에 있을 때를 L 상태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을 때를 R 상태라고 부를게요. 그럼 모두 N개의 많은 입자가 있다고 하면 입자 전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우리는 L, L, R, R, L, R처럼 L과 R의 긴 수열로 전체 잉크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N개의 입자 중에 전체가 왼쪽에 모여있을 가짓수는 딱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입자도 L, 두 번째 입자도 L, 세 번째 입자도 L. 이렇게 L을 N번 연달아 적는 가짓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입자가 왼쪽 방에 다 들어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는 1입니다. 한편 입자들이 절반은 왼쪽, 나머지 절반은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은 L과 R을 우리가 연달아서 이어서 적을 때 사실 L의 개수가 2분의 N개, R의 개수도 2분의 N개라는 것만 만족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L과 R의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N개씩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 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는 정말로 큰 값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 볼츠만이 착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입자들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은 경우의 숫자가 조금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출발해서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라는 걸 볼츠만이 생각해내게 돼요. 이 과정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츠만은 엔트로피는 가능한 경우의 숫자의 함수여야 되고 이 함수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W라고 적으면 W라는 이 양에 대해서 증가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엔트로피와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어떤 함수로 서로 연결이 될까라는 것도 볼츠만이 계산을 해내게 돼요. 먼저 엔트로피는 두 시스템이 있을 때 첫 번째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두 번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더하면 전체 엔트로피가 됩니다. 즉 엔트로피는 덧셈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사위가 6가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6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두 주사위를 함께 던지면 전체는 몇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느냐? 6 곱하기 6해서 36입니다. 즉 경우의 수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엔트로피가 가능한 경우의 수의 함수라고 할 때 그 함수는 로그 함수여야만 합니다. 바로 볼츠만이 찾아낸 엔트로피 공식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볼츠만은 엔트로피 S가 가능한 경우의 수 W를 에 대해서 로그 W 곱하기 볼츠만 상수인 KB 이렇게 엔트로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이 볼츠만이 물리학의 역사에서 기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사실 그 통계 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분야를 만들어낸 수식입니다.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왼쪽에 있는 S는 엔트로피잖아요. 사실 엔트로피는 볼츠만 이전에도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열역학적인 엔트로피입니다.
이 엔트로피는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볼츠만 엔트로피 공식의 오른쪽 우변에는 W가 등장하죠. W는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라기보단 통계역학적인 엔트로피에 관련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W는 실험으로 직접 측정하는 것은 곤란해도 이론으로 W를 계산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을 거시적인 세상과 미시적인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안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몇 개인지 W만 숫자를 세면 엔트로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식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W의 함수로 표현하고 나면 이 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에너지, 뭐 비열 같은 온갖 열역학적인 양들을 이 수식에서 출발해서 계산해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식이 바로 통계 역학을 만들어낸 수식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수식 하나만을 이용해서 통계 역학을 진행하면 이 수식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열역학적인 단순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 열역학적인 양들을 이 수식에서 출발해서 모두 다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발표됐을 때 볼츠만을 괴롭힌 일군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볼츠만이 비엔나 대학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비엔나가 당시 논리실증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그 대표 주자격인 그 에른스트 마흐라는 철학자이면서도 물리학자인 이 사람은 논리실증주의자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리학에 보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수식이 많잖아요. 예외 없이 독립적으로 각각을 따로따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만이 물리학의 수식의 등호의 양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논리실증주의 철학을 하는 이 마흐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근데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 S는 KB 로그 W는 에른스트 마흐가 주장한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S는 측정이 가능한 엔트로피예요. 한편 우변에 있는 W는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을 에른스트 마하 같은 다른 물리학자들, 철학자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볼츠만이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은 걸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럼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러운 어떤 물리계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에 불과하죠. 바로 볼츠만이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별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다는 건 당연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사실 확률이 높아서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은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게 마련이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인류의 물리학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영원히 물리학자들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볼츠만이 엔트로피 공식을 제안할 때 거기 등장한 상수 KB라고 적은 볼츠만 상수가 있습니다. 이 볼츠만 상수의 값이 물리학자들이 2019년에 이 값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온도의 단위인 1켈빈, 절대 온도 켈빈이죠. 1도라는 절대 온도의 단위도 이 볼츠만 상수에 기대서 명확하게 정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볼츠만 상수가 10배로 커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궁금해서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볼츠만 상수가 엔트로피에 관여하기도 하지만요, 더또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온도, 절대 온도를 에너지로 바꾸려면 곱해야 하는 상수가 바로 볼츠만 상수입니다. 만약 볼츠만 상수가 10배가 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우주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주어진 온도에 관여하는 에너지가 10배가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볼츠만 상수가 10배가 되면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이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도 10배가 돼야죠. 또, 이 온도가 에너지와 관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전자기기들이 있잖아요. 이 전자기기들이 작동하는 적정 온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전자기기들이 온갖 잡음에 시달리게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보내주잖아요.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복사 에너지로 지구에 에너지를 보내주는데요. 볼츠만 상수가 10배가 되면 그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갑자기 내일 닥치게 된다면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갖 식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이 아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츠만 상수, 지금 이 값을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사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볼츠만의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리 오너라.
1: 사극 세트장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럼 민속촌이냐고요? 전혀 아니죠. 한옥이 잘 보존된 개평마을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고택이 있고 구석구석 오래된 추억이 촉촉하게 담겨 있습니다.
2: 여름이면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가. 비가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 비 낙수 떨어지는 거 보고 뭐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1: 종구 어머니가 해주신 손맛이 막내딸 손끝으로 이어져 반가의 음식 향기가 마을을 진동합니다. 전통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3: 그냥으로 승인하 생각은
4: 야 아무도 없느냐?
5: 오늘 갈 때는 오른발에 멈춰고 왼발은 따라오고.
1: 옷 따라 몸 따라 마음까지 경건해지는데요. 그 옛날 선비처럼 자연을 벗하며 풍류를 즐겨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멀리서 보면 문화재지만 가까이 보면 부모님과 형제자매, 이웃집 사는 정겨운 고향. 오늘은 함양에서 선조의 전통과 멋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함양군 지곡면에는 유서 깊은 한옥, 6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고즈넉한 개평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웃 마을인 수동면에는 조선 명종시대에 세워진 남계서원이 있는데요. 바로 앞 남계천 이름인 물맑을 남에 신의 계자를 써서 남계서원입니다.
6: 홍살문인데, 뭐 홍살문은 우리가 절에 가면 일중은 있죠, 그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하고 일상생활하고 어떤 경계의 의미도 있고, 또 이 빨간 거는 어디 멀리 봐도 잘 보입니다. 위에 저 삼지창이나 저런 창살들은 요 근처에 오는 모든 잡것들은 내가 다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이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서원은 요즘으로 치면 사립대학교 연구기관 같은 곳인데요.
6: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남계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저 2019년도 7월 달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쿠에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네, 이 서원의 신분은 이겁니다.
7: HB.21 adopted as amended.
1: 4년 전 전국 9개의 서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중 남계서원은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뽑힌 서원이라 함양 군민의 자부심은 한층 높아졌죠.

0: 크게 둘로 나누어 앞에는 공부하는 공간, 뒤에는 제사 올리는 사당을 높게 배치했습니다. 일두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여기 이제 풍령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서원이나 향교나 들어갈 때는 동입서출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입서출을.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0: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서원의 크기가 아담해 보이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손꼽히던 이 명문 교육기관에선 몇 명 정도가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1: 여기가 명성당입니다. 강학의 공간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치는 강학의 공간입니다. 일반 서원 같으면 한 15명 정도, 그리고 사액 서원 같으면 한 20명 정도, 그리고 사액 서원이면서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라고 하면 한 30명까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도 선생은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거든요. 사액 서원이거든요.
0: 진지하게 경청하던 탐방객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제대로 갖추는 걸 보니 제사 올리는 예식을 체험하나 본데요.
2: 여기 올라가야 돼요. 박혜끼. 해가지고
3: 밑에 여기 길죠?
2: 요리요, 코?
4: 우리 이제 육은 제일 마지막에 있네, 육을 쓰시는.
3: 아니,
5: 못 살겠다.
3: 분양하러 수인 앞에 가서 쪼그라서 끼워가면서 호로호로 말해.
0: 과거에서 뿅 나타난 것 같죠?
6: 멋있습니다.
0: 행동과 말투부터 바로 바뀝니다.
6: 걔 아무도 없느냐?
7: 저렇게 입으신 모습 보니까 좀 어떠세요?
8: 저 우리 남편도 양반가거든요. 되게 잘 어울려요. 부장님 같은 애. 지금 교사거든요. 네, 명태 기념으로 여기 한 명 삼박사에 온 거예요. 네, 명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6: 의복이라 그러나? 옷을 입으니까.
0: 어떠신가요?
6: 나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랬습니다, 지금.
0: 이제부터 모든 행동에 경건한 마음을 담아 제사 지낼 곳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보는데요. 계단 오르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2: 올라갈 때는 오른발에 붙이고 왼발은 따라오고. 그리고 한 분 사이에서는 한 칸 뛰어가서 두 칸째 올라오시고 서로 간격이 맞을 거예요.
0: 신발은 다양하지만 한 계단씩 올라갈수록 마음은 넘숙하고 차분히 하나로 모아집니다.
2: 손 잠갔다가 닦으세요. 두 손 다.
0: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분향 예식은 한 달에 두 번 드리는데요. 향을 올리는 봉향과 향로를 받드는 봉로의 도움을 받아 재관이 분향을 하고 구호에 맞춰 절을 올립니다.
9: 평신 이상으로 분향례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2: 네.
0: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깊은 깨달음 얻고 갑니다.
2: 분향이 아니고 이제 정희찬 선생님 평소에 생활 신조가 불길입니다. 불길이 왜냐면 나를 속이지 않는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속은 일이 없어요.
0: 일두 한 마리 존벌레라며 스스로를 낮추던 성현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6: 옷에 따라서 이게 뭔가 그 행동도 틀려진다고 하는데 저도 살면서 처음 이런 걸 지금 경험을 해보는 건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 나는 뭐 어떤 그분들이 어떤 그 고귀한 정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 있는 유교 그 사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0: 높은 뜻을 품고 넓은 마음을 보여준 성인들. 그 가르침을 새기다 보면

0: 우리 안에도 군자의 향기가 깊고 은은하게 퍼지겠지요. 수백 년 전 선비들이 살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개평마을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고소한 향기를 따라 사람들이 점점 이곳에 모이는데요. 종가 음식점이네요. 손수 반가의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은 정여창 선생의 후손인 현영 씨입니다.
1: 취나물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란 나물은 제철 나물을 쓰거든요. 제철 나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요새 이제 취나물이 뾰족뾰족 올라와가지고 취나물로 씁니다.
0: 비빔밥에서 봄 향기를 담당할 나물이죠. 준비하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화동정 씨 가문에서 큰 살림을 맡았던 어머니의 내림 음식에서 배웠습니다. 비빔밥은 이 집에서 가장 인기 메뉴인데요. 기본 구성은 평범해 보이지만 마지막 요 까만 석이버섯과 부드러운 명태 버프라기가 맛과 향의 차원을 높여줍니다. 서빙도 각자 개별로 상차림을 했다던 양반 스타일. 조선시대 선비들의 엄격한 식사예법은 이렇게 독상문화가 기본이었다죠.
2: 잘 비비자요.
0: 무엇보다 고급스럽게 양반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는데요. 덕분에 눈과 입이 행복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3: 비빔밥이 먹고 싶고 맛있으니까 자주 하죠.
4: 집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3: 다르죠. 가정에서는 뭐 계란하고 그냥 나물 뭐 세 가지 종류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기도 들어가고 뭐 석이버섯 같은 건 귀하잖아. 근데 그런 것 들어가고 지단도 흰 거 노란 거 따로 해주고 하여튼 간에 조금 가정에서 먹는 것하고 좀 다른 거지.
2: 다른 데는 북어 버풀이 같은 거 석이 같은 게 없거든.
0: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인기 메뉴가 또 있는데요. 고기가 귀했던 그 옛날 제사상 위에 꼭 올라갔던 육전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건 종가의 자부심이죠.
1: 육전은 너무 두꺼우면 소의 그 특유한 냄새가 안 나가지고요. 조금 얇은 게 좋습니다. 얇은 게 좋고 그냥 한우 쓰고 있고요.
0: 어린 시절 이 고소한 육전을 먹고 싶어서 제삿날만 기다렸던 철부지 시절도 있었죠.
1: 이제 제사 모시기 전에는 못 먹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뒤주에 올려놓으면 엄마 저쪽에 가신 틈에 얼른 가서 하나 집어먹고 표 안 나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손님 오시고 제사가 1년에 13번이거든요. 명절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점 몰래 먹었던 막내를 어머니 날고도 눈감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이 담긴 육전입니다. 이렇게 막내딸의 손끝에서 종가의 음식 향기가 퍼져나갈 줄 어머닌 그것도 아셨을까요? 나중에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변영 씨도 어린 시절 다른 또래들처럼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개평마을을 떠났습니다. 외지에 나가 결혼도 하고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살았죠. 그리고 17년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친정 고향 마을에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1: 이 이제 꽃들을 봄에, 봄 되면 이렇게 기와장에 심었다가 가을 되면 또 저 마당으로 다 옮겨요. 기와장에서 겨울을 못 나니까.
2: 아, 밑에 기와예요?
1: 네.

0: 기와장. 고택에서 나온 기와장입니다.
1: 고택은 여전히 현영씨를 아늑하게 품어주는 정겨운 고향집입니다.
0: 이것도 야생화 종류인데 색깔도 이쁘고 강하고. 지금 이런 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쁜 꽃. 이것도 얼마나 이뻐요, 꽃이.
1: 마당에 놀러 온이 작은 손님도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2: 예, 좋으니? 시원해?
0: 참네. 저거 있나, 지금? 물을 줘놓으니까 조용하니 좋은가 보다. 정말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한 판단인 것 같아. 여기 집 짓고. 집 짓고 살게 되는 게.
1: 하동정 씨 종갓집.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현영 씨는 일두고택에서 집안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해맑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걸어서 1분 거리인 고택에 찾아가는데요. 그 옛날 뛰어다니며 놀았던 골목엔 옛날 이야기가 많습니다.
0: 여기가 이제 박석포장이라고, 옛날에 이제 말 타고 오면 말소리 나라고. 저기는 이제 흙으로 돼 있다. 여기 오면 또각또각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안에서 누가 나오죠. 손님이 온거 알고.
1: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여기가 일두고택입니다. 정여창 선생의 생가 자리에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대궐 같은 집이죠. 종손 오라버니가 관리 중인 이 고택은 3천여 평의 대지에 11개 동 건물이 다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0: 여기는 사랑채거든요. 이 댁에 이제 주인이신 종손어른은 저쪽 방에서 주무시고, 이쪽 방이나 이 마루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는 다 손님 뭐 오시면 뭐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는 곳이고. 저쪽 뒤쪽은 안사랑이라는 곳인데 시어머니가 고관 열쇠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여기 계시는 곳이고.
1: 재밌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안내해 주는데요. 여기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그게 미스터 선샤인에 아씨 살던 곳.
1: 자, 이제 고택에서 가장 안쪽 추억이 많은 공간으로 가봅니다.
0: 여기가 안채입니다. 안채고. 저는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컸어요.
1: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3: But I hope that the light will come again.
1: 잠시 편안히 머물러 봅니다. 이제 고택은 문화재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양보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2: 야옹, 안녕.
0: 참 좋은 동네. 예쁘고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보존되어 있고. 이제 그 자손들이 들어오기가 쉽죠. 고택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여기 와서 사는 게 고택이 없으면.
1: 그 시절 어머니가 평생 지극히 모셨던 조상님들 손길이 현영 씨를 지켜주나 봅니다. 세월은 변해도 고택의 정취는 변함없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남계천 물길 따라 선비들이 다녔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한양의 과거 보러 갔던 길이기도 하고요. 풍류를 즐기러 찾던 화림동 계곡입니다. 경치 좋은 곳마다 선비들이 정자를 두어서 함양은 정자의 고장이 됐죠. 달을 보고 즐긴다는 뜻의 농월정. 구름다리를 건너 다가가는 거연정. 그리고

0: 문화 탐방로길 마지막 코스인 동호정입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정자인 동호정은 이 너럭바위 차이람에서 봐야 제대로입니다.
1: 금도는 열심히 더해서 이제 더 공부할 거 없어. 그럼 여기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 500명, 뭐 100명에서 뭐 이리 모여가지고 할 동안에 여기서 금은구 뜯고 가야금 뜯고 유영을 합니다. 심신을 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각자가 동정.
0: 홀로 바위 위에 와서 앉으니 산은 고요한데 흰 구름만 짙어가네. 물은 꽉 차서 넘쳐나는데 참된 근원은 이 가운데 있도다. 한국 저 풀의 노래가 그치니 곧 신선을 만나겠구나. 전쟁 중 임금을 구해 벼슬을 얻었지만 동호 선생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죠. 후손들은 그를 기리며 이곳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통나무를 쪼아 만든 계단이 특이한데요. 어우,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자연 친화적인 건축 기법과 화려한 단층이 눈길을 확 끕니다. 천장에는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듯한 용과 함께 맞은편 대들보인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전부 공부하는 선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인간에게 짐승들 동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상징이 뭡니까? 용입니다. 임금. 그리고 호랑이는 우리 산신의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이 마주보고 호랑이가 마주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데려라 이런 뜻입니다.
0: 공부하다 보면 젊은 혈기에 한눈을 팔기 마련인데요. 여기엔 그것조차 조심하란 당부가 숨어 있습니다.
1: 우리가 원한 동물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남자의 사람. 자, 공부하는 이 공간에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오늘을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2: 치죠.
1: 공부를 안 하죠. 그냥 어쩔 수 없는 한 집은 맞고 있죠. 그죠?
2: 예.
1: 예, 그래서 여색을 멀리 하라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0: 호기심 많은 박쥐와 공자님 일대기에 둘러싸여 유생들은 마음을 다잡고 꿈을 키워갔겠죠.

0: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진막순 씨의 특별 공연은 이 선비문화탐방로의 운치를 더 깊게 해줍니다. 탐방객들도 잠시 선비가 된 듯 빠져드는데요. 그 옛날 선비들도 치열하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연을 벗하며 머리 식히곤 했겠죠. 그러다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1: 오, 앵콜! 앵콜!
0: 과연 다음엔 무슨 곡이 나올까요?

0: 사랑하기 딱 좋은 이 계절.
1: 사랑하기 딱 좋은 이 계절. 향기에 취해 노래하던 이선비는 시험을 잘 봤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건 결국 더 큰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2: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 품이죠. 뭐. 어머니 아버지 품이고 모든 걸 이제 뭐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곳이 정말 이 마음 전체에 고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 함양 어떤 곳에게는 안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먹먹한 그리움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0: 비가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잎이 낙수 떨어지는 거 보고 뭐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1: 아지랑의 뜻은 나라는 뜻입니다. 참된 나를 다스리다 해서 지었어. 이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예쁘고.
1: 샤샤야, 뭐해?
2: 어허, 안녕.
3: 너무 샤샤.
2: 어때? 엄청 반짝반짝하지?
0: 이 모자.
3: 이 조끼.
4: 너 설마 이 기타도 새로 산 거야?
2: 그래. 한번 볼래?

0: 샤샤야, 그럼 너 원래 쓰던 기타는 어딨어? 그거 네가 아주아주 아끼던 거 아니야?
1: 아, 그거? 하이, 그거 너무 오래돼서 안 반짝거려. 이건 딱 한 개밖에 없는 샤이니 반짝이 기타라고.
2: 아, 모자랑 조끼도 완전 반짝반짝거린다.
3: 아이고, 샤샤 너 모자랑 조끼랑 또 새로 산 거야? 지난번에 내가 생일 선물로 준 모자는 어쩌고?
1: 그게 어딨더라?
3: 뭐? 그거 겨우 지난주에 준 건데?
1: 아이, 몰라.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자꾸 사고 싶은데 어떡해?
3: 샤샤 어쩌면 좋아?
0: 어떡해?
3: 무조건 샀다니까.
2: 그러게 말이야.
4: 여기는 샤샤의 마음속.
5: 샤샤야, 반짝이는 걸 또 샀어. 아, 이제 더 둘 곳도 없어.
6: 어머, 이게 다 뭐야? 누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근데 다 새 것 같은데?
7: 빨리 빨리 빨리!
8: 김동생!
7: 그래.
6: 우와! 우와!

0: 기타도 아직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1: 하여간 샤샤는 번쩍번쩍하기만 하면 자꾸 사기만 한다니까요. 어휴,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2: 샤샤가 그런 말이지. 얘들아.
0: 네?
2: 모여봐.
1: 네. 왜요?
2: 우리 네. 이렇게 해볼까?
1: 어떡해요?
0: 어떡해요?
2: 잘 들어봐.
1: 네.
0: 네.
1: 네.
0: 아, 네. 우와. 좋아요.
3: 좋아. 반짝이면 다내꺼 다 가질 거야. 와.
4: 그때가 생각나 버렸네.
5: 호랑이 극단에서 노래하던 시절, 난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이유로 호랑이 언니 오빠들한테 밀려나기만 했지.
6: 우와, 선물이다. 엄청 반짝반짝하네.
7: 에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
8: 샤샤는. 채, 이 낡은 기타나 가져라.
4: 나도 반짝거리는 걸 갖고 싶은데.
5: 우와. 반짝반짝한 것들은 항상 언니 오빠 차지였어.
6: 반짝거리는 게 진짜
5: 꽃도
6: 많다.
5: 선물도 엄마의 사랑도.
6: 나도
5: 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지.

0: 나도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 뭐. 이까 기타 더 반짝이는 걸로 또 사면 되지 뭐. 하?
1: 있던 물건들 그게 다 사자거였어.
2: 맙소사, 그게 다 사자거였다니.
0: 내꺼 어디 갔어?
1: 저런 우리는 물건들이 막 쌓여만 있길래
2: 게다가 포장지도 하나도 안 뜯어놨길래
1: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싹 갖다 버리려다가
2: 다른 친구들이랑 나눠 쓰려고 밖에다가 치워뒀지.
0: 뭐? 안돼! 와, 내가
1: 샤샤야!
0: 어? 이게 다 내 거야?
2: 샤샤!
1: 이게 다 샤샤 거야?
2: 샤샤야, 마이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설마 다 쓰는 거야?
0: 사실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
1: 봐봐, 여기 모자랑 머리띠 엄청 많아.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덟. 야, 비슷한 게 10개도 넘네.
0: 진짜로.

0: 비슷비슷하네.
1: 아유, 이 정도면 마트네, 마트.
2: 샤샤, 어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지?
0: 네, 이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계속해서 사기만 했어요.
2: 그래, 그래.
3: 샤샤야!
2: 어? 어?
3: 네가 전에 쓰던 기타 조아랑 내가 같이 꾸며봤어. 이거 샤샤 네가 제일 아끼던 거잖아.
4: 샤샤야, 어때?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이것도 반짝반짝하지?
0: 우와! 진짜로 반짝반짝하다.
2: 그래, 샤샤야. 꼭 새 것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야. 어쩌면 진짜로 반짝반짝하는 건 물건을 아껴주는 우리의 마음이야.
3: 아하! 아껴주는 마음.
2: 그래.
0: 반짝반짝한 마음.
3: 고마워.
2: 예뻐.
1: 진짜 만드는

0: 안녕. 난 샤샤의 추억이야. 그동안 여기 있던 욕심들에 가려져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어. 그런데 네가 날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와, 샤샤의 추억. 옛날에 샤샤는 낡은 기타 하나만 있어도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던 아이였거든. 그건 참 좋은 추억이야. 우와, 그렇구나. 추억아, 너 참 반짝반짝하다. 고마워. 샤샤의 추억이라니. 진짜 반짝반짝하다.
1: 그런데 샤샤야,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을 다 어디다 둘 거야?
0: 그러게. 사실은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은데.
2: 샤샤야, 그럼 나 이 바이크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처음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3: 그럼 난 이 책 빌려가서 읽어도 될까?
0: 그럼. 우리 이거 다 같이 나눠 쓰자.
2: 신난다.
3: 좋아.
1: 샤샤노,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마치 가게 사장님 같은데? 잠깐만.
4: 어?
1: 샤샤가 하는 가게니까 샤샤 샵인가?
2: 샤샤 샵?
3: 샤샤 샵? 샤샤 샵?
5: 얘들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6: 샤샤야, 우리 정말로 샤샤 샵을 열어볼까?
2: 놀아도 돼?
0: 그럼. 여기 좋은 거 진짜 많아. 짜잔! 이 인형 좀 봐. 댕구랑 똑같지? 댕구.
7: 샤샤야.
0: 하늘아.
7: 너 혹시 색연필 있어? 이 큐브랑 바꿀래?
0: 샤샤샵에 없는 게 어디 있어? 색연필 당연히 있지. 고마워. 색연필은 말이야, 내가 노래를 나갔을 때 받았던 건데.

0: 난 이 인형 모자를 바꾸자고 할래.
1: 근데 샤샤 모자가 마리한테 맞을까?
0: 아이 몰라. 샤샤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 대고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

0: 하느냐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0: 아닌데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0: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2: 아닌데
1: 어? 아 알겠다 드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의견 평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있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킬킬.
1: 진물엔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만들까?
1: 그래, 멋진 무대를 만들자.
2: 와!
1: 자, 간다.
0: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게요. 무대에서 춤도 출게요.
3: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2: 무대가 무로 바뀌었어.
0: 우린 지금 멋진 무대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5: 훈민정은 안녕?
4: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무대가 무로 바뀌었어.
2: 무대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무대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한글 무대가 보이지 않아.
2: 흩어져서 찾아보자.
1: 난 저 너머에 가볼게.

0: 깨.
1: 난 하늘을 맡을게.
2: 여차!
3: 난 여기를 샅샅이 살펴야겠군. 온통 가시던 물이야. 찾았어. 저기에 한글 무대가 있어. 천지?
2: 한글 무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가져갈 수 없다. 이 가시공이 너를 방해할 테니 던지나!
3: 헛! 오! 헛! 천지의 한글 공격에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헛! 던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헛! 헛다! 헛! 아니, 나의 던지다 공격을 밧다로 막아내다니. 헛!
3: 헛! 한글 공격을 막아내면 한글 용사 능력도 살아나지. 아, 용사?
2: 복사!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3: 또 던져보시지.
2: 분하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무대에 무가 파괴되어 미음만 남았어. 하지만 내가 우를 쓸 수 있어.
4: 소설아,
3: 한글! 한글.

0: 무대
1: 저장 완료. 무대 국민정음의 손으로
2: 무대 한글 카드다. 무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무대! 무대! 무! 무! 아항! 무! 무! 무대! 무대엔 누가 올라갈까? 무대! 오호! 무대에는 가수도 올라가고.
1: 무대에 대 먹어야지.
0: 영!
1: 힛! 슈!
0: 오잉! 무만 남았네. 대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무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무대! 순서대로 써볼게요.
2: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디귿이 에를 만나 대, 무, 대.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무, 대. 친구들, 따라해봐요. 무, 대.

무게에서 개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무 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무대 무 훈민정음이 무대를 만들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무대를 무로 바꿔라 한글. 무대가 무가 되었어요. 어? 무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던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봤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무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무대가 다시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훈민정음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감, 물.
1: 여기엔 어떤 색 물감을 넣을까? 초록색 물감! 그래, 초록색 물감이 들어갑니다! 우와! 이제 물감을 풀어보자! 응. 휘휘 저어보자! 자, 우와! 예쁘다! 물감 다 풀었으니까 이제 색칠하자. 응. 자.
2: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1: 물감이 없어지고 물만 남았잖아.
3: 우리는 물감이 필요한데.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6: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물감이 물로 바뀌었어. 물감, 물감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물감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으스스한데?
1: 저기에 한글 물...

0: 있어.
1: 조심해야 해. 온통 덩굴 숲이야.
0: 내가 순간이동으로 다녀올게. 한글 물감이 저기에 있어. 어서 가져가자. 핫!
2: 돌아와.
0: 핫! 천지?
3: 한글 물감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가져갈 수 없지. 꼼짝 못하게 해주마. 간다!
0: 숨을 쉴 수가 없어.
1: 덩굴이 야용사의 몸을 칭칭 감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감따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불닭!

0: 야 형사, 괜찮아?
1: 난 무사해.
2: 아니, 나의 감따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감따!
3: 안돼!
4: 우리도 한 번 더 외쳐보자.
3: 둘다!
0: 한글 물감이 파괴됐어.
4: 내가 알을 다시 만들어볼게.
5: 수술아?

0: 물감.
1: 저장 완료. 물감. 훈민정음의 훈으로.
2: 물감 한글 카드다. 물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여기는 초록색이죠?
1: 응, 초록색. 좋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호하! 오호! 물감! 물감! 물! 물! 물! 물감! 물감! 물감으로 색칠을 해요. 자, 악어를 색칠해야지.
3: 우와, 나잖아. 물감으로 칠하니까 더 멋진데. 물감 좋아. 물감 먹어야지. 냠.
2: 헤헤헤. 오잉. 한글 물감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물감. 물감. 이젠 순서대로 써볼게요.
4: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기역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0: 아침 미음을 만나 감 물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물감. 친구들 따라해봐요. 물감. 끝.
1: 물건에서 건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물, 문. 힛.
0: 물감, 물. 훈민정음이 물감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물감을 물로 바꿔라 한글. 어? 물감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감 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물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물감이 나왔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그림을 물감으로 색칠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게,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덤덤해.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

그만 이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때?

안녕, 곰마.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매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없으면 어떡해. 아, 고마 집에 있었구나. 우리랑 썰매 타지 않을래?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0: 봄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밀어봐. 근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블록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우리 덕 쨍나 쨍나 쨍나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하게
7: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스쿨버스 왔네.
12: 학교 가자.
13: 안녕 친구들.
14: 같이 가자.
15: 안녕.
16: 재밌게 공부해요.
17: 와 놀이터다.
18: 빙글빙글 쌩쌩.
19: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20: 뽀로로 빠방
21: 스쿨버스.
22: 내일 떠나자.
2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보고 싶은 루시.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1: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뭐? 어디로 뀨?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2: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추! 레드비추!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드비주가 그랬다고? 뀨!
4: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5: 아, 내 옷!
2: 저건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저리 가! 배 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요?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땡큐 피츄.
0: 뮤

0: 주 두두 루시가 뮤.
1: 오, 왜 그래?
0: 루시가 얼음이 됐습니다 뮤.
1: 뭐? 말도 안 돼.
0: 신디가 뮤.
2: 스텔라가
3: 큰일 났다 큐.
1: 이럴 수가. 신디
3: 스텔라
0: 뮤. 주주, 그것도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이야. 노래가 필요해.
1: 하지만 여긴 나뿐인데.
0: 시간이 없어. 나도 여기서 힘을 보탤게.
1: 타로! 타로!
4: 주주, 얼른 노래야.
0: 기다려.
4: 그래야 우리가 마법을 쓴다 키로.
1: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0: 서둘러라 뉴.
4: 얼음이 녹고 있다 뼈.
1: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보고 싶었습니다, 뷰.
1: 나도요.
0: 드디어 만났네. 나쁜 마법에 걸린 투비즈다. 잡아야 한다, 뷰.
2: 나한테 맡겨. 늑조의 날개, 스완드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허블 샤워 헉!
2: 됐어.
0: 노시, 그러다 체하겠습니다, 뮤.
3: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4: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2: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4: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4: 에? 이거 뭐, 보석? 어,
0: 모자란가요? 어, 더 있는데. 응?
4: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5: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1: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2: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1: 응, 맞아.
2: 간식 먹자.
1: 간식.
0: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1: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3: 간식 배는 따로 있다큐.
1: 맛있습니다, 뮤.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0: 어?
1: 큐? 야! 야! 귀여워. 또 줄 거냐, 큐?
0: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1: 주주 믿다, 큐. 어? 갖고 온 빵 냄새 너무 좋아요.
4: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4: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1: 못 살아.
0: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1: 슈슈!
0: 난 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1: 슈슈!
0: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다 먹는다 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 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샤샤샤샤.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 큐.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큐. 빠, 지각이야. 샤.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규.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규.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샤샤.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샤샤. 샤.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샤샤.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샤.

0: 무너지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1: 핑크 비주!
2: 변신해서 따라가자.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기.
1: 너무 뜨겁다 뀨.
0: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1: 이미 반쯤 녹은 것 같아 뀨.
2: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1: 간지럽다 뀨.
0: 조심해, 빙크미주.
1: 봤지? 걱정 마라, 뀨.
0: 빙크미주, 앞에 봐.
1: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0: 어휴, 요 말썽쟁이들.
1: 한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0: 어, 아, 아니, 됐거든. 도망가, 아뇨.
1: 뀨. 자, 먹고 가라,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진물엔
4: 똑똑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1: 어서오세요 공주님.
10: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진물엔
4: 똑똑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잡.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